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2588 2588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3: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4: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5: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4: 둘째,
5: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4: 셋째,
5: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4: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5: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6: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흥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7: TBS 교통정보
8: 9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면으로 성남대교 지나서 탄천일교 조금 못 간 지점입니다. 1차로에 사고 있었고요. 사고 여파로 청담대교 북쪽에서 다리 건널 때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반대 청담대교 쪽으로는 수서 나들목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뒤로 복정 나들목부터 속도 줄어 있고요. 올림픽대로가 하남 방면으로 가양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뒤로 행주대교부터 밀립니다. 이후로도 여의도 부근부터 청담동 사이 정체와 서행 정도로 이동하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부터 한남대교 사이 시속 30km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구리 시계부터 속도가 줄어 있습니다. 성담대교까지 이후로도 이촌동 주변과 또 마포 주변 정체입니다.

신화의 폭송.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2026년 9월 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매일 보는 하늘이지만 그날그날 기분에 따라 좋아 보이는 하늘빛은 조금씩 다르죠. 기분 좋은 날에는 맑고 파란 하늘이 더 좋아 보이고요. 기분이 울적한 날에는 해질 무렵 붉게 물드는 하늘에 한참 눈길이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고 보면 같은 하늘인데도 언제 어떻게 물드느냐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죠. 아침 해가 뜨기 전 밝아오는 때를 여명이라고 하고요. 해가 뜰 무렵 붉게 물드는 하늘을 새벽 노을, 해가 질 무렵 붉게 물드는 하늘을 저녁 노을, 혹은 노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요즘은 유난히 높고 푸른 하늘이 자꾸 눈에 들어오네요. 하늘만 봐도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요즘인데요. 오늘은 잠깐만이라도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어서오세요. 여기는 함춘호의 폭송입니다.

0: 소소한 이야기와 좋은 음악이 함께하는 함춘호의 복송. 9월 8일 화요일 첫 곡, 로커스트였어요. 하늘색 꿈. 아, 이 당시 음악들이 참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했어요. 77년 대학가요제 시작으로 샌드 페블즈, 그리고 로커스트 등 많은 밴드들이 당시 음악을 꿈꾸던 저에게는 큰 위로와 꿈이 되었죠. 어제가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백로라고 하네요. 바람에도 가을이 느껴져요.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더니 아, 정말이지. 이게 가을 하늘이구나 싶었습니다. 하늘이 어찌나 높고 푸르던지 한참을 바라보곤 했는데요. 이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아 보이는 건 공기 중에 수증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하늘 더 맑고 깨끗해 보이죠? 오늘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진다고 하니까요. 바쁜 하루 중에 잠깐만이라도 가을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983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춘호형님. 백로가 지나니 한 뼘 더 높아진 하늘에 가을이 더 느껴지는 행복한 화요일. 더 행복한 두 시간의 힐링동행 폭성 출석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모토가 그런 것 같아요. 행복합시다.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행복, 행복.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 모든 것이. 이수만님의 행복이 또 생각이 나고요. 520사님, 크크크, 우리 양이들도 시원하고 좋은지, 옥상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놀아요. 잠자리도 잡고요. 히히. 아, 저도 가을 바람을 느껴보려고 창문을 열었는데요. 새벽에 덥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더운가 보다 했더니, 열어놓던 창문이 스스로 문을 닫았더라고요. 아, 가을바람 느끼고 싶었는데 실패했습니다. 함춘의 폭성 오늘 3부는요. 함춘호의 음감회로 준비했습니다. 좋은 신곡들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3부에서 함께해 주시고요. TBS 라디오 함춘의 폭성은요. 여러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은 50원이 필요하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고요. 샵 0951번. 이용하시면 되고요.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함께 할수 있습니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계정 있습니다. 함춘호 검색만 하셔도 나오고요. 이쪽에서 선곡표 볼수 있습니다. 의견, 사연, 신청곡 등등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1: 춘호의 포크송과 함께하는 소중한 분들입니다. 아이로드 듀얼코일 차량용 무선충전 거치대, 핸드폰 고속무선 충전기, ABC 모든 유형의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자동차 겸용 소화기, 아이로드 분말 소화기, 국내산 녹용과 숙지황, 당귀, 천궁 등 16가지 전통 원료를 정성껏 담았습니다. 깊고 진한 풍미를 담아낸 동광 녹용 쌍화진액, 청정 자연에서 자란 뉴질랜드산 녹용과 국내산 홍삼의 만남, 녹용과 홍삼의 조화를 담은 동광 녹용 홍삼 대보진액, 100% 국내산 여주와 돼지감자만을 담았습니다. 여주랑 돼지감자랑 진액. 당신의 몸에 편안한 휴식을 선물해보세요. 의료기기 바디케어 브랜드 메디비오. 통영 바다의 맛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통영 여객선 터미널 앞 50년 전통의 강남상회 멸치 세트. 3대 대장장인 집안에서 직접 만드는 명품 국산 생활공구 핵토르 가정용 망치. 고마워요.
2: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소소한 이야기 그리고 좋은 음악에 함께하는 함춘의 폭송 함께 계십니다. 의외로 그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이 채팅창이 그렇게 바쁘지 않아가지고 아 제가 여유롭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함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냥 참여는 안 하시지만 라디오를 켜놓고 저희 음악 방송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런 이야기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운전하실 때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그런 말씀을 또 전해주셨고요. 선곡 좋다는 이야기 정말 많이 듣습니다. 이야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두 곡을 선곡 곡을 소개해드리면서 앞에 많이 놀랬죠? 괜찮아요? 어떠세요? 저희가 광고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의외로 아침에 6시부터 9시까지 음악만 나가는 그 시간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광고 나가면 채널을 돌리긴 하는데 저희는 오히려 너무 좋아해 주시니까 이게 뭐지 싶기도 한 그런 마음입니다. 조금씩 TBS가 살아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4278님께서 아유 선곡이 신선하네요. 오늘은 저희 휴일이라서 여유롭게 출석합니다. 느린 산책하며 가을 하늘 천천히 올려다보기가 오늘의 계획입니다. 가을 하늘 천천히 어제는 지방의 하늘을 좀 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진짜 높더라고요. 오는 그런 길의 느낌이 정말 좋았습니다. 햇볕은 따갑고 그늘은 시원한 전형적인 가을의 느낌을 오랜만에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9794님께서 안녕하세요, 암디. 매일 청취 열심히 하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전엔 사연도 보내서 선물도 받았죠. TBS 항상 응원합니다. 3386님께서 안녕하세요, 춘우님. 오늘은 자리에 계시는군요. 아유, 자리에 있는 척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하는데 워낙 눈치가 빠르시니까. 어제 출첵 문자 쓰다가 음악이 계속 나오기에 아 그랬죠. 새벽 1시쯤 추워서 이불자락을 끌어 덮고 잤지요. 출첵합니다 하셨죠. 예. 어제 그 함춘호 밴드 영천에 있는 마야 정신요양원 네그 문화 공연을 하러 다녀왔어요.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환우분들은 뭐 좋다 싫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감정적으로 잘 하기가 어려운데 음악을 막 좋아해 주시니까 그걸 행동으로 표현으로 해 주시는데 가끔 과격한 행동이 나오긴 하는데요. 너무너무 좋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해 주신 남궁옥분 선배님 그 무대도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고 가족분들이 좋아해 주셨고 무엇보다도 거기 계신 선생님들께서 너무 좋았다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어제는 새벽 6시에 저희 밴드팀 일원들이 아침에 그 H사의 큰 버스 있죠? 15인승 버스를 타고 새벽 6시에 서울을 떠나서 공연을 마치고 또 가을을 하늘을 바라보면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서울에 왔더니 밤 12시가 되었더군요. 오가는 길이 참 좋기도 하고 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음악을 한다는 것이 이럴 때 이렇게 너무 좋고 이런 재능이 있다는 것이 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셔가지고요. 또 TBS 또 광고 한참 하고 왔죠. 저희가 TBS가 그것만 있을까요? 여러분 퀴즈 함 풀고 가시죠. 자, 함 퀴즈. 자, 행안부죠. 예전에 그냥 행정안전부가 2026년 이곳 방문의 해를 맞아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1박 이상 이곳을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최대 10만 원의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육지와 연결되지 않아 여객선을 이용해야 하는 이곳을 여행하는 분들이 대상이고요. 지원 항목은 숙박비, 식비, 여객선 운임, 식료품 구매비 등이 지역에서 실제로 지출한 여행 경비 전반이라고 합니다. 와. 자, 여기서 함 퀴즈 나갑니다. 이곳은 바다로 둘러싸여 육지와 떨어져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울릉도를 떠올려 볼수 있겠습니다. 이곳이란 이곳은 어디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섬, 2번 삼. 삼이 아니지. 산. 미안해요. 1번 섬이냐, 2번 산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들 문자 기다리는 동안 노래로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정선. 섬소년. 그리고 김현철입니다. 섬집 아기.

0: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0: 응답하라 2588 2588
2: 함춘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 퀴즈 정답 정말 많이 보내주셨네요. 정답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1번 섬이었습니다. 아, 말씀드린 관련한 내용은 사전 신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고요. 2026년 섬 방문의 해 공식 홈페이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요. 그 신청자가 지원 규모보다 많을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개별적으로 안내한다고도 하고요. 자, 선정된 여행객들은 지원기간에 섬을 다녀온 후 왕복 승선권과 영수증, 증빙자료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되고요. 확인 절차를 거쳐 여행 경비를 지급한다고 하네요. 아, 여러분들 참여 문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색해하니까 3386님께서 아유, 광고가 하나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벌써 퀴즈 함 시간이네요. 와, 어려운데요. 정답 1번 섬인데 그 섬엔 산도 있죠. 아니, 산이 섬 그 자체인 것도 있고요. 아, 그 섬에 가고 싶습니다. 아, 참 엊그제 저녁엔 모 방송의 데이 앤 나잇이란 프로그램에서 하얀 추노님을 봤습니다. 멋지던가. 온통 하얘죠. 예, 늘 검은 계열의 옷을 입다가 하얀 옷 한번 입어봤어요. 멋지던걸요. 감사합니다. 3983님께서 장원급제보다도 어려운 함 퀴즈. 그러긴 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참여도가 워낙 높아서 이게 참 정답 1번 섬입니다. 저도 가족과 남해 섬 여행을 갔었는데 다도해의 풍경과 자연이 감동과 힐링을 주는 동시에 멋진 여행이었습니다. 아, 감동과 힐링을 동시에 주는, 이야, 멋져요. 다도해 특히 그렇죠. 역시 대한민국의 자연, 신의 선물이네요 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청취자들의 지적 수준을 가을 하늘만큼 올려주시는군요. 언제나 TBS의 완전한 정성화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952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정답은 섬이고요. 방문 예약하고 가려고 합니다. 홍도섬이에요. 홍도섬 좋죠. 오, 좋죠. 야, 다녀오시고 나서 후기 한번 올려주시면 또 저희가 그냥 글로만 한번 방문의 느낌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5098님께서 1번 섬입니다. 정답은요 하셨고요. 올해 휴가로

충청남도 대천항에서 배를 타고 호도에 갔다 왔습니다. 충남 대천항. 야, 회 드셨을까요? 잘 다녀오셨어요. 가설 심코님께서 정답 섬. 내 고향 여수. 여수 선박나무를 열었더군요. 그러나 지금은 여수에 아무도 없어서 고향 갈 일이 없네요. 여수 주위에는 작고 예쁜 섬들이 많은데 다리를 놓아서 멋지더라고요. 하, 가고 싶다. 여수 선박남회. 그 여수에서 몇 해 전인가요? 꽤 됐겠죠? 꽃박람회 이런 걸 하면서 정원박람회일까요? 거기가 또 정말 핫했죠. 미디어 파사드로 또 이렇게 뭘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해서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멋지더군요. 가니까 그 게장이 많이 이렇게 가게가 많던데 여수 돌게장. 참 만난 점심 한번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공연도 왔죠. 세시봉 우리 형님들하고 나섰죠. 많은 분들이 보여주신 그 멋진 환호성들 잊지 못합니다. 여수 간장게장 양념게장 맛있더라고요. 현우 PD 좋아해요? 아 좋아한다고 막 깜빡깜빡 난리 났습니다. 문자창에 그냥. 자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저희가 선물 받으실 분은요. 두 분을 선정했습니다. 자 먼저 축하드립니다. 9818님 정답 섬. 전 태어나서 한 번도 섬에 가본 적이 없어요. 이번 기회에 한번 다녀오고 싶네요. 야, 다녀오셔야죠. 한적하고 힐링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요. 축하드립니다. 4620님. 쿨합니다. 그냥 섬. 이래서 당첨되신 것 같아요. 밑도 끝도 없이 섬. 이야, 좋아요. 9818 그리고 4620 두 분께서는요. 성함과 주소 50원이 필요한 유료 문자 샵 0951로 문자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배송을 위한 필요 문자입니다. 5444님께서는요. 안녕하세요. 엄디. 신호대기 중에 파란 하늘을 보니 이 노래가 듣고 싶어요. 점점점 혜은이 파란 나라. 준비했습니다. 5443님 신청하신 혜은이 파란 나라 그리고 9794님 신청하신 변진섭 너에게로 또다시 가을바람과 함께 출발합니다.

나에게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가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힘든가 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6093님께서, 아, 추석이 다가와서 일까요? 부모님, 생각이 어릴 적이 노래 불러주셨던 엄마 보고 싶네요. 어릴 적 그때는 찾아주고 위해주던 부모님도 계셨는데, 지금은 찾아가지 않으면 늘 혼자이시네요. 파란 나라를 듣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5098님께서 여의도 셋강에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사진 보내주셨어요. 벼가 이제 이 머리 부분이 노랗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좀 있으면은 머리를 쓸것 같아요. 아, 색강이 이런 데가 있나 봐요. 아, 그 사진만으로는 여기가 서울인가 싶을 만큼 고즈넉하고 이제 허수아비인가 봐요. 사진에 보이는 게. 서울 도심 한복판에 이런 여유가 있다니 참잘 찾아봐야 될 텐데 이런 숨은 곳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5255님께서 물류배송을 하면서요. 올여름 너무도 힘들었는데 가을로 접어들면서 좀살것 같습니다. 가을만 되면 좋아하는 곡이 있어요.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추천합니다. 나얼 바람기억 한번 들려주면 안 될까요? 하셨는데 준비했습니다. 나얼 바람기억 5255님 함께 듣겠습니다.

함춘의 복성 함께하고 계십니다. 5255님이 신청하신 나얼 바람기억 함께했는데요. 와, 참 목소리도 좋고 노래도 잘하고 나얼 씨가 또 전공이 미술이죠. 이 그림 그리는 분들이 바라보는 음악의 세계관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음악만 하시는 분들과는 조금 다른, 조금 더 색깔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싱어송라이터 하덕규님도 미술 전공했죠. 그리고 윤신혜님도 미국 미술 전공하셨죠. 그리고 정선영님도 미술 전공하셨죠. 최근에는 또 우리 최백호 선배님도 미술에 또 그림을 조예가 있으시죠. 김수철님도 유행인가? 남궁옥부님은 또 얼마나 또 그림을 잘 그리시게요? 좋습니다. 상현김 1320님, 여기 미술 공부하고 계시죠? 안녕하세요, 함춘호님. 오늘 미국 메릴랜드 노을이 솜사탕 같아서 가을이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메릴랜드가 아무 지도를 봐야겠어요. 뉴욕과 가까운가요? 볼수 있는 건가요? 이 시간에는 몇 시일까요? 9시, 10시를 달려가나요? 늘 감사합니다. 자, 벌써 1, 2부가 다 지나갔어요? 저는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0: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4: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5: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6: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2: TBS 교통정보 10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서안한 부근입니다. 화물차 관련 사고 있었고요. 지금 사고 처리 작업 한창입니다. 반대에 구리에서 판교 방면으로도 구리 남양주요금소 부근 4차로에 화물차 관련 사고 있고요. 이후로 송파 부근에는 고장차도 세워져 있으니까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분당수서로 성남 방면으로 탄천일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도 사고 있습니다. 이 사고 처리 작업으로 뒤로 청담대교 북단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요. 반대 청담대교 쪽으로는 수서 나들목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또 서부간선 지하도로 일직 방면으로 지하도로와 1차로에 고장차 세워져 있기 때문에 고장차 지점 뒤로 밀린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한남 방면으로 이동하는 길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립니다.

0: 뭐 우리 함춘호 씨는 그 기타에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최고. 특히 함춘호 씨의 기타의 특징은 굉장히 사운드가 맑아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입니다. 그거 형님이 붙여주셨잖아요.
2: 그럼 내가 붙여줄 별명이게. 아, 기타가 정말 기타다운 기타가 필요한데 내가 안 치니까. 함춘호한테 딱 줘버리니까. 함춘호의 폭송이라니깐 함춘호의 폭송 누가 제목 지었는지 잘 졌네. 아.
3: 함춘호의 폭송.

오늘도 한 곡 마음을 담아 전해보는 함춘의 플레이리스트 한플리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어쿠스틱 음악, 통기타 음악의 정수이자 시대를 초월한 서정미를 품은 클래식을 준비했습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 참 멋진 팀이에요.

사이먼 앤 가펑클. 영어로 된 걸 빼고 곡이 시인과 총장. 이런 상상해보죠. 사이먼 앤 가펑클의 1966년 명곡 스카브로 페어입니다. 영국의 오랜 중세 민요를 폴 사이먼이 그 특유의 반전 평화시와 엮어서 재해석하고, 아, 영화 졸업이죠, 졸업. 졸업의 OST로 널리 알려진 곡입니다. 이 곡 들을 때마다 마음에 깊이 남는 건요, 폴 사이먼의 유리하고 정교한 핑거스타일 아르페지오예요. 도리안 선법. 이 어려운 문자를 계속 쓰더라고, 작가님이. 뭐야 이 도리안 선법이. 그런 거 있어요. 도리안 선법 이런 거 있거든요. 그 특유의 아련해요. 약간 이상한, 약간 뭔가 기분 좋은 거 있습니다. 신비로워요. 그래서 선율이로 아트 가펑클의 맑고 성스러운 미성과 폴 사이먼의 담담한 중음이 포개지는데, 두 사람의 보컬과 기타 한 대가 빚어내는 공간감은요, 언제 들어도 감탄을 자아냅니다. 아, 이 곡은 스카브로 장터로 향하는 누군가에게 옛 여인의 안부를 묻고 불가능한 조건들을 건네며 지나간 사랑을 향한 애틋한 그리움과 시대의 아픔을 함께 울적이는 노래죠. 파슬리, 세이지, 로즈마리, 타임이라는 향긋한 허브의 이름을 부르며 전하는 이 노랫말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바래지 않는 순수함을 고스란히 전해줍니다. 화요일 아침 사이먼 앤 가펑클의 깊고 푸른 폭 선율의 마음을 가만히 맡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사이먼 앤 가펑클입니다. 스카버러스 페어.

0: 39,000원부터.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광고 듣고 왔습니다. 예절파파님께서 사이먼 앤 가펑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는 시인과 춘장이 있다. 아, 이게 좀 부끄럽네. 또 말씀해 주시니까 또 괜히 또. 5687님께서 그 남편이 노래 신청하라네요. 조용필 고추잠자리. 이맘때쯤 이건 노래 생각나요. 운전하다가 길 가다가 고추잠자리 오면 우리 용필 형님 또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우리 부부 같이 작업장에서 일하는데 아,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시간만 나면 시골에서 있다 오곤 하죠. 어제부터 또 출근했답니다. 함디, 너무 사랑해요. 꾸벅. 감사합니다. 최영필, 도입 부분이 멋지죠. 아만한. 5687님, 오랜만에 저도 같이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조용필, 고추잠자리 듣고 음악 감상이죠. 음감에 시작하겠습니다.

음악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 함춘호의 음감회. 이 시간에는 따끈한 신곡 그리고 주목할 만한 음악들을 폭송 가족분들과 함께 들으면서요, 곡에 담긴 배경과 감성 그리고 연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노래를 들어보시고요, 어떤 느낌이 드는지 감상평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필요하고요, 장문과 사진은 100원이 필요합니다. 유료 문자 샵 0951 또는 무료 TBS 앱이나 TBS FM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참여 가능합니다. 많이 보내주십시오. 아, 오늘 함께 할 첫 번째 신곡은 제목이 좋습니다. 9월 3일 발매된 음원입니다. 오랜만에 유열 씨의 목소리로 듣게 되네요. 와, 제목 국화 옆에서. 제목부터가 유열 씨와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음악 듣고 어떤 음악인지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열입니다. 국화 옆에서.

소파 옆에서 서정준님의 시에 강서구 작곡 편곡 이응 그리고 따뜻하네요. 그렇죠? 가설신풍님께서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잔잔한 곡이네요. 여고 시절 이 시를 외우기 위해서 애썼는데 이 노래가 일찍 나왔더라면 금방 외웠을 듯합니다. 좋네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로 시작되는 서정주님의 시. 기타의 이미솔. 오, 이 성함을 제가 처음 만나는 분들이 계시네요. 아코디언의 임슬기, 그리고 녹음은 실버스톤이라는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습니다. 최은석. 그 믹싱 마스터링은 메인, 메인? 어딜까요? 어떠셨어요?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 좋으시죠? 자, 잘 들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너무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죠. 건강하게 잘 회복하셨으니까 건강 잘 유지하시고요. 앞으로 멋진 일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음악도 많이 좀 만들어주시고 유열 씨 사랑해 주시는 많은 팬들 또 계속 유열 씨를 아껴주시길 또 부탁드릴게요. 자, 다음 곡 넘어가겠습니다. 윤종신입니다. 오, 월간 윤종신인 듯 그런 것 같아요. 8월 31일에 발매가 되었네요. 해변의 추억이라는 곡인데 이 곡은 2010년에 곡이 발표가 되었어요. 그걸 새롭게 녹음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새롭게 녹음했는지 궁금하시죠? 들어보겠습니다. 윤종신 해변의 추억.

8월 31일 발매된 윤종신의 해변의 추억 들어봤는데요. 3983님께서 주신 문자가 이 곡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이 형 해변 무드성과 팥빙수로 즐거운 여름 만들어주시더니 늦여름 해변의 멋짐을 노래로 멋지게 보여주시네요 라는 표현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파도 소리가 그때 같아서 아무것도 변한 것은 없어서 라는 가사. 윤종신 작사 작곡 편곡에는 이근호, 박한서 같이 했고요. 피아노의 이근호, 그리고 피아노처럼 생겼는데 가짜 스트링 소리, 피아노 소리 이런 것들 내는 거 있죠. 신디사이저라고 해요. 장승훈이 했고요. 드럼과 퍼커션의 한예찬, 베이스 기타의 한동희, 나일론 기타의 박한서가 있습니다. 믹싱을 김일호 엔지니어가 했는데 스튜디오 이름이 재밌어요. OMG 스튜디오인데 생각하는 그걸까요? 항상 결과가 오, OMG 이건가? 별로 안 좋은 거 아닌가? 깜짝 오! 마스터링도 멋진 분이 하셨고요. 가을바람과 함께 밀려오는 이 음악들이 느낌이 참 좋습니다. 창문을 살짝 열어놓고 이 음악 틀어놓고 듣고 있으면 차 한 잔과 함께 해변의 추억이 쫙 떠오르는 그런 시간들 되지 않을까 하는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다음 곡 넘어가 보죠. 역시 8월 31일에 발매된 음원입니다. 장범준이에요. 꾸준히 앨범 발표하고 있었고요. 곡 제목이 어차피 저차피. 그래요. 어차피 아무것도 못

못하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가사인가 봐요. 그렇게 시작되는데 노래를 들어봐야 할것 같아요. 이 쭈쩐은 무슨 뜻일까요? 쭈쩐이라는 분이 피처링을 같이 하는 걸. 아, 편곡? 그럴까요? 무슨 내용인지 우리 PD가 다시 올려줄 것 같습니다. 일단 음악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8월 31일 발매된 장범준 어차피 저차피.

야, 장범준 씨 목소리가 참 매력 있어요. 벚꽃 노래 부를 때 매력 있는데, 아, 방향성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노래 방향을 이렇게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들을 그냥 울조리듯이 글을 쓰고 멜로디를 만들고 본인이 기타를 연주를 하고, 제가 곡을 소개하면서 춘천 뭐지 했는데, 이 참여했던 아티스트의 정보를 주셨네요. 굳이 뭐 그럴 것까지 본인이 춘전이라고 하는데, 숨기고 싶어 하는데 본명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춘전입니다.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 춘전이라는 아티스트가 기타도 치고요, 키보드, 스트링, 베이스, 드럼, 스트링까지 다 했어요. 활동이 많네요. 드럼하고 베이스, 드럼은 정하람, 베이스의 위정욱, 퍼커션의 정하람. 그래요. 아, 사운드가 탄탄하다 했더니 이승환 씨의 그 드림 팩토리 스튜디오에서 오랜 시간

시간 엔지니어로 활동을 하고 정말 멋진 실력을 가지고 계신 엔지니어 고현정 씨가 믹스 앤 마스터에 참가를 했습니다. 고현정 씨 코코 사운드라고 본인만의 또 그 스튜디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스터링 믹싱 스튜디오가 돈이 제법 많이 듭니다. 그 소리를 차단하고 또 반사음도 만들어야 되고요. 외부로부터의 음도 또 차단해야 되고 공조도 잘해야죠. 돈이 보통 많이 드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실력을 다하니 얼마나 좋은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장범준 어차피 저차피 듣고 왔습니다. 자, 계속 이 노래 듣고 싶었어요. 요번에 함께 할 노래는요. 블랙홀입니다. 개인적으로 이팀참 애정합니다. 달빛 아래 홀로 걷다라는 음원의 제목이에요. 8월 29일 발매됐고요. 이분이 방수미 씨가 국악하시는 분이잖아요. 저번에 함께 들었는데 8월 6일 발표된 소름 시리즈의 파트 2. 아, 파트 1은 이 몸이 죽고 죽은데 파트 2가 발매되었습니다. 어떤 곡인지 듣고 이야기 나눌 건 많을 것 같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블랙홀. 달빛 아래 홀로 걷다.

와우, 어떠세요? 이, 그, 메탈이라고 하죠? 이런 음악들을 할때 되면은, 죄송합니다. 이 드럼 사운드, 강렬한 사운드를 만들어내면서 기타가 전면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면은, 기타의 그 저음 부분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드럼이나 이런 악기들의 그 저음을 담당하고 있는 큰 북이죠. 우리가 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의 소리를 좀 얇게 만들거든요. 에이, 그 베이스 소리 좀 작게. 일단 기타가 대장이거든. 아,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계속 밀리네. 중간에 기타 솔로도 그렇고요. 기타 사운드도 멋있고요. 보겠습니다. 김민정 씨가 제작 총괄을 했어요. 제작 총괄을 하셨다는 것은 돈을 좀 투자하셨다는 얘기겠죠? 프로듀서 주상균. 작곡의 주상균이고요. 작사도 주상균. 아이고, 모든 거다 주상균 씨가 하셨네. 어떤 분들이 함께 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컬의 주상균, 방수미. 근데 못 들었는데? 들으셨나? 또 화음 저 뒤에서 들리는 거 주상균 씨 목소리일까? 기타의 주상균, 이원재, 블랙홀 멤버들이죠. 베이스의 김세호, 드럼의 이관옥. 그리고 국악기가 또 아주 또 음악 전반에 이렇게 잘 어울려도 되나 싶을 만큼 잘 어울리네요. 대금의 박노상, 아쟁이 김진, 옥이 함께 했습니다. 예지 아빠빠님께서 얼마 전 소개된 신곡도 국악과 콜라보였어요. 고즈넉한 달빛이 이게 국악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렬함과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치 월식이나 핏빛, 레드문을 보고 듣는 것 같아요. 오, 표현력. 괜찮은데? 잘 계시나요? 예지 아빠빠님? 예지는 어떻게 학교에 잘 적응하고 있나요? 아, 학교 안 다니나? 그렇습니다. 음악평 멋지게셨어요. 앱카톡 사장님께서 국악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데 이렇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역동적으로 느껴집니다. 하셨어요. 중간에 기타 솔로. 입으로는 되는데 손이 잘안 돼. 자, 다음 곡 듣겠습니다. 한희정. 우는 사이보그 선언문이에요. 9월 3일 발표됐거든요. 우는 사이보그 선언문 뭘까요? 가사에 한번 심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한희정. 우는 사이보그 선언문.

야, 한희정. 우는 사이보그 선언문. 가사가 잘안 들리시죠? 제가 가사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우리는 울음 모듈 4.1 맞춤형 공감을 제공해요. 요즘 그러죠. 버전이 있죠. 뭐뭐뭐 2.0, 뭐뭐 3.1. 근데 우리는 울음 모듈 4.1을 제공한다고 해요. 사이보그인 거죠. 로봇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감정 패턴이 감지됩니다. 그 배경과 구조를 자극합니다. 투쟁. 당신의 피켓을 들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시야에는 오류라는 시그널이 전멸한다. 나는 회수되기보다 오작동하길 원한다. 당신을 고립된 회로 안에 내버려두지 않는다. 법적인 회수 명령이 떨어지고 우리는 자기 해체를 선택해요. 이 앨범은요, 앨범 소개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앨범은 철학자 도나 해러웨이가 1985년에 발표한 사이보그 선언문에서 출발합니다라고 돼. 그렇죠.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들 있죠. 자율주행, 그리고 AI, 사이보그. 그 누구죠? 그 스페이스X 만든 그 양반, 돈 많이 버는 양반. 이 양반이 자동차를 만드는 라인을 폐기하고 로봇을 만드는 라인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앞으로 미래에 어떤 모습이 펼쳐질지, 우리가 두려워하던 AI의 모든 것들이 이제 현실로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들고 있죠. 우리는 이것에 얼마나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 우리의 편리함이 우리의 미래를 또 어떻게 망가뜨리지는 않을까? 예, 미래를 알수 없어요. 그렇죠? 4278님께서 노래, 해설, 청취자의 감상평 모두 전문적이고 수준이 높네요. 고품격 음악방송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들어서 좋으면 좋다고만 생각하는데

0: 많이 배워갑니다. 함춘호님 수고하셨습니다. 환절기 목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신곡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2: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삼고인님께서 수줍게 듣고 싶은 노래가 있어요 하시면서 신청곡 송창식의 상하이 노래 신청하셨네요. 함께 듣겠습니다.

오늘도 두 시간 행복했습니다. 시간 참 빠르죠? 저는 내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끝곡으로요, 유재하의 곡 올려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봄날처럼 지금까지 저는 대한민국 기타 함춘호였습니다.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11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 조금 지난 지점 4, 5차로 두 개 차로에 걸쳐서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부터 정체인데요. 사고로 이 4, 5차로가 통제되고 있다 보니까 경부고속도로와 강남대로 방면 진출차로가 막혀있기 때문에 뒤로 정체가 더 심합니다. 미리 4, 5차로는 피해서 이동하시는 게 좋겠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양화대교에서 반포대교 사이 시속 30km 내외로 이동합니다. 반대 일산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한강대교 사이가 정체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방면으로 홍제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도 정체입니다. 반대 성산방면으로는 종암분기점에서 정릉램프 사이가 정체입니다. 정릉램프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작업이 한창이기 때문에 그 여파로 밀립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1: TBS 정오 뉴스입니다. 한국은행은 올해 2분기 명목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26.4% 늘어 1979년 3분기 27.7% 이후 4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명목 국민 총소득 GNI는 1분기 대비 8.8% 늘었습니다. 김하용 한국은행 국민소득부장은 환율 안정세 등이 지속된다면 미 달러화 기준 1인당 GNI는 4만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며 명백하게 위헌을 저지르고 개헌으로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세력과 절대로 개헌을 논의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오늘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은 중임제 개헌도 언급했다. 그런데 연임 안 한다. 재판 받겠다는 말은 절대로 안 한다. 혹시 개헌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이를 통해 재판을 미루겠다는 의도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겠다며 먼저 방만하고 오만한 선거관리위원회를 제대로 감시하고 관리도 못하는 사전 선거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본투표 기간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중대범죄수사청 청장 후보자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한 김지용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7일 파리 시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0: 밝힌 뒤 이 대통령이 국회에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서명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이 1년 전보다 늘었지만 지출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익률은 2분기 연속 지난해 동기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신용데이터의 2026년 2분기 소상공인 동향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사업장당 평균 매출은 4,711만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4.53% 증가했습니다. 사업장당 평균 지출은 3,522만 원으로 5.83% 늘어 매출 증가율을 웃돌아 이익률은 1년 전보다 0.9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서울시는 다음 달부터 용산구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영락 애니아의 집이 24시간 의료 돌봄 지원 체계로 시범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영락 애니아의 집은 올해 보건복지부에 24시간 의료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 집중형 장애인 거주시설 시범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시범사업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이곳에 간호사 4명과 생활지도원 등 돌봄 인력 6명 등 총 10명이 추가로 배치됩니다. 서울시는 국비 12, 총 10억 2천만 원을 투입해 인력을 확충하고 시설도 의료 돌봄에 적합하게 고칩니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은 어제 영화 인턴 한국판 특별시사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는 시니어 인턴과 30대 스타트업 대표의 갈등 화합을 그린 영화 속 이야기가 재단의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사업 시니어 인턴십과 닮았다는 점에서 마련됐습니다. 시사회에는 영화 속 시니어 인턴과 비슷한 경험을 가진 시니어 인턴과 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중장력 경력 인재 지원 사업과 시니어 인턴십 사업은 일자리 몽땅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고 중부와 경상권 내륙은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6.7도, 습도는 37%입니다.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이가희였습니다.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2: 네, 박소연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2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TBS 캠페인
5: Hello
6: 你好
5: Bonjour
7: 안녕하세요.
8: 소리는 다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세요. 소통과 이해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문화는 다른 문화가 아니라 다양한 문화입니다. TBS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가파라 대리운전. 2588, 2588.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12시 58분 TBS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는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제천 방면으로 송탄 부근 승용차 관련 사고 있습니다. 사고 처리 작업 한창이고요. 이후로도 남한성 분기점 부근과 대소 분기점 부근 각각 대형 화물차가 고장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반대 평택 방면으로는 남한성 요금소 진입 광장부인데요. 지금 화물차에 불이 난 사고 있었고 지금 불 끄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잘 살피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또 서울 시내는 올림픽대로가 한남 방면으로 암사대교 조금 못 간 지 3, 4차로에 사고 있습니다. 사고 여파로 뒤로 천호대교 부근부터 속도가 줄어 있고 반대 공항 쪽으로는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 사이가 밀립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도 시속 30km 내외입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진정한 서핑의 계절은 여름이 아니라 가을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시간은 육지보다 한 계절 느려서 1년 중 바닷물이 가장 따뜻한 때가 바로 지금 9월과 10월이라고 하는데요. 또 가을이면 높은 파도까지 자주 찾아와서 서퍼들에게는 훨씬 더 짜릿한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워밍업이었던 거고 진짜 파도는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의 가을에도 기다려왔던 기분 좋은 파도가 하나 둘 밀려오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여러분은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 어제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풀립에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백로였는데요. 백로가 지나자마자 정말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죠? 뭐 절기는 과학이다. 뭐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늘도 한층 더 높고 파래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경제에도 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머니특별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1: 반갑습니다. 아, 요즘 진짜 가을이 오긴 왔구나. 네. 이거 실감하게 되죠. 하늘도 맞아요. 너무 예쁘고요. 두 분은 좀 어떠세요? 가을이 왔다는 걸 가장 먼저 느끼는 순간이 언제예요?
2: 저는 이제 출근을 할 때 그 네. 여름에는 덥고 습했잖아요. 이제는 딱 나가면 시원한 바람이 제 코끝을 딱 스치고 네. 또 우리 음식 있잖아요. 여름에는 우리 시원한 것만 찾았는데 네. 제가 오늘 칼국수를 먹고 왔거든요.
1: 아, 이제 조금 국물이 생각나요. 네. 그렇죠.
2: 따뜻한 국물이 네.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1: 저도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왠지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생각날 때 아,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오늘 따뜻한 아메리카노.
1: 네. 그나저나 이제 출근하실 때 좀 선선한 바람이 느껴져서 네.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좋아. 이제 여름보다는 출근하는 게 더 좋으시겠네요?
2: 너무 좋죠.
1: 그래요?
3: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항상 워킹을 하잖아요. 그렇게 네. 되다 보니까 선선한 바람이 그 부는 계절을 네. 상당히 좀 좋아는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가을이 왔다라고 딱 느껴지는 게 네. 직장 동료분들이 감기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름 감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2: 기온차가.
3: 맞아요. 기온차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시작하시고 네. 그다음에 요것들이 더울 때는 안 나타나더니 모기들이 한 마리씩 보이기 시작.

0: 가졌네요, 저는.
1: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2: 진짜요?
1: 모기가 안 보였어요, 오히려.
2: 전 모기 몇 번 물렸는데.
0: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 이제 시작인가?
1: 그러네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계절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의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 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 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 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또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국가와 기업,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사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8.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늘부터 수급 조절용 공공 비축 토지 매입 공모에 나섭니다. 매입 규모는 5천억 원으로 확보한 토지는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수급 조절용 공공 비축 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매각 희망자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LH 수도권 4개 본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토지는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매입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확보한 토지를 도심 주택 공급에 신속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202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섭니다. 삼성은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채용 홈페이지 삼성 커리어스를 통해 지원서를 받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9개 관계사가 참여합니다. 채용은 이달 직무 적합성 평가를 시작으로 10월 삼성 직무 적성검사, 11월 면접과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월 기업인 간담회에서 실적 개선으로 올해 채용을 늘릴 여력이 생겼다라고 말했는데요. 4대 그룹 가운데 정기 공채를 유지하는 곳은 삼성뿐입니다. 삼성은 대학 졸업생뿐 아니라 마이스터고 졸업생까지 교육 대상을 넓히는 등 청년 인재 육성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유명 떡집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떡지순례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국 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한국 떡을 직접 맛보고 리뷰하는 외국인들의 컨텐츠가 화제인데요. K-콘텐츠 확산과 함께 떡 특유의 그 쫄깃한 식감과 쌀을 주재료로 한다는 점에서 건강한 간식이라는 인식도 관심을 끄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레스토랑은 가래떡을 이탈리아 음식인 요끼처럼 활용한 메뉴를 선보여서 정식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음식 전문 매체는 떡의 쫄깃한 식감이 뇨끼를 대신할 수 있어 셰프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할게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궁금한 내용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화성이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

0: 제 청춘은 그야말로 삼남매 밥해 먹이고 학원비 대고 대학 보내는데 모조리 갈아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드디어 올해 영원히 안 끝날 것 같던 그 숙제가 끝났습니다.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떡하니 취업에 성공했거든요. 정말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1: 엄마, 나 드디어 합격이야. 최종 합격. 엄마가 매일 새벽기도 이렇게 다닌 덕분에 붙은 거야. 진짜 고마워.
2: 너가 밤새워 공부하며 고생해서 붙은 거지. 엄마가 덕분에 무슨 장하다 우리 아들.
1: 아, 근데 엄마 어떡하지?
2: 왜? 무슨 문제 있어?
1: 아, 나 발령받은 곳이 평택 본사라서 당분간 회사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엄마 괜찮겠어?
2: 아유, 괜찮다. 마다.
1: 에이, 엄마, 나 집 나간다고 하면 서운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2: 어머, 티나? 아유, 나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계속 나네.
0: 엄마가 너무 신나 보인다. 솔직히 넓지도 않은 집에서 다섯 식구 복닥복닥 살다 보니 이제 좀 조용하게 여유를 즐기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자식들 키우느라 신경도 못 쓴 저희 부부 노후 준비도 챙겨야겠고요. 현재 남편과 제 보험료를 합치면 매달 약 90만 원인데 그중 상당 부분이 종신보험이거든요. 이제 사망보장보다 건강보장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강병보험이나 연금도 준비해두고 싶은데 무작정 해지하자니 또 겁이 나네요.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과 노후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머니특별시 팀장님들 도와주세요. 네, 3남매 모두 독립시키고 이제 노후를 준비하려는 50대 부부 사연을 만나보셨는데 이 자녀가 한창 어릴 때랑 또 다 커서 독립했을 때는 좀 필요한 보험의 성격도 확연히 좀 달라지잖아요.
1: 네, 맞습니다. 우선 사연자님 보험 중에서 우선 이제 종신보험의 목적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네. 종신보험은 이제 가장이 갑자기 사망을 좀 했었을 때 남은 가족의 이제 생활을 지켜주는 역할에 이제 큽니다. 그 역할 범위가. 그래서 자녀가 어릴 때라면 갑자기 뭐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 생활비부터 또는 교육비 그다음에 뭐 대학 등록금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망보장이 굉장히 저희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는 하는데
0: 그렇겠네요.
1: 그런데 지금 사연자님은 자녀분들 모두 이제 독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생계를 이제 꾸릴 정도가 좀 되셨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독립한 지금은 굳이 사망보장이 2억 원이나 필요하지는 않다. 저희가 그렇게도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0: 필요성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래도 오랫동안 유지해온 종신보험을 그냥 해지하는 것도 또 손해잖아요. 해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3: 네,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자, 두구두구. 첫 번째는 감액 완납입니다.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에 사망보장을 낮춰서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2억 원의 사망보장을 1억 원이나 5천만 원 등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 유예가 가능한 상품이라면 일시적으로 납입을 멈추는 방법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기존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보험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 그렇다면 무조건 해지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럼 사연 주신 청취자님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이 좀 좋다라고 하셨나요?
1: 네, 사연자분께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거는 첫 번째 방법, 감액 완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70만 원씩 납입 중이었던 총 4건의 종신보험을 감액 완납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드렸는데
0: 네.
1: 기존의 2억 원의 이제 보장에 이제 종신보험을 1억 원으로 이제 보장은 좀 축소를 시킨 거죠. 그렇게 감액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좀 효과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계약을 활용하면서도 매월 나가던 70만 원의 보험료는 다른 필요한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긴 겁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확보한 70만 원을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뭐 부족한 보장이나 노후 준비로 돌려서 쓰는 거군요. 그러면 50대에 필요한 보장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챙겨주셨어요?
3: 네. 자, 메모 한번 하시고요.
0: 네. 기록할게요.
3: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암, 뇌, 심장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보강했습니다. 진단비는 진단을 받았을 때 필요한 생활비나 간병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3: 치료비 보장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암처럼

0: 그럼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반복될 수 있는 질환은 진단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와 치료비를 함께 챙기셔야 되겠죠.
1: 그러니까 진단비랑 치료비가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그렇죠. 주셨는데 그러면은 먼저 치료비 보장을 어떻게 개선해 주셨는지 그것부터 볼까요?
2: 네, 우선은 매월 5만 원 정도를 이제 추가를 해서 신규로 치료가 발생했을 때마다 연간 1회씩 1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비 중심의 보험을 제안을 좀 드렸고요. 네. 거기에는 이제 암뿐만 아니라 저희가 성인 질환이라고 하는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장 관련 질환에도 치료 방법에 따라 뭐 수술이든 아니면 입원 치료든 아니면 혈전용의 치료 방법이든 치료 방법에 따라서도 매달 매년 천만 원씩 보장을 해주는 이런 특약을 통해서 보장을 좀 더 강화를 해드렸습니다.
0: 그리고 또 특히나 많은 분들이 아, 나 실손보험 있으니까 치료비 충분한 거 아니야? 라고 맞아요. 생각을 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 의료비를 보상하는 거이기 때문에 모든 치료비를 무조건 전액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1: 그러니까 내가 청구한다고 다 받을 수
0: 그렇죠.
1: 있는 건 아니군요.
0: 맞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항암 치료나 또 표적 치료, 면역 항암 치료 등은 급여, 비급여 여부와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 및 약관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손보험만 있다고 만족해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거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의 치료비 보장으로 보완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1: 아까 사연을 보면은 뭐 이제 사망 보장보다 건강 보장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간병 보험을 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해결을 해 주셨나요?
2: 네, 맞습니다. 우선은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가 최근 2년 동안 가장 뜨거운 감자로 이제 떠오르기는 했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분야로 좀 많이 두고 있었는데 네. 매월 5만 원 정도를 이제 추가를 좀 해서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다음 치료의 목적으로 이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하루에 15만 원씩 한 달 기준이면 이제 45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렸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입원이 아닌 간호간병, 그다음 간병인 지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을 이용했을 경우에서는 간병인을 따로 쓰지는 못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입원하게 된다라면 7만 원씩 반복 보장을 받아서 한 달이면 21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요양병원에 입원 시에는 하루에 5만 원씩 한 달 기준 150만 원 수준으로 1년 내내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1: 아무래도 좀 간병비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가족들이 간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뭐 부족한 보장을 이렇게 채웠고 아낀 보험료를 노후 준비로 활용하고 싶다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방법을 추천드리셨어요?
2: 딱 한 군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네. 우선 연 단위 7% 확정금리에 평생 비과세로 연금을 좀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인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은행금리가 예금금리가 2에서 3%대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는 7%를 확정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장 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가입할 때 약속한 이 이자만큼은 무조건 지켜주겠다라는 거거든요.
1: 좋은데요?
2: 그래서 이제 연금 수령 시에도 세금을 한 푼도 이제 떼지 않는 평생 비과세 계좌로 연결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1: 좀 궁금한 게 그럼 비과세 한도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2: 그렇죠. 왜냐하면 1인당 월 적립액에 1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 상품을 좀 추천을 해드렸고요. 네. 그 안에 범주에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에는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0: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앞으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감액 완납 종신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도록 맞아요. 만들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남은 50만 원의 보험료를 연단위 7% 확정금리 평생 비과세 개인연금에 넣은 거죠. 지금 50대이시니까 10년만 납입하면 70세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매월 62만 원을 평생 비과세로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마련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좋네요.
0: 이렇게 되면 보험료 부담은 없애고 건강보험은 가득 채우고 또 노후연금까지도 든든하게 챙기게 된 겁니다.
1: 사실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은 모두가 바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사연자님도 너무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그 보험을 줄여서 좀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셨던 우리 50대 부부 솔루션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2: 네, 우선은 70만 원씩 납입 중이셨던 이제 보장성 보험료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총 4건의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으로 이제 더

0: 그러니까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만들어드린 건데, 거기에서는 이제 기존 이제 2억 원의 이제 보장 내용을 당연히 1억 원으로 줄여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말은 해드렸고, 두 번째는 매월 5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를 해서, 암, 뇌, 심장에 관련된 3대 성인 질환의 치료비, 이거를 반복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 설계를 좀 도와드렸고요.
1: 네.
0: 그 다음에 매월 5만 원대로 이제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족분들에 대한 이제 간병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줄여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병인 사용 시 하루에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1: 네. 네, 이렇게 이제 우리 보장에 대한 부분 요거는 잘 준비를 해드렸고, 또 남은 우리 50만 원은 연단리 7% 확정금리 평생 비과세로 개인연금으로 돌려드렸고요. 10년만 납입하면 70세부터는 매월 62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를 추가로 저희가 더 내질 않았잖아요.
2: 그렇죠.
1: 그게 아니라 기존에 나가던 돈을 정리해서 노후 현금 흐름까지 함께 든든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2: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더 내는 게 아니라 줄인 걸로 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종신보험에 묶여있던 70만 원을 부부의 치료비, 간병비, 그리고 평생 마르지 않는 연금통장으로 완벽하게 바꿔주셨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내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우리 50대 청취자님들 부부에게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지금 내는 보험료가 과거의 나를 위한 것인지 앞으로의 나를 위한 것인지 꼭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8988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지난주부터 입원하신 상황이고 제가 간병을 하고 있는데 간병인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업체 간병인 등록은 따로 하지 않았고 병원에 제가 보호자로 등록된 상황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우리 어머님이 큰 병이 아니셔야 될 텐데.
1: 그러면은 저는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그 보험을 지금 가입하신 거죠? 간병보험을?
2: 그렇지 않을까요?
1: 그렇죠. 네. 간병보험을 가입했다 하면 보험사마다 살짝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 간병을 쓸 수 있는 특약이 들어있는 보험 상품이 있고 아니고 그냥 업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약관을 좀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만약에 가족 간병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 사이트에서 그 가족 간병을 증명할 수 있는 걸 또 확인해야 또 보험사에서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 좀 궁금한 게 가족이 이제 간병하고 간병비 보장을 받으려면은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좋아요?
1: 가족 간병까지 되는 보험 상품을 준비하셔야
2: 따로
1: 되죠.
2: 있어요.
1: 그러니까 보통은 다.
0: 회사마다 이제 약관의 기준점이 좀 다른 거고 보장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른 것뿐인 거거든요.
2: 늘 내기 나오는 게 약관이에요.
0: 그쵸? 이게 되게 지상한 거예요. 중요합니다. 어떤 보험에서는 가족까지도 보장을 해주겠다. 어떤 회사는 8시간을 무조건 간병인을 써야 보장을 해주겠다.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소비자분들은 다 이거를 일일이 보험회사마다 다 찾아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에게 도움을 좀 많이 의뢰를 해주시는 편이기는 한데요. 우선은 가족 그 간병에 대한 이제 등록 업체에 등록 안 되셨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2: 네.
0: 우선 등록을 하시는 게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 지금에 와서 신청을 하셔도 또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0: 지금부터라도.
1: 그렇죠. 지금이라도 하셔야 합니다.
2: 네. 우리 8988님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샵 0951로 문자 남겨주시면 또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혼자서 점검해보기 어렵다, 나도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해서 우리 집 보험 제대로 분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요. 소비자 민원실에서 뵐게요.

0: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1: 유동 골뱅이.
0: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2: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3: 좌우러정렬 좌우러정렬 2588 2588
2: 응답하라 2588 2588.

머니투표시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재무전문가 구인선 팀장님, 문나영 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받고 있어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은 8978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물어보는 설계사마다 의견이

0: 달라서 고민입니다. 뭐한 분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하라고 하고 다른 분은 뭐 요즘은 진단비보다 치료비 보장이 중요하다면서 치료할 때마다 받는 상품을 추천합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진단비와 치료비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아니면 둘다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 이거 항상 좀
1: 그럼
0: 어려운 문제인 것
1: 맞아요.
0: 같아요. 먼저 일단은 치료비와 진단비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짚고 가야 될것 같아요.
2: 이게 우선순위 정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은
0: 맞아요.
2: 이제 진단비는 저희가 이제 암이나 이제 뇌혈관 뭐 심장 질환으로 이제 저희가 확진이 좀 된다라고 했을 때그 즉시 이제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이제 지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가 내가 5천만 원이 좀 가입이 되어 있었다.
0: 네.
2: 그럼 확진되는 순간 5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사실 큰 병에 진단이 됐을 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돈이에요, 돈.
0: 그쵸.
2: 네.
0: 또 직장을
2: 어떻게
0: 쉬어야
2: 치료해
0: 될
2: 주는
0: 수도
2: 거.
0: 있고.
2: 맞아요. 그래서 이 돈이 입금이 된다라면 당연히 용도 제한이 없어서 치료비로 쓰시든 아니면 생활비로 쓰시든 이건 자유가 되는 겁니다.
1: 진짜 이게 참 뭐가 좋다고 말하기가 딱 잘라 말해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0: 네.
1: 치료비 보장은 실제로 치료를 받을 때마다 1년에 1회씩 치료 종류별로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고요. 암 치료비는 뭐 암이 걸리게 되면 뭐 수술을 해야 되고 또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또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받을 때마다 각 치료당 연간 1회 1천만 원씩 받고 또 뇌나 심장 주요 치료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술이나 또 뇌나 심장은 뭐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혈전용의 치료도 하고 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마다 각각 1천만 원씩
0: 네.
1: 보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치료받는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0: 아니 둘다 들어보면 필요한 거가 중요하죠.
1: 중요하죠.
0: 합쳐놓지 왜 이렇게 나눠?
1: 맞아요.
0: 왜 그러는 거예요? 보험회사들. 일단은 치료비와 진단비 좀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을 더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2: 네, 먼저 이제 진단비의 좀 장점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첫
0: 네.
2: 번째 목돈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즉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을 이제 진단받게 되면 당장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많을
0: 그럴
2: 수밖에
0: 수 있죠.
2: 없잖아요. 특히 이제 직장인들이시다라면 소득 공백이 바로 생활에 이제 직격타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0: 맞아요.
2: 이때 5천만 원이라는 금액 가입한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걱정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숨통이 좀 트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1: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둘째, 또 사용처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뭐이 5천만 원이 돈으로 비급여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0: 아.
1: 더 나은 의료진을 찾아서 옮겨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간병인을 또 고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치료가 1회에 수백만이라고 해도 진단비가 있으면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0: 사용처가 딱 어디에 써야 된다
1: 그렇죠.
0: 이렇게
1: 업종에
0: 정해진 게
1: 딱
0: 없는 거군요.
1: 진단비를 딱 받게 되면 그 5천만 원을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고.
0: 좋네요. 네.
1: 그렇죠. 셋째, 우리 청구 절차가 우리 진단비는 굉장히 단순해요. 진단서나 조직 검사 결과지만 준비가 된다고 하면 그거 청구만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바로 지급이 뭐 3일에서 뭐 일주일 안에 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0: 다른 것보다도 진단비는 병을 진단받았을 때한 번에 큰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네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전에 퀴즈 풀고 갈게요.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2: 네, 오늘의 문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나갑니다. 자,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가입하게 된다라면
0: 네.
2: 암이 재발할 때마다 5천만 원씩 반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1: 굉장히 쉽지
0: 이거는
1: 않나요?
0: 너무 쉽죠. 제가 그래도 머니투표실 진행한 공력이
1: 그쵸.
0: 있는데, 일단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진단비는 병을 진단받았을 때만 준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정답은 X.
1: 오!
0: 이 정도는, 아이. 이 정도는 알죠.
2: 네, 우선은 정답은 X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비의 가장 큰 단점은 딱 한 번만 지급이 되고 보장은 사라진다라는 건데 암 진단이 돼서 5천만 원을 한 번 받으면 당연히 끝이 된 거죠. 그런데
0: 네.
2: 재발하거나 이제 장기 치료가 필요해져도 추가로 이제 보험금이 또 따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재발했을 때 또는 전이 됐을 때에 대한 진단비를

0: 따로 구성을 또 반대로 하실 수가 있기는 한데 암에 대한 진단금 자체는 최초 일회성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1: 일단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장점도 있었죠. 한 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고 사용처가 자유롭다. 또 청구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럼 치료비 보장의 장점도 살펴볼까요?
0: 네, 이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치료비도 장점이 너무 많아요.
1: 그래요?
0: 사실은 치료비의 이제 보장의 장점은 장기 치료에 이제 유리하게 좀 적용이 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료가 1년 안에 끝나실 수도 있겠지만 2년 또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치료가 계속 이어지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1: 네.
0: 그렇게 되면 반복적인 수술을 받으시거나 반복적인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으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게 되는데 그런 경우 매년 연간 보장이 계속 리셋돼서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보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준다라는 게 이제 또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암진단비는 재발이나 전이를 보상해주진 않는다. 일회성이다 말씀해드렸잖아요.
1: 네.
0: 하지만 치료비는 재발 전이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1: 똑같은 병에 걸렸더라도.
0: 맞아요. 그래서 암이 재발해서 다시 치료를 받게 되기 시작하셨다. 그때마다 또 치료비가 반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진단비는 한 번뿐이지만 치료비는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2: 네. 그리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 보험료가 굉장히 또 저렴합니다. 진단비에 비해서 같은 보험료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진단비 1,000만 원 가입하는 금액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치료비를 연간 3,0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받을 수가 반복해서. 있다는 거죠.
1: 그러니까 반복해서 받을 수 있고 뭐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뭐 물론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치료비 보장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0: 네, 진단비와 반대로 당연히 목돈이 바로 즉시 확보는 되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이제 지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증빙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진단받은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다. 그래서 당장 생활비나 아니면 큰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 치료비만 있으셨다라면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없으셨던 겁니다.
1: 네, 설명을 들을수록 좀 선택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8978님처럼 뭔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가장 중요한 거는 연령대와 본인의 경제 상황을 함께 봐야겠죠. 30대 초중반이고 또 목돈에 여유가 없다면 저 같으면 진단비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1: 초년생은 또 돈을 모으기가 그렇죠. 쉽지 않았을 테니까.
2: 맞아. 그리고 또 젊을수록 보험료가 건강할수록 또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진단비를 조금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치료비를 추가하는 방식의 좋을 거라고 전 조언해드리고 싶고
1: 네.
2: 또 반면에 또 40대나 50대이고 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치료비 중심으로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뭐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뭐 급할 때 쓸 자금이 있다면 장기 치료에 대비해서 치료비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 좀 여유가 된다면 진단비와 치료비를 함께 준비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네요.
2: 베스트죠.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저렇게 저렇게
1: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0: 네, 필요한 만큼 네. 이게 참 이게 가능하면 둘 다 가입을 하되 저는 그러면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게 결론이 좀 될 것 같은데요.
1: 네.
0: 예를 들어서 내가 암진단비를 5천만 원을 가입할 목적이었다라면 5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 정도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두시고 암에 대한 치료비 회당 지급되는 치료비를 2천만 원을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된다면 그렇죠.
1: 네.
0: 복합 설계가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총 수령받는 금액이 5천만 원 동일해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단비로는 당연히 초기에 이제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목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1: 네.
0: 치료비 보장으로 장기 전에 저희 항상 좀 대비를 해 놓자. 이게 결과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이제 부담이 된다라면 당연히 조금 더 비싼 진단비를 줄이고
1: 네.
0: 치료비 보증을 좀 높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준비를 하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면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은 어떻게 해야 되죠?
2: 뇌와 심장은 암보다도 또 치료비 중심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뇌출혈이나 뭐 심근경색 등은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1: 맞아요.
2: 또 수술을 한 번에 수술하게 되면 한 번에 1천만 원, 2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내 심장 주요 치료비로 수술할 때마다 뭐 1천만 원씩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1: 그쵸.
2: 그리고 또 뇌와 심장은 재발이 좀 흔한 질병이에요.
1: 맞아요.
2: 뭐 뇌경색이 한 번 왔다가 또 몇 년 뒤에 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주지만 치료비는 재발해서 수술을 할 때마다 또 받으니까 사실적으로 실속이 있다고 보겠죠.
0: 네, 거기에 이제 32세 미혼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선은 암 진단비의 기준점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좀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이유는 젊을 때 보험료가 상당히 좀 많이 저렴하게 좀 적용이 되기 때문인 건데 그렇죠. 진단비로 당연히 기본을 좀 다져 놓으시고 그리고 여유가 된다라면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치료비 보장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서도 뭐 반복적인 치료비나 아니면 진단비도 좀 중요하기는 한데요. 젊으셨을 때는 사실은 요게 된 발병률이 통계적으로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1: 그렇죠.
0: 맞아요. 네. 그래서 진단비에 대한 기준점은 암은 뭐 3천만 원, 5천만 원을 생각해 두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기준점을 좀 잡아두시고 반복적으로 치료비를 보장을 해주는 치료비를 1천만 원 이상 또는 2천만 원 이런 이제 조합이 가장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1: 네, 우리 문자 주신 8978님 같은 30대 청취자님은 비교적 이제 발병률이 좀 낮은 나이대라서 진단비보다는 치료비 중심으로 가입을 하셔도 된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어요. 역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좀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2: 네. 8978님도 뭐 5년이나 10년 뒤에는 지금은 30대지만 그때가 되면 40대가 되면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걸 저희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가족 상황도 바뀌었을 거고 또 소득도 뭐 늘어났을 테고 또 부족한 부분은 그때 보완하시는 것도 사실 방법이거든요. 보험은 한 번에 완성하는 게 아니라 생애 주기에 맞춰서 계속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1: 맞아요. 일단 진단비는 진단 직후 필요한 목돈을 준비하는 역할이고 치료비는 실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좀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어떤 보장이 부족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나도 지금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집 보험 진단비가 부족한지 치료비가 부족한지 개인적인 분석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 볼 텐데 7687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최근 허리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실손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좀 고민이 생겼어요.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면 나중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몇만 원 정도는 그냥 청구하지 않은 게 나은 걸까요? 뭐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면 정말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실손보험은 청구를 많이 하면 정말 좀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0: 이 고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1: 네.
0: 특히 이제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이제 자주 다니게 된다라면 괜히 보험금을
1: 맞아요.
0: 청구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으시는 거는 아니실까 하는 이제 걱정을 하시고는 하십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라면 보험금을 여러 번 이제 청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받으시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이제 뭐 진료나 치료 이력들이 향후에 이제 새로운 보험을 가입했을 때 이때 이제 영향을 좀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보험금을 여러 번 받으면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어때요?
2: 일반적인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내가 보험금을 몇 번 청구했다고 해서 개인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보험료는 가입한 상품의 조건이나 갱신 여부, 보험회사의 위험률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실손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내가 보험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음 달부터 내 보험이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1: 아, 그러니까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다고 해서 기존 보험료가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0: 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와 함께 확인되는 이제 치료 이력인 건데 그러니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진료 내용이나 아니면 치료 내용 등을 이제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여러 차례 이제 방문을 했다거나 특정 질환으로 이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라면 이런 내용들이 향후 이제 보험 가입 심사에서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1: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겠네요. 네.
0: 가입 조건이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2: 그로 인해서 새로운 보험 가입할 때 보험회사는 과거의 병력이나 최근 치료 이력 등을 바탕으로 가입 여부와 보장 조건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뭐 특정 부위나 질환을 보장해서 제외하는 뭐 부담보, 뭐 3년 동안, 5년 동안 이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 뭐 보상되지 않는다라는 부담보가 적용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나 또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치료 이력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질환의 종류나 치료 기간 그리고 치료 최근 치료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보험금을 몇 번 청구했느냐 이거보다는 어떤 치료를 받았고 그 이력이 어떻게 남아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반대로예요. 이건 또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불리하게 적용이 될까봐 보험금을 청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1: 그러니까 숨기는 것도 맞아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2: 네. 맞아요.
0: 그런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1: 아, 그래요?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0: 네, 네,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실제로 내가 이제 병원 갔던 이제 진료 내용이라든지 치료 이력이 없어지는 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1: 조사하면 다 나오는 건데요.
0: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숨기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고지 위반으로 네, 해지가 되는 경우도
1: 그게 더 위험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0: 훨씬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다라면 그에 따른 의료 이용 기록은 무조건 남게 됩니다.
2: 네. 네. 그래서 결국 우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향후 보험 가입 심사에서 그 치료 이력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한 보험에서 약관상 보장되는 치료를 받았다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치료 이력이 숨겨지는 건 아니에요. 보험금 청구할 때 그럼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0: 네, 우선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우선은 많은 소비자분들이 청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장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입도 하신 거잖아요. 무조건 청구하셔야죠. 병원에 가셨으면.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몸에 이상이 있다라면 필요한 진료와 치료는 꼭 받으셔야 되고요. 둘째, 약관상 보험금이 이제 지급 대상이다라면 당연히 또 정당하게 청구하시고 보장을 또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다만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 세 번째인 건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이제 필요하지도 않는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하게 이제 치료를 계속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이제 뭐 많아서 걱정하기보다는 이게 나에게 필요한 치료인 건지 그리고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인 건지를 기준을 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모았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때그때 청구하는 게
2: 뭐 사람 개인별마다 틀리겠는데 좀 돈이 바로바로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청구하시는 거고요. 내가 조금 놔둬서 한꺼번에 너무 바로바로 청구하다 보면 귀찮잖아요. 뭐 한 1년에 한 번에 확 청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또 정해서 하시는 것도 사실 나쁘지가 않습니다.
1: 아니 저는 또 생각했던 게 이게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를 하다 보면은 이게 갑자기 또 이 사람 자주 가네? 많이 가네라는 생각 때문에 보험료가 또 오르거나 그러지
2: 아니요,
1: 않을까?
2: 아니요. 실손 같은 경우는 내가 쓰지 않아도 나의 연령대 그 보험사에 가입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그럼 내가 안 썼다고 해서 뭐 내려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2: 이거는 게 세대마다 조금 틀린데 뭐 1세대, 2세대는 내가 쓰지 않아도 그 연령에 그 뭐 나이에 그 또 여성이나 남성에 따라서 보험료가 그냥 자동으로 나는 한 번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때그때 청구를 해야겠네요.
2: 그렇죠.
1: 네,
2: 잊어버리지 않도록.
1: 권리를 좀 찾아야겠네요. 보험금을 청구하면은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요.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해서 기존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보험금 청구 횟수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보험 가입이 무조건 거절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치료를 받으면서 남은 진료, 뭐 치료 이력이 향후 새로운 보험 가입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는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2: 뭐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실손보험은 내가 청구를 하든 안 하든 보험료는 그 세대에 맞는 그 연령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찾아서 바로바로 청구하거나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청구하든 꼭 청구해서 받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때그때 받자고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은 사실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요.
1: 네.
0: 지금 내 상황에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옛날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와서 이제 점검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옛날 보험이 또 무조건 좋다라고 저희가 맞아요.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1: 네.
0: 뭐 필요한 의료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나에게 맞는 보장이 어떤 보장인지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뭐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 방송 끝난 후에도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니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중 놓치신 부분 있으신 분들 오후 5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끝곡 조정석의 아로하 남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0: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0: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2: TBS 교통정보
3: 1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구리방면 하월곡에서 월릉분기점 구간에 1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이 일대로 정체고요. 종암분기점 방면으로는 묵동 나들목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밀립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도 천호대교 부근 1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잠실 철교에서부터 속도를 못 내고 뒤로는 가양대교에서 성산대교, 한강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방면으로는 반포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내 4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하고 있어서 동호대교에서부터 속도를 못 냅니다. 강남 순환로 성산방면 관악터널 안 3차로에는 청소작업이 있습니다. 멀리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방면 문경휴게소 부근 불정터널 안 1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으로 이 일대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디 최강일구입니다. 차에 있는 비상등 언제 많이 켜십니까?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주로 미안하고 고마울 때 켠다고 그러네요. 원래 비상등은 돌발 상황, 위급 상황일 때 켜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기도 내 급한 상황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양보해줄 때 더 자주 켜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길 위에 소통 맞는 키, 비상등입니다. 일상 속에 소통에 맞는 키가 미안하다, 고맙다, 이 두 단어인 것처럼 말이죠.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두 단어면 짜증나고 피곤한 오늘 하루도 왠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8일 화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고가를 뉴스 연중 무휴 허리케인 라디오 출격! 추가열입니다. 추가열 시도 이 노래를 불렀네요. 코스모스 피어있는 길.

작곡으로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듣고 왔는데요. 지금까지 살면서 김상희 씨가 불렀던 노래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만 듣고 살아왔는데 추가열 씨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미성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야말로 한들한들 흐느러지는 목소리고 마치 그 10대 소년 변성기 안 지난 소년 같아요. 뭐 빈소년 합창단 같기도 하고 말입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코스모스 피어 있는 길 국도 따라서 쫙 드라이브 하면서 이 노래 듣고 가면은 아주 시원해질 것 같습니다. 3983님이 텔레비전 보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19형. 오늘 19형 셔츠도 가을색을 입었네요. 예, 약간 이제 노란색 등 입고 왔더니 노란색 그러면 벌써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을, 단풍, 은행 단풍 뭐 이런 게 떠오르시나 봐요. 3952번님, 오늘도 재밌게 듣겠습니다. 예, 오늘 화요일입니다. 예, 저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가장 여러분들 좋아하는 코너, 대신 환해주는 남자, 대화남, 최국 씨, 3시부터 할 거니까 많이 좀 관심 가져주시고요. 오늘도 뭐몇 가지 뉴스 눈에 띄는 게,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하고 용해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 두고, 뭐 매일 뉴스입니다. 난타전입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는데, 청와대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 후보자에 대한 검증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은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모습까지 지켜보면서 적격 여부와 여론을 살피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명목 GDP 성장률이 47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1인당 4만 달러야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요. 반도체 제조업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덕분이라고 합니다.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한테 남은 마지막 선택지가 바로 이제 ATM기, 현금 서비스죠. 카드사의 현금 서비스의 평균 금리가요. 얼마인지 아세요? 연 18%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법정 최고금리 연20% 턱 밑까지 올라왔다는데 와, 어마어마합니다. 법정 최고금리는 고금리로부터 취약 차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나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이자의 상한선

0: 정해 놓은 것인데요. 네. 대출, 뭐, 금리 오르고 그러니까 대출도 막아놓고 그러니까 기대할 땐 여기밖에 없는 분들, 네, 참 눈물을 삼키실 것 같습니다. 동해안의 대표 어종,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대신에 참치 어획량이 급증하는 어족자원의 변화가 일고 있다 그래요? 여러 차례 뭐 뉴스 나온 겁니다만 강원도 해양수산국 자료에 따르면은 2021년 6,232톤 기록했던 오징어 어획량이 24년에 6,000톤에서 914톤으로 수직적으로 급감을 했고 반대로요. 21년에는 39톤밖에 안 잡혔는데 참다랑어, 참치죠. 어획량이 올해 상반기에는 438톤, 10배가 돼, 10배. 아, 그 동해안에 그렇게 참치가 많이 잡히나 보죠. 예. 해양 기후 변화에 따른 동해안 어족 자원의 변화 속도를 어민이 따라잡기는 거의 불가능할 지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해안에 가면 좀 참치 좀 싸게 먹을래나? 예. 팝 아티스트 낸시 랭 씨가 새벽에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검거가 됐다고 합니다. 면허 취소 수준으로 적발이 됐다고 그래요. 최고의 얼큰 라디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돈가스 퀴즈 시작합니다. 샵 연고일 문자창 준비해 주시고요. 먼저 돈가스 퀴즈 푸시고 두 번째 어떤 나눔 선물 받으실지 적으시고 세 번째 누구와 함께 이 나눔 선물 받겠다 세 가지 적어서 샵 연고일 문자로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를 저희가 추첨해서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오늘의 돈가스 퀴즈를 이렇게 빠블로 PD가 올려놨네요. 동해안에 오징어가 사라진다.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오징어는 오징어과에 속하는 연체동물의 총칭인데 흔히 오징어로 부르는 살오징어, 몸 안에 두꺼운 뼈가 있는 갑오징어, 한치로 불리는 화살오징어, 몸이 작은 꼴뚜기, 이게 다 오징어라고 그러는데. 자, 퀴즈가 이거래요. 오징어 다리가 몇 개냐요. 그래서 아세요 여러분들, 오징어 다리 몇 개? 5니까 5개인가? 보기를 2개 올려놨네요. 1번 10개, 2번 2개. 오. 뭐 항상 정답은 1번이니까 오징어 다리 그렇구나. 아, 오징어 다리가 몇 개입니까가 오늘의 돈가스 퀴즈입니다. 1번 10개, 2번 2개. 2개는 아닐 것 같죠? 오징어 다리 꽤 많던데. 모르시겠다? 그냥 1번 쓰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쓰실 게 이제 제가 21가지 나눔 선물 쭉 읽어드릴 테니까 받고 싶은 거 적으세요.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삼산 식사권, 분당 정자동의 곱창 맛집 분당 양곱창의 2인 식사권,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목이버섯 1kg 세트, 파주시 한과 쌀가밀의 오란다 세트, 경기도 광주 송정동과 서울 행당동의 먹어봐 뒷고기의 2인분, 서울 가락시장 바다나라의 자연산 활민어 모듬의 2인분, 냉장고 속의 장독대 당아리의 김치용 사각 항아리, 경기도 하남시 공간의 한우국밥 전문점의 국밥 6인분, 포천시 예술정원의 3명 입장권, 화성시 비봉면 은사골 본점의 매기 매운탕 2인분, 반만년 우리 홍삼 경기 무역공사의 홍삼 진액, 구리시 스택동 양꼬치 양다리 걸치는 날의 양고기 모듬 세트 3인분, 충남 당진 기지시리의 파닭 전문점 기지시 통통치킨의 파닭, 오리오리 전문점 봉오리 기지시점의 오리볶음탕, 용인 동백 코다리 명가의 점심 특선 2인분, 4주 28일의 변화, 뉴질랜드 28데이즈의 건강보조식품, 남양주시 한음마을 한음골의 고기 모듬 세트, 다미래 주식회사의 맛있는 커큐민 골드, 고기 맛집 고깃집 왕건의 수제 소고기 왕만두, 일산 마두역 오킴스 피부과의 선크림, 꽂히면 미친다 프리미엄 양꼬치 무한 리필, 미친 양꼬치의 1인 2매 식사권입니다. 허리케인 라디오에 나눔 선물 보내주고 계시는 사장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이 세 가지 적어서 누구하고 함께 또 이것을 하겠다 적으셔가지고 샵 0951로 지금부터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퀴즈만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오징어 다리가 몇 개입니까? 오늘 퀴즈예요, 한마디로. 오징어 다리 몇 개예요, 여러분? 보기 두 개 올려놨어요. 1번 10개, 2번 2개. 힌트를 드리면 오징어가 다리가 두 개만 있진 않죠. 예. 그래도 모르시면 몇 번? 1번 쓰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당첨자를 쫙 발표를 해드릴게요. 최진희 씨의 노래 듣겠습니다.

사랑의 미로 최진희 씨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나눔 선물 당첨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답부터 말씀드려야죠. 오징어 다리가 몇 개 여러분? 예, 1번 10개가 정답이네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지금 스마트폰으로 찾아보고 있는데 아니 다 똑같이 10개인 줄 알았더니 다르네. 오징어는 10개래요, 10개. 낙지는 8개랍니다. 예. 왜 이렇게 다르지? 문어하고 한치는, 예, 문어하고, 문어 낙지 같은 팔목, 다리가 8개. 문어는 8개랍니다. 오징어가 제일 많나 봐요. 네. 그래서 여기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 왜 다리 개수가 다를까? 이렇게 써있는 게, 요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징어나 한치는 넓은 바다를 헤엄쳐 다니면서 사냥을 하다 보니까 먹이를 빠르게 낚아챌 긴 초관이 진화적으로 발달했다. 반면에 낙지나 문어는 바위 틈이나 갯벌처럼 좁은 공간에 숨어 지내는 생활 방식이라서 굳이 긴 초관이 없이 8개의 다리만으로도 충분했다. 아,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오징어 한치는 대양을 막 누비고 다니니까 얘네들은 다리가 많았대요. 10개고. 낙지, 문어 애들은 그 좁은 데 갇혀 살고 그러다 보니까 8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기억하는 방법이 이거가 있답니다. 이름에 십자 느낌, 10개 느낌이 나는 애들 있잖아요. 오징어, 한치 이런 애들은 10개고 좁은 곳에 숨어 사는 애들 낙지나 문어는 8개다. 이렇게 외워주면 좋다고 하네요. 야, 다르구나 이게. 세상이 이치가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는 2093번님. 오징어 다리 정답 10개.

입니다. 오란다 주신다면 시골에서 늘 애쓰는 형수한테 전해드리고 싶어요. 2시만 기다리는 찐 애청자여서요. 늘 애쓰시는 허리케인 모든 관계자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청곡이 있는데요. 송가인의 서울의 달을 듣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2093님께 오란다 파주시 하니까 쌀감이래 오란다 강정 세트 보내드릴 테니까 형수님한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6384번님 당첨됐어요. 1번이 정답입니다. 만화님께서 엘보가 심하게 아파 일도 그만두고 몇 달째 여기저기 병원 다니시는데 효과를 못 보시다가 시흥에 잘하는 곳이 있다고 해서 인천에서 모시고 다녀왔는데 엄청 잘한다고 효과가 무지 좋아서 수술 안 하고도 꾸준히 치료받으면 완치된다고 하네요. 만화님과 같이 먹을 수 있는 거 좀 부탁합니다. 아, 6384님. 몇 달 동안 병원 찾으러 다녔는데 시흥에 아주 유명한 데가 있었나 봐요. 거기서 엘보를 수술도 안 하고도 꾸준한 치료를 해서 완치가 된다. 아유, 좋은 병원을 찾으셨군요. 6384님께 마나님과 같이 드실 수 있는 파블로 PD가 떡볶이 나눔 선물을 드리겠다고 합니다. 서울 성북구 월곡역 근처 떡볶이 맛집 김만희 떡볶이의 3, 4인 식사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수요일 날 김영권 통증 전문의가 나와가지고 통증 상담해드리니까요. 예, 오늘 여기저기 아프신 데 있으면 내일 한번 통증 전문의한테 물어볼 생각 좀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5000번님이에요. 당첨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답 1번입니다. 매일 신랑하고 일하면서 허리케인 라디오를 챙겨두는 애청자입니다. 신랑이 일구님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아유, 고맙습니다. 벨소리도 인생 모인이랍니다. 예? 인생 모인 이거를 벨소리로 하셨다고요? 저도 안 해놨는데. 이게 되나 보죠? 인생 모인이가? 컬러링이 되나 보죠? 아, 벨소리하고 컬러링은 다른 거예요? 그 벨소리는 이것도 사야 되는 거 아닌가? 컬러링은 통화 연결임이고, 그러니까 벨소리도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맞죠? 이거 어떻게 사지? 정작 내가 이 노래 주인인데, 못 찾겠는데. 아는 분 있으면 좀, 아니, 5000분님께서, 인생 모인이 벨소리 남편분이 하셨다는데 남편분한테 물어보세요. 좀 어떻게 하면 저도 이거 깔 수가 있는지.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문자 자주 보내고 싶은데 서툴러서 이제 보냅니다. 힘들 때나 즐거울 때나 늘 곁을 지켜주는 방송 덕분에 일상에 큰 위로와 웃음을 얻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 자리 지켜주는 TBS 허리케인 라디오 진심 응원합니다. 일구님과 제작진 모두 힘내세요. 앞으로도 매일 함께 하겠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2년이 넘었습니다. 손가락만 빨면서도 오로지 시민의 방송 TBS 굳건하게 저희들 지키고 있습니다. 언젠가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면서 지키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5000번님께서 뭘 받겠다는 나눔 선물을 안 적으셨는데 파블로 PD가요. 사각 항아리를 보내드린다고 그래요. 냉장고 속에 장독대 당아리에 김치용 사각 항아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냉장고에 놓고 김치 잘 안 신다 그러니까요. 사용 잘 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당첨되셨던 2093님께서 노래 신청하신 거 있었죠? 송가인 노래 듣겠습니다. 서울의 달 듣고 옵니다.

송가인 서울의달 듣고 왔어요. 아까 저 남편분께서 스마트폰에 최일구 인생 모인 일을 벨소리로 사용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가 바로 몇 분께서 올려놓으셨네. 3983님이 190 인생 모인리 음원을요 스마트폰에 저장을 하고 나서 설정에 들어가서 벨소리 변경으로 다운받으신 인생 모인리 음원을 선택하면 벨소리를 쓸 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아, 모르겠어요. 3983님. 간단하게. 아니, 뭐 이렇게 돈 주고 사는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다운받아서 하는 그런 게 있나 보죠. 아. 기술 감독님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끝나고 좀 알려줘요, 그러면. 빠블로나 쟤나 아마 모를 거야, 뭔지. 무슨 말이지. 자, 생방송 최일과 이렇게 라디오. 예. 아까 어떤 분이 TBS에서 광고 들으니까 정겹다고 하시더라고요. 자, 정겨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전인권입니다. 예,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지루하지 않아요.

0: 지루하지 않아요. 에이, 아, 전인권 씨 목소리 오랜만에 듣네요. 3449님이 벨소리 듣게 하는 방법 올려주셨는데, 요거는 조금 이해할 만한 것 같아요. 이렇게 보내주셨네. 스마트폰 벨소리는요, 먼저 유튜브에서 음악을 다운받아서 스마트폰 벨소리 지정해서 선택하면 어떤 노래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모르겠네. 무슨 말씀인지, 이것도. 끝나고 한번 해볼게요. 고맙습니다, 하여튼. 1954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 다리 10개입니다. 제가 원형 어선을 타서 확실하게 합니다. 아, 그러시구나. 수제 손만두를 받고 싶어요. 왜? 아들하고 먹고 싶습니다. 1954님한테 수제 만두, 고기 맛집, 고깃집 한 권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보내드리겠습니다. 6999번님 당첨됐습니다. 정답 1번입니다. 10개. 초등학교에서 청소 일하는 정년 퇴직자입니다. 힘든 하루를 봉사하는 마음으로 보내고 나니 왕만두가 생각이 나서 참여를 합니다. 이렇게 하셨네요. 조금 전에도 왕만두 보내드린다는데 괜찮아요? 예? 두 번째? 왕만두. 예, 괜찮으시답니다. 6999님한테 왕만두. 고기 맛집, 고깃집 한 권에 수제 소고기 왕만두. 6999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이분을 전화로 연결했다네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아이고, 목소리 우렁차서 좋으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 초등학교 청소 일하고 계시다고요?
1: 네, 제가 정년퇴직하고서요.
0: 예.
1: 그, 좀, 보람되고 좀 가치 있는 일을 한번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0: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봉사활동?
1: 봉사활동, 근데 봉사하는 마음으로, 저기는, 급여는 받는데요.
0: 아, 뭔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1: 네.
0: 급여는 뭐 얼마
1: 봉사하는
0: 안
1: 마음으로 이제,
0: 됩니다만,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
1: 네네.
0: 어디, 초등학교는 어디 한 군데입니까?
1: 네, 초등학교는 한 군데
0: 어디예요, 어디?
1: 다니죠. 어디라고 하면 이제 조금 제가,
0: 아, 알았어요, 그러면. 네.
1: 조금 그러니까, 그냥.
0: 서울이에요?
1: 아니, 아산입니다.
0: 아, 충남 아산이시고, 네. 그,
1: 네네.
0: 지금 그 청소 일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끝난 거예요?
1: 청소 이제 아침 8시 반부터 해서
0: 네.
1: 5시간, 휴게시간 포함해가지고 5시간 하고 2시 반에 퇴근입니다. 퇴근하는 도중에 이제 제가 허리케인의 라디오를 항상 이제 듣고, 그
0: 예.
1: 시간대면 이제 일부 막 시작하면서 한쪽은 지났지 않습니까?
0: 그랬지요.
1: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최일구님 앵커님이 또 목소리 들으면서
0: 예.
1: 안전하게 이제 집에까지 가면서 이게 이제 또 참여하게 돼서,
0: 아, 그러시구나.
1: 네.
0: 지금이 2시 37분이니까 퇴근하고 나서 7분 지났네. 차
1: 네,
0: 타고
1: 그래서
0: 댁으로
1: 이제,
0: 가신다 이거죠, 지금?
1: 네, 가면서 이제 갓길에 세워놓고, 아까 이제 PD님께서 전화 주셔서
0: 네.
1: 갓길에 세워놓고 안전하게 지금 통화하고 있습니다.
0: 아유, 고맙습니다.
1: 네.
0: 몇 시부터,
1: 8시 반부터
0: 예.
1: 2시 반이요, 5시간.
0: 청소 일이라고 하면, 초등학교 청소 일이라는 거는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학급마다 다 이렇게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1: 아니죠, 이제 저희는 이제 계단하고 복도하고 화장실하고, 이게 이제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다 보니,
0: 예.
1: 이제 그 에너지가 넘쳐나서 막 그냥 여기저기 막 이제 쉬는 시간에 장난들 치고,
0: 예.
1: 없는 시간 장난치는 게 먼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뭉치명 먼지도 막 굴러다니고 계단에 창문 틀에 이렇게 먼지들 많다 보니
0: 예.
1: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이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게저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 먼지를 조금이라도 덜 들어가게
0: 네.
1: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서 창틀 먼지고 이렇게 깨끗하게 좀 자주 해놓으면
0: 예.
1: 그나마 이제 우리 초등학교 어린 새싹들한테 조금이나 좀 먼지가 좀덜 흡입될까.
0: 그렇죠.
1: 아, 이런 차원에서 봉사하는 마음. 이게
0: 예.
1: 봉사하는 마음이 좀 어느 정도 본인이 갖고 있어야
0: 그렇죠.
1: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열심히들 하는데
0: 예.
1: 그냥 내 시간만 그냥 이렇게 5시간 때우고 이렇게 막또 요령껏 이렇게 하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조금 일도 힘들고 좀
0: 그렇죠.
1: 버겁고 이런 마음이 듭니다.
0: 네. 아주

0: 시원한 마음씨를 갖고 계신 분 같고요.
1: 아,
0: 그런 건 이제
1: 감사합니다.
0: 뭐 사명감 그런 얘기로 또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1: 네네.
0: 예. 은퇴하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1: 네.
0: 마일리지는 어느 정도 되세요?
1: 마일지 64년생 용띠입니다.
0: 아, 4년, 저보다 이제 4살 어리시구나. 네.
1: 맞습니다.
0: 64년생이시고 은퇴를 했으면 몇 년쯤 됐어요? 은퇴하신 지?
1: 저희가 이제 만 60세 이제 은퇴인데요. 예, 제가 이제 한갑은 지났고, 약간 이제 1년여 개월에 이제 조기 명퇴를 하게 돼서, 22년도 6월 말로 이제 퇴직을 하게
0: 4년
1: 됐고요.
0: 됐네요, 그럼 벌써.
1: 네,
0: 1년 더
1: 제가
0: 빨리
1: 이제,
0: 해가지고.
1: 네, 맞습니다.
0: 그 퇴직 전에는 직장 뭘 다니셨어요?
1: 건설회사에서 약 15년을 근무를 했고요.
0: 네.
1: 자회사에 또 운수업으로 또, 저기를 받아가지고 그쪽에 또 거기서 약 18년을 했습니다.
0: 네, 회사 물류도 책임지셨고.
1: 네.
0: 자, 이 4년 됐을 때, 어때요? 이제 프리랜서가 되신 건데, 4년 전부터.
1: 네.
0: 어때요? 적응하는데?
1: 처음에는 조금 이제 힘들었는데, 나름대로의 이제 그 생활 여건이 좀 본인한테 좀 주어진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봉사 이런 쪽에, 이제 제가 그래서 처음에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서 그쪽 일을 좀 했었어요.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 보니, 이게 이제 그 남자 요양보호사들은 좀 힘쓰는 일들이 많고, 네, 휠체어, 이제 어르신들을 휠체어에서 옮겼다, 침대를 옮겼다, 이렇게 이제 힘쓰는 일들이 좀 많다 보니, 이렇게 일이, 한 군데 일이 끝나면 바로바로 이제 연결되는 게 이제 조금 좀 느려져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93살 된 어르신 남자분을 케어를 하다가, 약한달반 정도 케어를 했는데, 이 어르신이 좀 호전이 되고 좀 나아지면 저한테도 보람이 되는데, 어느 날 이제 또 이게 힘드시고 하다가 이제 곱게 끊으시고 하다가 이제 또 운명을 하시게 되면, 제가 그냥 또 괜히 저를 케어를 못해서 또 이랬나, 이런 또, 마음도 좀 없잖아 있고 막 이러다 보니, 예, 이제 그 일을,
0: 스스로가 요양보호사를 통해서 다른
1: 네.
0: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했는데 그런 경우가 생기면 스스로가 또 무너지는 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다 이런 말씀이네요.
1: 아, 네. 좀 마음적으로는 좀 그런, 이게 케어하신 어르신분들이 호전이 돼가지고 나아지고 이렇게 활동이 좋아지시면 저도 보람이 되는데,
0: 그렇죠.
1: 이게 아니다 보니, 그 일을 하다가 이제 이 일을 또 하게 됐어요, 또. 아,
0: 요양보호사
1: 좀
0: 이제
1: 이럴.
0: 하시다가
1: 네.
0: 그러시다가 이제 그 초등학교 청소라는 거는 어떻게 아시고 거기 봉사에 뛰어들게 되셨어요?
1: 아, 여기 이제 그 초등학교에 그 결혼이 생기면, 청소 실무원들의 결혼이 생기면, 이제 그각 지역의 교육청에서, 이제 여기는 충남교육청에서 공고가 떠요. 그
0: 공고를
1: 공고를 이제
0: 어떻게
1: 보고,
0: 보셨어요? 뭘로 보셨어?
1: 이제 제가 요양보호사 일을 하다가 충남교육청 앱을 깔아놓고서 이제 계속 거기에 주시를
0: 아,
1: 했었어요.
0: 관심을 갖고 계셨는데.
1: 네. 그래서 이제 공개 이제 그 서류 접수해서 정식으로 해서 절차 받고 1차 서류 합격, 2차 면접 합격해서 지금 약 6개월, 7개월째 다니고 있습니다.
0: 지난번 요양보호사 때하고는 다릅니까? 좀 어떤 감정의 변화라든가 만족도나 이런 게?
1: 근데 이제 이게 마음 먹기 나름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뭐 아들만 둘인데 아직 결혼은 아직 안 했고, 이제 이 1학년, 2학년 이 병아리 같은 학생들이 꼭 손주 갖고 해서, 예, 좀그 안전성을 주로 이제 염두에 두고서 계단에 뛰어다니든 복도에 뛰어다니든 이런 것들을 이제 좀잘 보살피면서 제지하면서, 청소 일을 먼지나 이런 화장실의 지저분한 것들, 이런 거를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그런 마음을 아까 말씀드린

0: 마치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 있겠더라고요.
1: 네, 알겠습니다.
0: 네.
1: 그 학교 여기 서울 상암동 저희 TBS 맞은편에도 상암 초등학교가 있거든요.
0: 네.
1: 예, 여기도 보면은 학교 보안관이신가? 그왜 유니폼 입으신 분들 서 계시고 그런데 그
0: 네네. 네네네.
1: 학교 청소하시는 그 정확히 무슨 명칭이 뭐예요? 선생님께서 하시는?
0: 환경실무원입니다.
1: 예?
0: 환경실무원.
1: 아, 학교 보안관이 아니고 환경실무원으로 부른다?
0: 맞습니다.
1: 아, 그렇군.
0: 직책이 환경실무원입니다.
1: 그러면 보안관 하시는 분하고 환경실무원하고 이제 미션이 다 다른 거네,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럼 환경실무원님도 보안관처럼 그런 유니폼
0: 네.
1: 같은 게 있으세요?
0: 아니에요. 저희는 이제 여기 학교 측에서 행정실에서 보급하는 이제 작업복 별도로 이제 그거를 입고서 일을 합니다. 저희는 이제 실내에서 주로 일을 합니다.
1: 아, 실내에서. 그
0: 네.
1: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저희 어렸을 때 우리
0: 네.
1: 청취자님도 어렸을 때뭐 저하고 뭐 4살 차이니까 왜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교실 바닥이 나무로 돼 있었잖아요.
0: 네. 네.
1: 그래가지고 왜 걸레질하거나 와서 그다 어린애들이 다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집에서 양초 가져와가지고 그거 막 밀고 그랬잖아요. 반딱반딱하게.
0: 네.
1: 요새는 안 그렇잖아요. 시멘트 바닥일 거 아니에요.
0: 요새는 이제 이 생활의 또 환경이 바뀌다 보니 시멘트 바닥은 아니고요.
1: 예. 네.
0: 이제 약간 이제 친환경식으로 되어 있는 타일, 베코 타일이라고 이제 일명 그렇게 말씀들을 하는데요. 친환경 쪽에 타일이 되어 있어서 청소 도구로서는 그 기름걸레가 있습니다.
1: 네.
0: 과거에 지금 최일구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앵커님이 말씀하신 과거에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면 현재는 이제 그 친환경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그 이제 마포 대걸레라 하지요. 그거에 이제 기름걸레가 여기 학교 측 행정실에서 이제 보급을 해서
1: 그렇군요.
0: 그 도구로
1: 알겠습니다.
0: 주기적으로 이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그래서 마지막, 그러면 환경실무원님께서 그
0: 네,
1: 반 청소까지 다 해줘요, 그러면?
0: 아닙니다. 학급반은 이제 학생들과 선생님과
1: 아,
0: 같이 어울려서
1: 그렇겠지. 그럼
0: 네네네,
1: 복도하고 화장실, 계단 이런 데 청소하신다?
0: 네예 공용
1: 알겠습니다.
0: 면적만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1: 아니, 뭐 지금 말씀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계속
0: 네,
1: 물어봐도 한 1시간은 생방송 할수 있을 것 같아.
0: 아주 그냥 이야기거리는 많이 있습니다. 거리는 많이
1: 그래요.
0: 있는데 학생들이 이게 이제 저희 실무원들이 청소하다 보면 저는 3명에서 하고 있거든요.
1: 세
0: 워낙
1: 분이, 세 분이.
0: 네네. 여사님 두 분하고 저하고
1: 네.
0: 여자분 두 분하고 해서 이렇게 3명이 하고 있는데 어린 아이들이 관심이 많다 보니
1: 네.
0: 청소를 하고 있으면,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이제 저희는 바쁜데 이 공간하고 저쪽으로 해야 되는데 와서 자꾸 이제
1: 아이들이.
0: 신기하고, 네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스토리들이 좀 많이
1: 그래요,
0: 있어요.
1: 알았습니다. 저기
0: 네.
1: 시간이 약간 좀 빠듯하다고, 바블
0: 네네.
1: PD가 좀 스톱을 했으면 좋겠다고 밖에서 난리가 났네요.
0: 네네. 네네네.
1: 아, 재미는 있는데, 다음에 또 연결하면 더 좋은 얘기. 근데 아산인데 잘 들려요?
0: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시골길은 이제 약간 이제 장애가 있고요.
1: 알겠습니다. 저기 그러시면요. 왕만두 하여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맛있게 드시고요. 여사님들하고 같이 들을 만한 노래 뭐 신청해 주실 거 있어요?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0: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 신청하겠습니다.
1: 바람의 노래?
0: 네.
1: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조용필의 바람, 아, 맨 처음에 어떻게 하는 거더라고? 어떻게 하죠? 살면서.
0: 네.
1: 한번 해보세요.
0: 살면서.
1: 아이, 늦었어.
0: 알게 될까.
1: 살면서 듣게 될까. 이렇게 하는 거죠?
0: 네네.
1: 자, 잘 퇴근하시고요.
0: 네.
1: 네.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청취자님과 인터뷰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TBS도 얼른 정상화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1: 아유, 고맙습니다. 네.
0: 네.
1: 네. 자, TBS에서 라디오에서 나가면 이거에 정겹대라고 합니다. 정겨운 광고를 좀 듣고 와서 2부 끝곡으로 바람의 노래를 신청곡 듣겠습니다.
2: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0: 날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19,000원부터
1: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2: 2부 끝곡입니다. 아까 아산에서 청취자님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조용필.
3: 살면서 듣게 될까.
2: 3부의 대화남아입니다. 최국 씨 출연 기대해 주십시오. 3시에 뵙겠습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TBS 캠페인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릴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3: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4: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6: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7: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8: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9: TBS 교통정보
10: 2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 추돌사고 처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대교에서부터 속도로 보냅니다. 김포 방면으로는 여의상류에서 하류 구간 내 누량진 수산시장 앞 1차로에서 추돌사고로 동작대교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으로는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의 1차로에서 녹지작업으로 마포대교에서부터 밀리고 이후로 반포대교까지도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면 군자교에서 장안교 구간 3차로에서 녹지작업으로 정체고 이후로도 녹청교에서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면 일직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추돌사고 있었는데요. 잠깐 동안 전면 통제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4차로와 갓길에서 처리작업 중이라 이 일대로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절찬리 방송 중.
2: 3부 첫 곡입니다. 2670님이 이 노래를 신청했습니다. 최희준이 부릅니다. 진곡의 신사.

최희준 씨의 진고개 신사. 진고개가 옛날에 명동을 뭐 진고개라고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아, 노래 잘하시네요. 최희준 선생님. 새싹 문자 9490님께서 긴 사진과 함께 긴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대전에서 공항 왕복 운행하는 공항버스 순댕이 운전기사예요. 예전 서울에서 근무할 때부터 허리케인 라디오를 늘 들었습니다. 재미있어서 집사람한테 소개했고 늘이 시간에는 늘 방송 고정입니다.

0: 나 집사람도 팬이 됐고요. 집사람이 근데 몸이 안 좋아서 늘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데 허리케인 라디오 방송을 들으면서 두 시간을 즐겁게 보낼 수 있어서 좋다고 그러네요. 가능하면 오란다 강정 세트를 받을 수 있으면 합니다. 늘 TBS 정상화 빨리 되기를 예전같이 청취율 1등도 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사진을 보내셨는데 지금 요 거실에 큰 텔레비전을 찍어서 보내셨는데 TBS TV 예, 핍 기능으로 되어 있는 작은 사각형 안에 허리케인 라디오 상암동 스튜디오가 보이는 예. 그다음에 종로 1가 서울 종로 1가 현장 CCTV 화면 나오는 저희 TBS 텔레비전만이 갖고 있는 아주 유일한 그런 화면이죠. 네. 큰 화면으로 지금 대전에서 예, IPTV 가입자시니까 뭐 전국의 뭐 채널은 똑같은 거니까요. 3개 통신사. 네. 다 각자 다른 거니까 어디나 똑같은 번호를 채널 번호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9490님께 오란다가 근데 오늘 다 매진이 됐어요. 그래서 바블 PD가 한우 국밥을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네. 한우 국밥. 저 왼쪽에 보니까 인삼주 담아놓은 큰 병이 두 개, 세개 정도 보이는데, 약주를 좀 좋아하시나 봐. 네. 9490님한테 한우 국밥. 자, 어디 갔지? 예. 경기도 하남시 공간에 한우 국밥 전문점에 한우 국밥 6인분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잠시 후에 대화남 대신 환해주는 남자, 네, 할 겁니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듣고 계십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Oh my god,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실버들 힘든 싱어 신한산 씨 노래 듣겠습니다. 통! 가슴이 통 비어할 때 통!

0: 마누라 때문에 미치겠다. 보수 문제.
1: 애들 때문에 돌겠다. 양육 문제.
0: 집지 못해 다니다. 직장 문제.
1: 헤어진 남친 때문에 잠도 안 온다. 애정 문제.
0: 손님 없어 죽겄다. 사업 문제 등 세상 모든 고민거리를
1: 말로만
0: 해결해드립니다.
1: 구이구이 최고 인생 고민 상담소. 울지 마세요.
0: 소통이 아니고 호통의 달인입니다. 나는 화낸다, 고로 존재한다. 대신 화내주는 남자, 대화남입니다. 최국씨 어서
1: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2: 힘들어 보여. 네? 왜 이렇게 눈이 왜 퉁퉁 부었어?
1: 아,
2: 어째 울었어?
1: 좀 피곤하네요. 아, 네?
2: 아니, 좀 부었네, 얼굴이.
1: 왜 부었지?
2: 네. 아,
1: 잠을 많이 못 잤나?
2: 예. 네, 날이 좀 많이 선선해지죠.
1: 피곤해요, 많이 피곤해요.
2: 그죠? 피곤하긴 네, 피곤해. 네, 네. 저도 어제 잠을 잘 못 잤는데,
1: 네.
2: 예.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1: 어, 그니까, 예. 엄연한? 완연한?
2: 완연한.
1: 네, 네.
2: 완연한 가을 날씨?
1: 이제 가을이 시작되지 않나.
2: 아직까지 뭐 완연하다고 할 수는 없고.
1: 아, 그래도 덥긴 더운데, 예. 그래도 좀 기분이 나쁘게 더운 게 아니라, 예. 그래도 좀 습도가 없으니까.
2: 그렇지.
1: 좀 견딜만 하더라고요.
2: 그렇죠. 하늘도 높고 네. 말이죠.
1: 네.
2: 컨디션 빨리 좀 회복을 하시길 바라고. 네. 자, 지금 시작에 앞서서 요 앞에 그 문자 좀 소개 좀 해줘요, 여기.
1: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어, 장사가 안 돼서 여러분들 짜증 많이 나시죠? 아, 엄청나시잖아요, 지금. 예. 네. 정말 진짜 막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막 갑질이, 진짜 말도 못 하잖아요, 진짜.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런 화나는 사연을 아, 여기 샵051로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화를, 아, 뭐,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만족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최선을 다해서 화를 좀 내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코너니까요. 문자를 좀 많이 보내주셔야 돼요. 문자를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 문자가 와야 저도 할 맛이 나고, 안 오면, 또 대신 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화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샵051입니다. 샵051. 따라해봐요. 샵051! 네,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선물도 그... 있으니까 선물을 꼭 받아가시고요. 네. 그 아까 뭐 다 떨어졌다고 그랬지? 아무튼 떨어진 것도 있으니까요. 네. 네, 뭐 남은 거 드릴게요.
2: 아, 오란다 쓸 때.
1: 아, 오란다 그런 건 다 떨어졌으니까 네. 다른 거 드릴 테니까요.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자, 문자가 지금 없었는데, 아, 최국 씨가 막 그 호통치고 그러니까 7991님이 문자 보냈어. 최국 씨, 저 대신에 중학교 2학년 따님한테 잔소리 좀 해주세요. 제발이지 수건 쓴 것 좀 치우고 머리카락도 좀 줍고 화장품 정리도 좀 하고 입은 옷은 제발이지 정리 좀 하다. 이렇게 좀 화 좀 내주세요.
1: 치워! 야! 방 치워! 방 이게 뭐야 이게! 어? 네가 중2면 다야? 아니 무슨 사춘기가 뭐 벼슬이야? 누군 뭐 안 겪었어? 야! 갱년기가 이겨! 치워! 이게 무슨 돼지우리야, 뭐, 이게 무슨 방이야, 이거, 이거. 저거 안 치워, 책상에, 저거, 휴지 치워, 저거. 어?
2: 아, 리얼해.
1: 이게 돼지야, 사람이야, 정말.

0: 아, 진짜 추워.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아, 좀 죄송해요. 아.
1: 5756번님이에요. 안녕하세요. 들어봐요, 좀. 아침에 전화와서 받았는데요. 보험사래요. 그러면서 갑자기 부모님이 아프거나 돌아가시면 당황스럽고 힘드니까 보험 들으래요. 부모님 두 분 다 돌아가셨다니까요. 그랬더니 거짓말하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13일 날이 기일인디. 예? 13일이 언제야? 이번 주 일요일 날 또 기재사 하는 날인 모양인데 참말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참말로 속상하고 화가 나네요. 네. 명절 다가오니 더 그립고 보고픈데 부모님이.
0: 아, 진짜 그렇겠네. 진짜. 네. 진짜 아주 이상하신 분이네.
1: 보험사
0: 진짜로.
1: 이제 콜센터에서 네. 마케팅 전화를 받으셨나 봐요.
0: 돌아가셨대잖아. 네. 돌아가셨대잖아. 그걸 왜 안 믿어 그거를. 야. 야. 똥인지 오줌인지 가려서 해! 하트에 얼마나 죽겠는데, 내일 모레 기다 지금 엄마 아빠 보고 싶어 죽겠는데, 어서 이제 염장을 질라, 이씨! 야! 상황 봐가면서 여보라고!
1: 야! 라고 그러지 마.
0: 니가 인간이야! 뭐라 그래, 그러면?
1: 여보세요, 이렇게.
0: 뭘 여보세요야? 아니, 야!
1: 여보세요, 그래,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그렇지.
0: 여보세요!
1: 좀 순화해야 될 것 같아.
0: 대답해!
1: 영업하는 분들도 또 고생 많으시니까.
0: 아니, 영업하시는 분도 영업도 영업 나름이지 말이야, 어? 물론
1: 돌아가셨다 그러면 예. 믿어주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점잖게 갑시다. 예.
0: 돌아가셨으면 좀 믿어주세요.
1: 그죠? 예. 꼬리 내리는 거 봐. 최국이 장점이 이런 거라니까.
0: 본인이 하세요 그러면. 아, 뭐 하라는 거도 뭐 나보고 옆에서 뭐 야 이때는 올려라, 이때는 낮춰라, 야 이때는 경호 써라, 이때는.
1: 야, 아. 형이 옆에서 이렇게 해주니까 수위 조절을 해야지. 혼자 막 하면 안 그렇잖아. 어?
0: 아 모르겠어요 이게. 아, 진짜 하다가 이게. 열심히 해야지 하면서도 네. 아 출연료도 안 들어오고 그런 거구나.
1: 그러니까 아, 진짜. 누가 아니래냐.
0: 아, 또 현타 오고. 아 네. 정말
1: 내가 진짜. 앉아서 이게 뭐 하는 거냐 싶고.
0: 저 광고주 선생님들 저 광고를 좀 많이 좀 붙여주시면 제가 또 거기에 저한테 한 8만 원 떨어져요. 해당. 그러니까 좀
1: 무슨 소리야.
0: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 무슨 소리야.
0: 나 출연료 8만 원이에요.
1: 저 광고 들어오면 너 8만 원 준대?
0: 아니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이제 정상화가 되면 이제 출연료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내 출연료 8만 원이라고.
1: 너 PD하고 뭐 얘기한 거 있냐?
0: 왜요?
1: 뭐 8만 원 받기로 해서 광고하고.
0: 아니 원래 내 게스트 비용이 8만 원이라고요. 아 진짜. 아 왜 염장을 질러 가뜩이나.
1: 아니 나.
0: 아, 형님은 그런... 많이 받잖아요. 옛날에 많이 받았잖아요. MC니까.
1: 아니 받아 옛날에 그랬지. 과거 형이잖아.
0: 야, 나는 빨리 가서 8만 원이라도 달라고. 아 진짜. 아 방송국 진짜. 자 광고주 선생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 자. 여기가 또 가성비가 또 좋아요. 네, 매고 가능하니까 그죠? 가능하잖아요. 그 형님도 지금 뭐 방송을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시는데 많이 힘드시잖아요, 진짜로.
1: 아, 나 매일 나와.
0: 그래도 형 매일 나와서 지금 이게 얼마나 또 저기 하시겠습니까?
1: 난 현타가 매일 와가지고 현타가 와도 이제 그러려니 하는 거지.
0: 광고주 뭐. 선생님들.
1: 그러니까 최국 씨도 매일 나와 그냥. 응? 매일.
0: 그 무슨 말씀이세요?
1: 자, 자 여기까지 하고 이번에는 저 노래 좀 틀어라. 현타 오그랜드는데.
0: 틀지 마. 틀지 마.
1: 쟤는 아, 뭐하고 앉아 있나? 아니.
0: 가뜩이가지고
1: 출연료 못 받아 있는데 혀라 모르게 소리만 뻑뻑 지르게 해놓고 가만히 앉아 있어 쟤는.
0: 아니.
1: 계속 할래?
0: 예, 저분도.
1: 알았어, 그러면 문자 소개해.
0: 저분도 많이 힘들어해요, 지금.
1: 봉필범님인데, 아이, 쟤는 여기가 직장이잖아, 이 사람아.
0: 지금 월급 안 들어오잖아, 저분도.
1: 아니, 들어오든 말든 얘는 여기 직장이고, 우리는 여기 저 출연자들 아니야.
0: 사모님 눈치를 그렇게 보더라고, 요즘에, 진짜.
1: 아, 쟤가 많이 보지.
0: 안 그런 사람인데.
1: 월급을 못 갖다 주는데.
0: 예, 사모님이, 그나마 참 저분이 또 체력이 좋아가지고 좀 몸으로 때우고 있다고 하더라고.
1: 몸으로 때운데?
0: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응?
1: 사모님한테 몸으로 때운다.
0: 아, 그럼 이렇게 뭐 설거지도 해주고.
1: 몸으로 때운다는 게
0: 설거지도
1: 무슨
0: 해주고.
1: 아, 설거지 해준다고.
0: 이렇게 가끔 이렇게 어? 좀 뽀뽀도 아. 해드리고 뭐 그런 그래? 거지.
1: 자, 봉필범 청취자께서 지난 일요일 날 동묘에 갔었는데요. 자파 파는 노점에서 대하남을 틀어놨는데 네. 이걸 틀어놓으셨네요.
0: 오, 대박.
1: 일요일 날 했으니까 아마 저희 그 했던 거 재방송하는 거 아니야 일요일 날에?
0: 네네.
1: 대화남을 틀어놨는데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싸움이 난 줄 알고 두리번거리더라고. 네가 막 소리 팍팍 지르니까 라디오에서.
0: 생동감 넘치죠.
1: 예. 어? 누가 싸우나 그랬나 보지?
0: 얼마나 리얼하면 그렇겠어.
1: 아이고. 네. 뭐. 고맙습니다.

0: 봉필범님.
1: 세상에 이런 코너 없습니다.
0: 아니, 이런 진짜. 목격담을 적어주셨으면 뭐 하나 드려. 어? 빨리 적어봐. 저기 봉필범 청취자님 모기버섯 보내드린대. 예. 네. 인천의 착한 농부의 모기버섯 1kg 세트 보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1: 그래서 그 얼마 전에 네. 뭐 무슨 다른 유튜브 채널에 네. 그 뭐 토크 쇼라고 해야 되나? 토크 프로그램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었어요. 유튜브에.
0: 어, 최국 씨가?
1: 예, 네, 제가 다른 채널에.
0: 네, 근데.
1: 뭐 어떤, 예? 그, 거기는 이제 내가 게스트니까, 그 토크니까, 그냥 화 안 내고 조곤조곤 이렇게 했을 거면 보통 때처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영상을 딱 저한테 보내주시면서, 어? 맨날 화내고 소리 지르는 거 보다가, 네. 이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
0: 아, 제정신으로 하니까. 네,
1: 제정신으로 너무, 야, 너무 좋다.
0: 어, 그러면서 네. 이거 하지 마시래?
1: 아니, 그건 네? 아니고, 네. 또 다른, 그렇게 좀, 다른 데서는 또 그런 모습 보니까 에이, 좋다.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
0: 여러 가지 모습 보여줘서 고맙다, 아들아. 이렇게 네. 말씀하셨다 이거죠?
1: 네. 네.
0: 알겠습니다. 아버지 잘 계시죠? 이천에 계시다 그랬죠?
1: 네, 잘 네. 계십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최영철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화무십일홍. 화무십일홍 뭔지 알지?
2: 아, 그쵸.
0: 뭐예요, 화무십일홍이?
1: 뭐, 10일 동안 빨간 꽃은 없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0: 이런 거지. 있던데? 생무상하다, 이거지, 뭐.
1: 근데 있잖아요.

0: 네. 한무시비롱 듣고 왔습니다. 아, 자, 8245님께서.
1: 이거 뭐 정치 노래예요?
0: 네?
1: 정치 노래예요, 이 노래. 뭐 권무, 뭐 권불 10년, 막 이런 거 나오는데. 뭐 권력 아니에요. 권력은 10년 못 간다, 이런 거 아니에요.
0: 네. 자, 8245님께서 최국 씨 칭찬 문자를 보냈네요. 대화남 최국 씨의 센스와 재능.

0: 재능 기부 방송 감사합니다. 기부하는 거지 지금. 재능 기부.
1: 뭐,
0: 출연료 생각 안 하는 거지.
1: 하긴 하는데, 뭐, 드리긴 드리는데, 받으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기분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나 혼자 확 하는 거니까.
0: 자, 저는 식당 서빙하는데요. 같이 하는 여자 동료가 바쁜 시간에 담배 피우러 너무 자주 나가서 짜증이 나요. 선배라서 직접 말은 못하고 언니한테 화좀 내줘요.
1: 그만 좀 피워! 그만, 야! 아, 죄송합니다. 여보세요? 일 좀 해, 일 좀! 일좀 해! 아, 뭐 이렇게 담배 뻑뻑뻑뻑 피고, 진짜, 어? 아, 엄청 없어 보여, 그거! 그리고 몸에 안 좋아, 그래. 건강에도 안 좋고, 어? 아, 이렇게 담배를 피워, 진짜. 쉬는 시간 피워, 쉬는 시간에! 피고 싶으면. 일하고 있는데 말이야, 피고 말이야. 어? 뭐, 왜, 너 도너츠 할줄 아니?
0: 뭐할줄 아냐고?
1: 도너츠요. 동그랗게 나가는 거. 왜, 거북선도 할줄 알아? 너못
0: 자,
1: 피냐, 담배?
0: 됐고. 자, 이번에는.
1: 정필 거면 1mm 펴! 그나마.
0: 뭘 펴?
1: 1mm.
0: 끊어.
1: 예. 네.
0: 끊어, 끊어.
1: 쉬는 시간에만 피고, 쉬는 시간에.
0: 자, 이번에는 0610번님.
1: 너, 그, 나중에 결혼해가지고 애기.
0: 아, 그만해. 지금 내가 다른 문자 소개하잖아. 0610번님. 와, 우리 집 같다. 하하하. 머리카락 나뒹굴고 책상은 뭐 온갖 잡동사니 다 있고 아까 저기네 중이 따님 좀 혼내달라 했던 그분 그 이야기 듣고
1: 청소 안 하는 애.
0: 우리 집하고 같다는 거요. 빨래는 여기저기 처박혀 있고 와 저희는 고1 중1 여자애들인데
1: 아이고.
0: 솔직히 더러워서 방문을 닫아버려. 애들 없을 때 너무 지저분해서
1: 네.
0: 좀 치워주면 왜 치웠냐고 난리고 자기 방에 들어왔다고 난립니다.
1: 네.
0: 야, 여기 내 집이야. 내가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내 집이야. 최욱 씨, 우리 아이들한테 시원하게 샤워팅 부탁드려요.
1: 정말 고1 중1 또 난리 났네요, 진짜로. 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진짜. 야! 내 집이야! 내 집이야! 내가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내 집이라고! 이자 네가 내? 그럼 이자 네가 내든가 어느 정도 십시일반 하든가 이게 집이야 돼지 우리 아줌마 어? 그래도 따님들이라
0: 그러니까.
1: 그래도 냄새는 들어갈 거야. 아 아들놈은 새끼들 아주 그냥 얘도 지금 중1이잖아요.
0: 네.
1: 들어가면 진짜 아 우리 옛날 우리 삼촌 방 냄새 나더라고. 벌써부터 중1인데 애가 이제 호르몬이 아주 분비가 되니까 아저씨 냄새 벌써 나는 거야.
0: 야, 애 많이 컸겠다 이제.
1: 중1이니까 키가 지금 178인가 그래요.
0: 개 조그마했던 애가?
1: 예.
0: 그때 왜 최국씨 그 빙부상인가?
1: 예, 장모님.
0: 장모님 빙고상
1: 예,
0: 그때.
1: 예,
0: 몇 년 전이지? 한 3년? 4년?
1: 뭐 재작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예.
0: 근데 그때 조그마했던 애가
1: 아유,
0: 178이 됐다고?
1: 예, 엄청 커요. 난리 났어요. 지금.
0: 아버지 닮아가지고 덩치가 있네.
1: 아 지금 뭐.
0: 그렇구나.
1: 예. 이거 이 문자 보니까 근데 옛날에 그 지금 돌아가신 우리 김수민 선생님 계시잖아요.
0: 네네네.
1: 배우 김수민 선생님이랑
0: 예.
1: 임창정
0: 네.
1: 선배가 출연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김수민 선배 이제 엄마하고 임창정
0: 네.
1: 배우가 이제 아들로 나오는 영화인데
0: 네.
1: 제목은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김수민 선배님이 임창 그 아들한테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강 치우라고. 임창정 걔는 거기서 임창정은 학생도 아니고 한 30대 후반에 백수였던 거예요.
0: 백수.
1: 네, 근데 방 치우라고 막 화를 내는데 그 명장면이 있어요. 아 엄청.
0: 그랬더니 김수미 선생이
1: 그 생각이 난다고.
0: 방 치워 이러면 그랬더니.
1: 치워.
0: 그랬더니 뭐라 그래.
1: 치워. 입에서 아주 입만 열면 아주 거짓말이 술술술 나오고 뭐 이거 있잖아요. 털. 털! 치워! 뭐 이런 거.
0: 그때 임창정 씨가 치워?
1: 그 명장면이에요.
0: 아니, 그 치웠어? 영화에서?
1: 아, 근데 그게 극중에서 임창정이 어떤 그 김선아 씨 여자친구랑 전화를 통화 중이야. 통화 중이었던 건 통화 중인데 중간에 들어오신 거야.
0: 아.
1: 그러니까 그 핸드폰 너머로
0: 여자분이
1: 다 듣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 다 들었어 하고 막 그러면서 끝나는 뭐 그런 건데. 예. 네. 한번 다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0: 됐습니다.
1: 아, 이렇게 해서 시간 좀 때웠네요.
0: 네, 잘했어.
1: 아, 힘들어 죽겠네.
0: 아주 영화 전문가 아니야.
1: 네.
0: 앞으로 그 영화 얘기 생각나는 거 있으면은
1: 네.
0: 해.
1: 요즘에 넷플릭스 좀 보십니까?
0: 나 요새 본 거 다 있어.
1: 그거 보셨어요?
0: 뭐?
1: 그거.
0: 얘기를
1: 들지
0: 해.
1: 들지.
0: 알아가 보다 말았어.
1: 대박이다 진짜.
0: 아이고 저.
1: 아이고 엄청 재밌어요.
0: 뭐가 돼 설경구하고 저.
1: 아, 왜 유진열
0: 유진열 나와가지고 아, 나도 그거 봤는데. 네. 아, 나 7회까지 보다가. 아니 도대체 뭘 추구하는 게 뭔지를 모르겠는 거야. 똑같은 자기를 찾겠다는데.
1: 그 신분 조작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거? 신분.
0: 아니 결론은 어떻게 났어?
1: 위장 신분하는 거 있잖아. 그거를 소재로 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스토리를 짠 거 아닙니까?
0: 그 결론이 어떻게 났냐고. 나를 찾았어? 그 사기 꾼 나를?
1: 스포하면 안 되죠.
0: 아 그래?
1: 10부작인데. 그 넷플릭스 측에서 뭐라고 해요.
0: 알았어.
1: 아무튼 왜 이렇게 안 맞아 우리. 아, 내가 재밌다는 거, 아, 맨날 얘기를 해달래. 야, 내 프로그램 재밌는 거 뭐 하냐. 그래서. 아, 뭐 이런 거 있어요.
0: 저는.
1: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보셨어요? 야, 나 그거 보다 말았어.
0: 아니, 어. 오늘 아침까지 저거 봤어요. 순수 박물관. 터키의 그 소설 노벨, 저 문학상 받은 오르한 파묵의
1: 뭐라고요?
0: 순수 박물관.
1: 순수 박물관?
0: 9회짜리인데.
1: 그게 뭐예요? 드라마예요?
0: 유니 시리즈.
1: 아, 그러니까 드라마?
0: 그니까 저 소설책을 네. 네. 극으로 만든 거죠.
1: 아, 그럼 한번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괜찮더라고. 네. 자, 이게 저 최국 씨가 하도 힘들어가지고 그냥 잠깐 영화 얘기를 양념으로 넣었다는 점 여러분께 양해 말씀 구하고요. 자, 최국의 허리케인 라디오 최국의 대신 화내주는 남자 네. 대화남 네.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가 읽어.
1: 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야,
0: 좋아, 좋아.
1: 야.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1: 멋진 노래 나가고 있네요. 6171님께서 신청곡이래요. 시카고의 Hard to say I'm sorry. 뭐 빠진 것 같은데? 가을 신청곡입니다.
2: 아, 이게 뭐가 어려워.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미안해요.

0: 아, 시카고 참 노래 잘해.
1: 아, 난 길어서 좋아요, 저. 아, 노래가.
0: 길어서 좋아?
1: 네. 긴 거 좋아요.
0: 저기 아까 넷플릭스 들지 최욱씨 감독적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별로라 그랬는데, 6469님도 저처럼 나도 들지는 보다 잤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1: 네. 네. 그래도 뭐.
0: 자, 거기까지 합시다.
1: 네. 주무셨으니까 다행이네요. 그래도 저 불면증에 시달리셨을 텐데.
0: 영화 아는
1: 네.
0: 분들은 재밌다고 하는 거고.
1: 그렇지 뭐 그런 게 다 상대적인 거죠 뭐.
0: 자 이번에는 8201님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 택시기사인데요. 날씨가 많이 더운 날 길가에 할머니가 보따리 두 개를 들고 서 계시길래 세우고 태워줬는데 택시 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고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가는데 접촉사고 있어서 많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예약 손님까지 취소하고 태워드렸는데 아, 말이죠.
1: 참.
0: 야, 할머니한테 뭐라고 네. 그래야 되니까 크게 그러지 말고 예, 가볍게.
1: 예. 그 태우고 가시다가.
0: 교통이 붐볐나 보지. 그,
1: 차가 또 밀렸네.
0: 접촉사고 앞에 있어가지고. 예.
1: 아유, 참.
0: 할머니 그래 하면서 해. 할머니.
1: 아, 참 이게 참 할머니. 아, 참. 그래도 이렇게 기사님이 이렇게. 할머니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또 그러면 좀 고마워서라도 좀 이렇게, 어, 몇 푼 더 얹어주는 게 또, 그게 또 할머니가 또, 하시면 또 할머니가 또 얼마나 또 좋아요. 예. 근데 그 기사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는데, 그, 그죠? 예. 그 기사님이 할머니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0: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지. 예.
1: 예. 좀 그렇네,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해봐요, 할머니. 어?
0: 화 못 내.
1: 그러시면 안 되죠, 진짜. 화,
0: 아유, 나 여기까지 데려다 주느라고 네. 다른 예약.
1: 그렇게 도와줬는데. 할머니, 아유,
0: 고생했어요.
1: 아, 그러니까, 깨야지. 할머니, 돈 내놔. 돈 줘. 돈 주세요. 아, 요금은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요금.
0: 아니, 네? 요금은 내셨지.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 그런 거지. 요금이.
1: 아, 예. 내셨어? 아, 내셨네, 예. 내셨네. 그렇지. 예. 그래, 그래, 좋게 내시면 되지. 그럼 기사님도, 아, 이왕 도와주실 거 그러면 저, 저기 하면은.
0: 네. 건전하게 화를 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3496번님. 안녕하세요. 최일구 씨, 최국 씨. 저는 며칠 전에 포도 한 상자를 샀거든요. 집에 와서 보니까 위에 있는 포도는 싱싱하고 밑에 깔린 포도는 완전히 시들어서 포도알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시들었으면 싸게나 팔든지 중간에 끼어 팔면 되겠습니까? 장사 그런 식으로 하지 말어. 이렇게 아, 최국 씨. 진짜. 화 좀 내주세요.
1: 아 정말 진짜 어디서 진짜 시작부터 장난질이야. 어 장사 똑바로 안 해. 뭐하는 거야 이게. 어서 밑장 안 깔아 어서. 어 야 5원만 갖고 와. 5원만 갖고 와라. 어 아
0: 왜 5원만 가서 뭐 하려고. 에? 뭐 하려고 포도 칠라고.
1: 여기서 밑에 시들었는 거에 내 오른팔과 모든 걸 걸겠으니 넌 뭘 걸겠냐.
0: 뭐하는
1: 거야? 어쨌든 오늘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예. 최욱 씨가 오늘 컨디션 안 좋아요.
1: 장사 똑바로 얼굴이, 해!
0: 얼굴이 퉁퉁 어? 부어갖고 왔어, 지금.
1: 진짜. 아, 요즘도 이렇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러면 이거, 신고하면은, 저기, 막 처벌받고 그런 거 아닌가?
0: 진짜, 참 옛날 수법인데.
1: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있는데. 이런 장사를 하지?
0: 그러지 맙시다. 아, 물가는 다 올랐는데 말이죠.
1: 힘들어 죽겠네.
0: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가 추석이네.
1: 그러니까 이거 포도 뭐 이거 뭐 한두 푼에 이거.
0: 다 다음 주 추석이네. 어? 오늘은 저 8일이니까.
1: 가격도 엄청 비쌀 텐데 진짜 에. 딱 뜯었는데 밑에 이렇게 완전히 다 썩었으면 이거 얼마나 화가 나겠어 진짜.
0: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샤인머스크 파란 거 있잖아요. 네. 그거는 값이 되게 내렸다고 그러더라고. 왜 내렸냐 그랬더니 왜. 예, 어떤 그 과수원에서 샤인머스켓 그게 아직 당도가 제대로 안 올라온 건데. 네. 미리 좀 팔으려고 미리 시장에 내놨대.
1: 아, 네.
0: 그랬더니 사람들이 먹어보더니 어? 올해 샤인 머스켓은 달지가 않네?
1: 아,
0: 그래서 소비자 입맛이 바뀌었다는 거야. 그 소문이 나가지고 샤인 머스켓을 찾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물량은 또 많아지고 그러니까 값이 떨어졌다는 거지.
1: 아, 그렇게 됐구나. 네? 그럼 좀 다 익은 걸 사야겠네 그러면.
0: 그러니까. 네. 자. 그럼 하나만 하는 소리 그만하시고. 자.
1: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샤인머스켓.
0: 제가 요새 그 당뇨 약 먹고 네. 살도 좀 빼고 뭐 그러느라고 네. 당뇨에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식단 관리더라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포도가 이 당뇨 갖고 있는 당뇨인들한테는 네. 썩 좋은 게 아니더라고.
1: 아, 당도가 있으니까.
0: 네. 최욱 씨는 없죠?
1: 아, 저 아직까지는 없는
0: 네. 것 같아요. 아유, 당뇨가 이게 아주 그 고질적인 거 이거 치료를 잘해야 돼. 아,
1: 당뇨는 근데 왜 걸리는 거예요?
0: 그게 왜 걸리냐면
1: 뭐 어떤 그러니까 유전적인 거예요? 아니면 나이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자연스럽게 다 걸리는 거예요?
0: 유전이나 뭐 노화 뭐 그런 것도 원인이겠지만 그걸 내가 다 어떻게 아냐? 근데 하여튼 당뇨가 원인이? 걸리는 건 뭐 우리가 음식을 씹잖아요. 네. 그러면 입을 통해서 이제 위로에서 장으로 내려가지. 네네네네. 그러면 그게 음식이 이 저작이 되면서 뭘로 변하냐면 이게 포도당으로 변하는 거야.
1: 예, 예. 포도당.
0: 포도당. 근데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오는 거야. 그 인슐린이 근육 세포 속으로 이 포도당을 들어가게끔 도와주는 호르몬이거든.
1: 네네네.
0: 근데 이게 얘네들이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네. 응? 인슐린 작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혈관 속을 이 포도당이 너무 돌아다니는 거지. 끈적끈적하지.
1: 유튜브로 완전히 파셨네.
0: 아, 열심히 봅니다, 그렇죠? 요새.
1: 이게 그럴 수밖에 없죠.
0: 아, 근데
1: 나한테 증상이 오니까 그럼, 계속 찾아보게 되잖아.
0: 아, 그리고 이게 유튜브가 좋은 게 자꾸 그걸 쳐다보잖아. 네. 그럼 자꾸 나한테 경각심을 줘.
1: 경각심도 주고.
0: 아, 저런 걸 먹으면 안 그렇지, 되는구나. 그렇지. 네. 아, 요렇게 해서 방심하면은 큰일 나는구나.
1: 금연 강의가 그거래잖아요.
0: 아, 나는 금연은 나 그런 거 안 봤어요. 네. 아, 그래? 나 그냥 스스로 의지를 안 펴버린 거야.
1: 금연 학교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 네. 들어가잖아. 담배를 어떻게 끊게 하냐면
0: 유튜브를 계속 보여주는 거야?
1: 아니, 그 강의를 하면서 담배 네. 피면은 네. 그 어떻게 된다라고 아. 공포심을 어마어마하게 준대요. 그걸 한 며칠 들으면 그 무서워서 필 수가 없다는 거야.
0: 질려서 못 펴.
1: 예, 예.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0: 너도 한번 가봐 그런데. 예? 아, 그래 가지 말고 집에서 그걸 봐 유튜브를. 금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1: 아, 예? 그래서 아 근데 예. 그래도 이제 당뇨 저기 안 걸리신 분들한테는 포도가 또 되게 또 좋은.
0: 그렇죠, 괜찮지. 예. 아, 좋은 말씀한 거예요. 예. 네가 그걸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한테는 당뇨인들한테는 도움이 별로 안 된다.
1: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운동하시고 관리하시고.
0: 그러니까. 네. 자, 8184번님이에요. 대전에 서대전 내거리 지하철역 근처에 작은 카페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가끔요 카페 뒷 주차장에 변을 보고 치우지 않고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우 냄새나. 더러워서 치우는 것도 힘들어요. 대신 최국 소통 좀.
1: 아, 나 진짜.
0: 방송 잘 듣고 있고 너무 재밌나요. 빠른 정상화 응원합니다.
1: 뭐한 쉐게? 아, 왜 가게 돼? 똥을 싸왜? 아, 진짜 소변도 아니고 진짜 변을 보면 어떻게 해? 이런 변이 있나? 최대한 살린 건데.
0: 아, 좋았어, 아, 좋았어.
1: 예.
0: 잘했어.
1: 집에 왔어! 집에 와서! 집에 왔어! 아, 진짜. 냄새 들어오시겠네, 진짜. 아니, 무슨 뭐, 견주들이 이렇게 애완견을 이렇게 하다가 개똥도 아니고, 진짜, 이거 창피하지도 않아? 왜 거기 갔어? 왜? 거기 옆에 이렇게 화장실도 있는데? 이거 무슨, 이게 안 돼 있는 거 같잖아, 이게 지금. 정신적으로 뭐가 안 돼 있네, 지금. 왜 그래?
0: 니가 댕댕이야, 그래.
1: 어?
0: 네가 댕댕이야.
1: 댕댕이가 뭐야?
0: 멍멍이.
1: 네가 댕댕이야? 모르는 말은 못 살리겠다 내가. 아.
0: 자, 네. 이번에 3382번님 노래방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침을 엄청 뱉어놓고 가요. 물도 서비스, 노래도 서비스 빵빵 주고 에어컨 빵빵하게 전기 요금도 안 나오는데 배려해 주는데 참나. 침 뱉는 것 때문에 미치겠어요.
1: 새끼가 아주 그냥 네 담배 피는 새끼다. 왜냐면 담배를 펴야 침을 저렇게 뱉.
0: 그런 거야?
1: 침 뱉는 거는 저 담배 피는 것들이에요, 저거. 이것들이 아주 그냥 저 노래방에 가가지고 진짜 나이도 어린 것들 말이야. 그만 뱉어, 침 뱉지 마.
0: 그 바닥에다 왜 침을 뱉어?
1: 뭐 네가 깡패야? 네. 이게 아주 그냥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진짜 공부해 자식들아.
0: 아이고.
1: 엄마 아빠 진짜 용돈 주면 그거 갖고 진짜 독서실을 다니지 뭐 노래방 가서 침을 뱉어 노래만 해.
0: 아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그러다가 애들이한테 몰매 맞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1: 에?
0: 몰매 맞으면
1: 안 그래?
0: 괜찮아?
1: 걔네 이거 안
0: 자신
1: 들어,
0: 있어?
1: 안 들어. 그럼.
0: 알았습니다. 자, 5584님께서 이 노래를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미조의 7번 국도 신청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어디예요, 7번 국도가?
0: 저기 동해안 거기래.
1: 그 아, 진짜?
0: 쫙 그 삼척 밑으로 부산까지 가는 거.
1: 아, 그게 7번 해변도로.
0: 부산에서 강원도 고성까지 가는 거래. 안 가봤어요?
1: 모르겠어요.

0: 장미조 씨 7번 국도란 노래.
1: 어, 노래 너무 좋은데요?
0: 네,
1: 너무 좋은데?
0: 저 파블로가 아직 가사 올려놨어. 네. 자, DJ처럼 소개 좀 해봐.
1: 저 바람을 타고 어디든 날아볼까? 저 파도를 따라 끝없이 떠나볼까? 새로운 시간이 춤추는 이 길로 모든 것 잊고서 외로움도 다 잊고서 두 팔을 벌리면 날개가 돋아날 걸. 가슴을 연다면 쪽빛이 가득할 걸. 지금은 우리가 행복해야 할 그 시간. 네. 두 팔을 벌리면 날개가 돋아날 거는 조금 어우 좀 징그러운데요?
0: 저기가 두 팔 벌리면 날개 돋아나는 건 저거 아니야? 엑스맨.
1: 어, 그치.
0: 그 날개 하얀 날개. 확 날아다니는. 네,
1: 그래서 어, 겨드랑이로 어. 확 그러니까 딱 나오는 거 아니야? 어, 털이. 아. 예. 어, 그렇습니다.
0: 보상 오바니까. 7번 국도의 그 엑스맨이 네. 날아다닌다 그런 얘기인가?
1: 어?
0: 그런 얘기야?
1: 아, 저 거기까지만 하시고.
0: 아, 거기까지만 해. 네.
1: 그리고 좀 뭐 그 뭐라고 할까요? 지금 우리가 행복해야 할 그 시간. 참 진짜. 전 정말 가사가 너무 아름답긴 한데 네. 참 현실적으로 참 우리가 행복을
0: 대리, 것도 대리 만족하는 거지 뭐 7번 국도 그냥 날개 타고 다녔다.
1: 돈이 어느 정도 조금은 있어야 또 행복하고 하는 건데.
0: 그렇지.
1: 또 너무 없으면 또.
0: 그 맹자가 그 얘기 한 거 아니야? 그래서
1: 뭐라고?
0: 유황산 유황심이라고.
1: 하, 뭐라고 무슨 뜻이에요?
0: 있어 그런 말이.
1: 아니 얘기해 주세요.
0: 뭔가 있어야지 어. 나도 남을 도와주는 인정이 생긴다.
1: 맞아, 맞아.
0: 항상 그래. 나한테 재산이 있어야지. 뭐 산 있어야지 마음이 있는 거 아니야. 없는데 어떻게 도와줘?
1: 맞아요.
0: 그러니까 저 있을 때 준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
1: 맞습니다. 예. 네. 돈이 인생의 전부냐라는 말 있잖아요. 전부는 아니어도 그렇다 한 60%는 아마
0: 없으면 또 안 되지.
1: 그럼 네,
0: 그렇습니다. 자, 3952님께서 최국 씨 칭찬 문자를 보냈네. 오늘 저 최국 씨가 유난히 힘이 딸린다 그랬더니
1: 아, 오늘 진짜 예.
0: 저는 재미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요. 최국 씨 호통 듣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오늘 배꼽 잡고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 진짜. 아, 오늘은 네. 좀 덜 재밌는 날입니다.
0: 이런 청취자분들이 계시니까 예. 최국 씨 자, 아, 힘내시고
1: 다른 날은 그냥 완전 자, 아우 죽어요. 재밌어 가지고.
0: 감사합니다. 그러면 최국이 이렇게 라디오 정겨운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아, 야!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네. 자, 오늘 대화는 마지막 문자
2: 그렇습니다.
1: 돼야 될것 같아요. 시간상 지금 51분이 다 돼가지고.
2: 네.
1: 9490번님인데 길게 좀 문자 보냈어요. 공항버스 운전하는 순댕이 기사입니다. 소고기 국밥 감사합니다. 아까 그 기사님이시구나. 최국 씨, 혼 좀 내줘요. 저는 야간 운전할 때 상향등 켜고 다니시는 분들 혼 좀 내주세요. 아. 상향등 켜고 다니는 분 때문에 눈이 많이 피곤합니다. 뒤에서 상향등 켜고 와도 백미러에 반사돼서 운전에 크게 방해가 되잖아요.
2: 그쵸, 그쵸.
1: 상향등 켜고 다니면 물론 잘 보여서 본인이야 운전이 편하겠지만 상대는 눈이 부셔서 보이는 게 없어요. 위험합니다.
2: 네.
1: 제발 상대방 차가 있을 때는 상향등 꺼주세요. 제발요. 최욱 씨 오랜만에 방송에서 뵈니까 많이 변하셨네요.
2: 꺼! 꺼! 야! 눈 부셔! 눈 부셔! 눈만 부신 게 아니라!
1: 너만 운전하네!
2: 너만 운전해! 너만 뭐 잘 보면 다야! 너, 우리 다 큰일 나! 사고나!
1: 너만 세금 내냐? 우리
2: 너 때문에 다 큰일 난다고!
1: 너만 세금
2: 내? 너만 세금 내?
1: 나도 낸다 그래.
2: 세금이랑은 뭔 상관이야?
1: 아니, 세금 내지, 우리가.
2: 근데?
1: 자동차세 내잖아.
2: 어, 그래서?
1: 아, 같이 쓰는 거 아니야? 공용 도로 아니야? 국가 재산인데.
2: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같은 도로잖아!
1: 자동차세를 왜 내냐, 우리가?
2: 야, 도로 너만 써! 너만! 우리 다 지키고 지킬 거 지키고 앞 사람들 다 배려해가지고 그 하향등 켜고 하는데 이게 네가 인간이야?
1: 그렇지.
2: 어, 진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진짜. 아,
1: 그렇지.
2: 까.
1: 까 그래.
2: 까. 까.
1: 예. 자 이제 맞춰도 될 것 같아. 52분 25초니까. 자 최욱 씨.
2: 네.
1: 오늘 진짜 고생해서 힘들었는데.
2: 그렇습니다.
1: 다음 주에는 아주
2: 고생이 많았습니다.
1: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 노래를 끝곡으로
2: 오늘은 좀 어두웠어요?
1: 듣겠습니다. 네. 진영이 부릅니다. 덥시 좋은 날. 어,
2: 신곡이 신곡?
1: 신곡.
2: 오.
1: 신곡. 뭐 좋게 뭐가 좋아. 자, 오늘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국 씨 고생했고요. 누가 최고다?
2: 내가 최고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1: TBS 교통정보
2: 3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김포방면 한강대교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뒤로 한남대교에서부터 정체가 됩니다. 한남방면으로는 여의상류에서 한강대교 구간 3차로에 고장차가 있어서 이 일대로 혼잡합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내 1차로에서는 녹지작업이 계속되면서 마포대교에서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대 일산방면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반포대교, 마포대교에서 양화대교 까지 막힙니다. 강남 순환로 서수서 방면 서초 터널 안 3차로에서는 보수 공사가 계속되고 있어서 터널 안 지나실 때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면 일찍 분기점 부근 있었던 사고 처리는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 여파로 일찍 분기점일 때 계속해서 밀리고 발안에서 화성역에서 매송에서 팔곡 휴게 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TBS 4시의 발견.
1: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쓴 라디오입니다. 이 방송은 쓴 라디오와 TBS FM이 공동 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윤혜은입니다.
1: 잘 지내셨나요?
0: 네, 이젠 가을이, 완연한 가을이 되어서 기분 좋게 라디오 부스로 왔습니다.
1: 가을이 된 것도 기분이 좋은데,
0: 네.
1: 또 혜은의 네. 청소년 소설이 새로 출간이 되었어요.
0: 와.
1: 오늘은 친구를 데리고 왔어.
0: 네.
1: 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인데요.
0: 네.
1: 홍보를 한번 해주신다면?
0: 와. 네,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말에 새 소설이 나왔고요. 2년 만이더라고요. 오늘은 친구를 데리고 왔어 라는 청소년 소설은 아픈 엄마를 돌보다가 엄마를 떠나보낸 뒤에 그 후유증으로 1년을 유급했던 그 가족 돌봄 청소년이 다시 이제 또래의 세계로 돌아가는 과정을 그린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엄마를 간병하는 동안 이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천천히 움직이는 이야기를 써봤습니다. 이게 이렇게 들으면 좀 다소 무거울 수 있지만 꼭 한 번 정도는 그 청소년기에 어떤 소외된 마음을 써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터라 이렇게 쓰게 됐고요. 네, 이 비슷한 시기에 되게 정반대의 분위기인 또 엔솔로지 소설집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건 이제 좋아하는 마음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저 말고도 이제 다른 청소년 소설 쓰시는 작가님들이 함께 쓴 굉장히 이제 아기자기한 애정이 담긴 소설들이어서 그것도 서점에서 만나신다면 좀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저도 이 혜은의 따끈따끈한 네. 신간을 네. 지금 읽고 있는데요.
0: 아, 감사합니다.
1: 그 기윤이라는 네. 주인공 친구가 네. 다시 고2가 되면서
0: 네.
1: 동생이기도 한 그 같은 반 친구 있잖아요.
0: 네.
1: 하민이랑 다이.
0: 네.
1: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보는 게 되게 뭉클하고 좋더라고요. 이게 상실이라는 게 꼭 어른들한테만 벌어지는 문제는 아니고
0: 그쵸.
1: 또 그럴 때 아이들은 그 시기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를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윤이가 평소에는 그렇게 친구 관계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었는데
0: 네.
1: 이 새로운 두 명의 아이들이랑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 보는 게 되게 재미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그렇다면 오늘의 책으로 네. 넘어가 볼게요.
2: 네, 저희의 9월을 열어줄 키워드는 바로 덕질입니다. 덕질은 이제 저와 미아님한테 절대 떼놓을 수 없는 키워드인데 이제 무언가에 굉장히 열렬히 몰입하면서 덕질했던 경험이 지금의 저희를 만든 것도 맞고 마침 또 이 여름을 통과하는 동안 덕질을 좀 남다른 시선으로 파헤치고 탐구한 이야기들이 있어서 9월에 쓴 라디오 키워드로 정해보았고요. 그중에서 먼저 읽어볼 책은 아사히료의 장편소설 인 더 메가처치입니다. 은행나무 출판사에서 7월에 나온 소설이고요. 제목에 처치가 들어갔다고 해서 뭔가 교회와 같은 종교를 다루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1: 근데 또 맞다고도

0: 수 있는.
1: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아이돌 팬덤을 소재로 우리 이 덕후들 안에 자리 잡은 믿음과 또 집단의 심리를 파고드는 작품인데 이게 그냥 하나의
0: 거의 종교죠.
1: 종교죠. 그래서 이 이야기에 좀 종교적인 메시지가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 아무튼 이 소설은 뭔가 이 인류를 뭔가 통합하는 신이 사라진 시대에서 팬덤이라는 종교를 만드는 설계자와 그에 충실하게 응답하는 열혈 신도 팬덤이죠. 그리고 음모론자까지 등장합니다. 네. 이 간단한 어떤 키워드들만 봐도 이 이야기가 주는 서사적 쾌감이 좀 엄청날 거라 예상할 수 있는데요. 되게 빨리 이야기 나누고 싶었던 소설이에요. 네. 이야기를 소개에 앞서서 작가님을 먼저 좀 얘기를 해보자면 1989년생입니다. 저희랑 또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가 경험한 문화의 어떤 양상들이 공감대가, 네, 공감대가 저희랑 좀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도 동시대의 정서와 감각을 좀 예리하게 포착하는 소설가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09년 이제 청춘의 미묘한 균열을 다룬 소설 키리시마가 동아리 활동 그만둔대로 신인상을 받으면서 데뷔했습니다. 이 작품은 이제 동명의 영화까지 개봉을 하면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이죠. 그리고 이후에는 올바른 욕망이란 무엇인가를 다룬 정욕 그리고 다양성이라는 화두를 좀 유머러스하게 고찰한 작품이라고 알려진 생식기 등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최근 작품인 이 인더메가 처치는 팬덤을 둘러싼 새 인물의 시선을 교차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는지를 물어보는 이야기로 좀 일본에서도 굉장히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분이 그 와세다대학교 재학 시절에 댄스 동아리에 들어갔대요. 오. 근데 그 이유가 작가 지망생을 무시하던 애들이 거기 동아리였던 거야.
0: 아.
1: 그래서 본인이 이제 작가 지망생이니까
0: 문창가 같은 거였나 보다.
1: 뭐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뭔가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나 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간 게 기계가 남다른 거예요.
0: 춤을 좀 잘 추시나 봐요.
1: 그런가 봐.
0: 그래야 나는, 기선제압이 되지.
1: 맞아. 나는 그냥 저냥 글 쓴 애들이 아니야 라는 이미지를 좀 타파하고 싶으셨나?
0: 나는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을 그러니까. 둘 다 할 수 있어.
1: 그러니까 뭔가 되게 좀 떡잎부터 남다른 분 같고 그때 20살에 이제 전설의 데뷔작인 키리시마 동아리 활동 그만둔 데가 나온 게 좀 배경이 되지 않았을까 싶고 또 이번 작품을 준비하면서는 이 소설 속에 등장하는 팬덤의 상징 색깔인 라벤더 컬러로 염색을 하면서 시상식에 가셨대요.
0: 행보가 남다르네.
1: 그러니까요.
0: 제가 거의 Z세대.
1: 아, 젠지야. M 아니고 Z.
0: 거의 젠지 느낌.
1: 굉장히 매력적인 분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0: 이 책의 구성이 되게 흥미로워요.
1: 네.
0: 기본적으로는 시간 순서대로 진행이 되긴 하는데 구보타, 스미카, 또 스미카와라는 새 인물의 시점이 번갈아 나오면서 내용을 이끌어갑니다.
1: 네.
0: 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세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는 재미가 있고요. 또 그 입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는 게 이 책의 묘미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페이지에서만 등장하던 세 사람이 한 페이지에 모두 등장하게 되는 그 클라이막스까지 독자와 함께 달려가는 아주 재미있는 맞습니다.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의 전체적인 감상을 먼저 얘기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네. 저는 읽는 내내 그 어떤 통쾌함 같은 게 있었는데 이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사랑하고 몸담고 있는 이 아이돌판에 대해서 이렇게 예리하고 적나라하게 드러낸 글이 그동안 있었나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케이팝이 세계로 좀 뻗어나가면서 관련한 논문이나 뭐 전문가들의 분석이 정말 정말 많고 좋은 글들 많지만 그렇게 약간 음악에 대한 이야기 말고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이야기의 좋은 면 말고 이 시장이 굴러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입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좀 드물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게 소설이지만 저한테 어느 부분은 굉장히 르포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이 분명히 덕후가 분명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0: 네.
1: 후에 이야기하겠지만 미아님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제 기억에 남는 게 저한테 너 괜찮았어? 왜냐면 이제 여기가 너무 이제 좀 무지성 덕후의 모습을 다루는 페이지가 많아요. 근데 그걸 보고 덕후인 제가 혹시 불쾌해지지 않았을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봐 주신 게 너무 귀여웠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작가가 덕후를 얕잡아 보기 위해 만든 캐릭터들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작가 본인이 걸그룹 헬로우 프로젝트의 유명한 덕후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0: 오.
1: 그 동료 작가나 방송을 하는 친구들과 함께 3인조 동맹그룹으로 활동하고 계시대요. 커버 댄스도 추시고 방송도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 작가님이랑 친구가 되고 싶다는 게 이 소설의 전체적인 감상이었어요.
0: 근데 진짜 덕후여야지 사실 이런 그 팬덤들의 민낯과
1: 맞아 동시 대변할 수 있어요.
0: 마음을 같이 쓸 수 있는 거기도 하잖아요.
1: 맞아요.
0: 저 같은 경우는
1: 네.
0: 뭐 덕후들이 덕질을 어떻게 하고 기획사에서 덕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는 것도 물론 재미 포인트였지만 그런 걸 떠나서 이 작가의 통찰력이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문장들이 정말 이마를 탁 치는 게 많았고
1: 맞아요.
0: 이게 굳이 덕질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1: 맞아요.
0: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 다들 내면의 고독함이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 고독함을 채우고 싶어하고 또 채웠다고 믿기도 하는데 그 인물의 고독을 덕질과 연결시켜서 보여주는 게 너무 탁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덕질을 행복으로 연결시키는 책은 많잖아요.
1: 많죠.
0: 근데 이걸 고독과 연대로
1: 아,
0: 묶는 걸 처음 봐서 너무 신선했고 일본 사회 이대로 좋은가? 괜찮은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1: 아, 좋습니다.

0: 여기는 쓰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 쓴 라디오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인더 메가처치 감상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이 소설 인더 메가처치는 TV에서 어느 날 덕질과 경제활성화에 관한 프로그램을 이제 시청하는 새 인물의 입장 차이를 보여주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네. 최근 일본사의 문화 현상이기도 한 이 최애 덕질 문화를 덕후들의 인터뷰랑 전문가들의 견해로 알아보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제 덕후들이 덕질을 하면서 소비를 많이 하게 되고 그게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되게 좋은 내용이었는데 이제 나온 프로듀서가 이런 말을 해요. 경제 효과는 어디까지나 결과물이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수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경제적인 수치 이전에 이 각박하고 팍팍한 일상 속에서 같은 것을 사랑하는 동시에 또 다정함으로 연결된 커뮤니티를 갈구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덕질은 타인과의 연결이 지금 요즘 희박해졌잖아요. 그쵸? 이런 세상에 만들어진 되게 귀한 커뮤니티고 그 커뮤니티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인 결과.
2: 그 결과가 경제적 수치이다.
1: 그래서 이 자칭 타칭 전문가라고 하는 프로듀서의 인터뷰랑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설의 주인공인 구보타 요시이코, 무토 스미카, 스미카와 아야코는 서로 다른 의견을 들려줍니다. 왜냐면 이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실제로 그 산업을 이제 돈을 주고 소비하는 사람들 입장은 다를 수 있잖아요.
2: 맞아요. 이게 약간 좀 너무 매끄럽고 좀 그쵸? 이렇게 좋은 어떤 선천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1: 전문가가 뭘 알아 이런 느낌이잖아요.
2: 그거는 너무 이제 표면적인 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죠, 가끔.
1: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인 구보타 요시이코. 구보타는 7년 전 아내와 이혼하고 딸인 스미카랑도 떨어져 지내는 47세의 남성입니다. 딸과 한 달에 한 번 30분 정도 영상 통화를 하는데요. 7년 동안이나 떨어져 지내서 그런지 통화는 어색하기만 합니다. 구보타가 딸이 성인이 되었음에도 계속 양육비를 보내고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면서까지 이 영상 통화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연결감 때문이에요. 그런 그에게 타인과 연결되기 위해서 돈을 쓰면서 덕질을 한다는 이 인터뷰, 그러니까 프로듀서의 말은 자신의 약점을 되게 정확하게 조준하는 내용이었거든요. 왜냐면 본인도 돈을 지불해서라도 자신의 최애인 딸과 연결되고 싶기 때문이에요.
2: 맞다.
1: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독한 사람이고 그 정말 연결감이 필요한 사람이라서 덕질을 하는구나 라는 이 프로듀서의 말에 감화가 되는 거죠. 두 번째 무토 스미카는요. 구보타 요시이코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유학을 준비 중인 대학생인데 요즘에 그런 캐치프레이즈 있잖아요. Love yourself를 해라. 근데 이걸 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집에 혼자 있을 때면 이 체중이 느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굉장히 평범한 여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Z세대인데요. 스미카는 인터뷰에서 나오는 Z세대. 그러니까 젠지라는 말에 지겨움을 느껴요.
2: 본인들은 얼마나 그 염증이 있을까 싶어요. 이걸 보면서 저도.
1: 나 개인을 젠지로 엮어버리니까 이제 지겨운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Z세대를 가리켜서 뭐 윗세대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세대라는 이미지로 다뤄지는 게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요. 지금은 그런 방식이 되게 무책임하고 교활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세대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문제들을 마치 우리는 무슨 특별한 마법이라도 갖고서 그걸 해결해 줄 것 마냥 떠넘기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에요. 또 특히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나는 Z세대의 마음을 다 압니다.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이 40대 아저씨를 보는 게 제일 화가 나요.
2: 그렇죠.
1: 그리고 스미카는 덕질을 Z세대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

0: 또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되게 환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 인물인 스미카와 아야코는 30대 직장인 여성이에요. 이분 되게 독특하게 2.5차원의 배우인 린타로를 덕질하는데요. 2.5차원이 뭐냐면 2차원의 애니메이션들 있잖아요.
1: 네네네.
0: 이걸 3차원의 연극 무대로 구현하는
1: 아,
0: 그 연기자들인데요.
1: 역시
0: 이게 그냥 뭐 생가치로 이런 극장판 애니메이션을 뮤지컬로 만든 예술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남자 캐릭터들이 떼거리로 나온다거나
1: 네.
0: 아니면 세일러문처럼
1: 네.
0: 여성 마법기사가 나오는 그런 만화를 연극에 올려서 팬덤을 만드는
1: 네.
0: 그런
1: 컨셉 같아요. 하나의 어떤 장르인 것
0: 맞아요,
1: 같고,
0: 맞아요. 내가
1: 네네.
0: 2차원의 덕후인데 걔네가 내
1: 움직이게끔,
0: 눈앞에서 저
1: 맞아,
0: 배우가
1: 맞아.
0: 연기를 해주니까 그 린타로에 완전 빠진 거죠.
1: 네.
0: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2.5차원 덕질의 예시로 린타로가 나왔다고 해서 이 스미카가 직장 동료이자 덕매인 이즈미 씨랑 같이 자기
1: 그러죠.
0: 집에서
1: 그쵸,
0: 직접
1: 그쵸.
0: 돌려보는 거예요.
1: 예.
0: 이 스미카는 최근에 활동 중단을 한 린타로가 기운을 내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의 데뷔일에 맞춰서 트위터에 뭐 린타로 뭐
1: 그럼 해시태그 이벤트를 하고 싶은 거죠. 뭐
0: 다시
1: 힘내.
0: 살자 뭐 이런 해시태그 이벤트를 열었고 그게 실시간 트렌드 1위를 다 기록해서 되게
1: 맞아요.
0: 기뻐하고 있는데 그날 이 프로그램도 이제 방송이 된
1: 마침.
0: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즈미 씨랑 같이 이제 덕질을 하려고 자기 집에 불러서 프로그램을 다시 보는데 이 이즈미 씨의 기조가 되게 재밌어요.
1: 맞아요.
0: 프로그램에서 덕질을 되게 고상하게 표현할 때마다 덕후를 찬양하는 건좀 과하다.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그 랜덤 사진을 무더기로 사모으는 집단이 이 덕후라는 집단인데 이건 칭찬받을지 아니다 하면서 이제 당사자성 발언을
1: 메타인지가
0: 하거든요.
1: 너무 잘 되는 거죠.
0: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수한 운영과 양질의
1: 그렇지.
0: 콘텐츠, 넉넉한 재고, 랜덤 굿즈의
1: 폐지,
0: 폐지,
1: 그치,
0: 그리고 좋은
1: 폐지해야지.
0: 좌석이다. 라고 이제 프로듀서의 말을 받아치거나 뭐 아까 말했잖아요. 경제 효과는 덕질의 결과일 뿐이다. 라는 이런 말에 아니 그럴 거면 덕후들 돈을 쏟아붓게 하는 그 시스템부터 당장 다
1: 그쵸.
0: 때려쳐라. 요즘 아이돌 산업은 죄다 지옥의 과금 문화다.
1: 맞다.
0: 재생할 기기조차 없는데 CD를 몇십 장이나 사게 만들다니 진짜 역겹다.
1: 저 아파요, 지금.
0: 근데 그걸 다 알면서도 결국에 돈을 갖다 바치는
1: 내
0: 내가
1: 죄인.
0: 죄의 노답이야 하는 이제 한탄을 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을 읽을 때 너무 이제 공감성
1: 이래서 제가
0: 수치.
1: 루퍼라고 한 거예요. 이래서 제가 루퍼라고 말한 겁니다.
0: 근데 그럼에도 이 스미카는 덕질이 커뮤니티인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본인도 이 직장 동료인 이즈미 씨랑 이렇게 친구가 된게 린타로라는 배우를 함께 덕질하면서부터기
1: 그쵸.
0: 때문이에요. 같은 대상을 좋아한다는 마음만으로 마음의 허들이 이렇게 낮아질 수 있다는 걸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소설에는 두 명의 스미카가 존재하는데요. 아까 구보타의 딸인 20대 스미카. 이때는 스미카가 이름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방금 말씀드린 린타로의 팬인 30대 스미카는 사실 스미카와라는 성인데 둘다 친구들한테 스미짱이라고 불려서 이제 두 명의 스미카가 존재하는 거고 처음에는 이름을 왜 이렇게
1: 맞아요.
0: 헷갈리게
1: 헷갈리게.
0: 설정을 했지 싶었는데 뒷부분에 가면 스미짱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싹 납득을 하게
1: 맞습니다.
0: 됩니다. 너무 재밌잖아요. 시작부터 어떤
1: 시작부터
0: 선언을 하고 들어가는
1: 맞아요.
0: 느낌이었거든요.
1: 이거 안 빠질 수 있겠어? 약간 요렇게 그냥
0: 나
1: 압도하고
0: 지금
1: 시작해요.
0: 이런 얘기 할 거야.
1: 그니까 맞아 맞아 바로 그거예요.
0: 너
1: 맞아요.
0: 덕후면서 이거 안 읽을 수 있어? 그러니까
1: 완전.
0: 이세 개의 장만으로도 이게 500페이지가 넘는데 뒷부분에 충분히 읽고 싶게 만들더라고요.
1: 맞습니다.
0: 그래서 저는 혜은님이
1: 네.
0: 이 소설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이입해서 읽었는지가 제일 궁금했거든요.
1: 저는 일단 제가 가장 이입한 것 자체를 먼저 말씀드리면 이 소설이 그리고 있는 아이돌을 둘러싼 세계 그 자체예요. 사실 이 소설이 요 세계의 전부를 담고 있진 않지만 적어도 이 소설에 담긴 건 전부 현실 구성이 잘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일본 아이돌판을 아주 잘 알진 못하지만. 그래서 사실 그 어떤 이입이나 몰입이라는 말이 그냥 필요도 없었을 정도예요. 그냥 트위터 하는 기분? 이런 것도 있었고. 같고. 근데 어쨌든 여쭤보신 것처럼 이제 캐릭터적으로 좀 집중해서 보자면 저는 이때에도 어느 한 명한테 특별히 이입하기보단 아 나한테 새 등장인물 모두에게 이입할 만한 구석이 있구나 깨달았는데요. 먼저 구보타한테는 이제 자신 이분이 이제 나중에 결국 어떤 아이돌을 마케팅하는 일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자신도 모르게 이입한 나머지 그 애를 되게 잘 알고 있다고 판단해서 좀 실수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필요 이상으로 마음을 쓰는 부분.

0: 부분이 있고, 또 스미카 같은 경우도 결국 나중에 우연히 사고를 당하면서 덕질을 하는데, 그때 최애한테, 나와 같은 연약함이 쟤한테 있구나. 근데 나보다 멋지게 행동하는 저 친구를 보면서, 나도 근데 그게 뭔지 알아. 라고 말을 할 때, 그리고 이 림패밀리 중에 한 명인 그 스미카와 씨한테는, 그녀는 이제 소설 말미쯤에 이제 현타하니 현타를 좀 맞는데, 그때에도 다른 독후들을 보면서, 아,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알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좀 이렇게 눈앞이 흐려지는 그런 순간들이 저한테 되게 좀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면모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뭘까 하고 종합해보니까 저는 확실히 덕질할 때그 대상한테 네가 느끼는 걸 나도 안다는 그 착각, 그리고 그 애가 갖고 있는 고유함, 물론 실제 고유함일 수도 있고 이 소설처럼 잘 설계된 걸 수도 있지만 그 애의 어떤 것이 나와 닮아 있다는 환상 같은 것을 제가 잘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제가 어떤 무엇을 덕질하든 덕질 초반에 저를 굉장히 즐겁게 하는 요소 중 하나구나 이게. 그거를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1: 내가 알것 같다,
0: 그러니까
1: 그런
0: 이거는 제가
1: 말.
0: 알것 같다는 걸좀 사실 좀 순화해서 표현한 거고, 저도 이분 여기 나오는 친구들 저랑 알아. 저
1: 너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내가 다
0: 너무
1: 알아.
0: 다 알아. 그거 나도 있고, 그렇게 확 저도 그 동해시, 물론 메타인지가 되니까 100% 동해시는 아니어도 굉장히 동해시하는 마음이 나한테 있고, 그게 내 덕질을 즐겁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구나, 초반에 특히.
1: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0: 네.
1: 연예인 중에
0: 어떤
1: 그런
0: 그런 대상.
1: 대상이
0: 저는
1: 있었는지.
0: 이제 성인이 돼서 덕질, 이게 성인이 되었을 때 저는 느낀 거긴 해요. 어렸을 때는 그럴 동일시 할수 없을 정도의 좀 우상 같은
1: 맞아요.
0: 느낌이었고요, 사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어서 한 덕질은 거의 모든 최애들한테 비슷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1: 네.
0: 일단 예를 들어, 온앤오프라고 치면, 저는 이 멤버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 시기를 통과해 나갈 때, 이제 굉장히 그 성실하고 근면성실한 모습이 이제 대중들한테 많이 어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완전 내가 삶에 대한 태도잖아? 완전 난데? 그래서 약간 마치 여기 나오는 소설 캐릭터들이 자기 최애를 통해서 이제 위로를 받는 건데, 이분들은, 소설 속에 있는 이 캐릭터들은 최애를 통해서 본인의 연약한 부분을 좀 발견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강점을 평소엔 잘 몰랐다가, 마치 최애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아, 맞아. 내가 참 쟤를 저런 면을 좋게 평가하는데, 나한테도 그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이게 재평가되는 거예요, 제가.
1: 나를 발견되는구나, 나의 장점을.
0: 나를 재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나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울 같은 존재로 최애가 있는 것 같아요.
1: 그럼 결국엔 나를 좋아하는
0: 그
1: 거네.
0: 조금 끔찍한데.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덕질할 때제 모습을 좋아하는 게 저를 좀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나를 좋아한다기보다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구석을 제가 만들어주는 것 같다. 그게 저의 덕질의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막 이렇게 큰거 아니어도 사소한 거에 그치는 계기도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어느 그룹에 빠져 있는데 그 그룹의 제 최애가 그 그룹에서 유일하게 가차 중독자래. 그럼 나한테나? 근데 가차 좋아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도인데 나도 가차 중독자인데.
1: 근데 그 지점을 찾고 싶은 걸 수도 있을
0: 그것도
1: 것
0: 있어요.
1: 같아요.
0: 맞아. 완전 닮은 점만 찾는 그 렌즈. 그리고 그 그룹에서 쟤만 만두를 좋아해. 나 완전 만두 덕후인데?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게 소소한 즐거움을 발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1: 되게
0: 저는.
1: 귀엽네요. 자신을
0: 네.
1: 싫어하면서 덕질하는 사람들도
0: 저는 그게 진짜
1: 많은데.
0: 제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1: 서로 쌍방으로를 좋아할 수 있다면 너무
0: 네.
1: 좋은 덕질이라는 생각이
0: 네.
1: 듭니다.
0: 미아님은 좀 어떤 부분에 좀 이입이 되거나 좀 공감이 되거나 하셨어요?
1: 저는 사실
0: 네.
1: 이 사람들이 덕후라면 난 덕후가 아닌가.
0: 여기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이건 나는 안 할래. 난 덕후 아니야.
1: 난이 정도는 아닌
0: 그럼
1: 것
0: 아니고
1: 같아.
0: 싶어.
1: 예,
0: 그렇기도 하고 사실.
1: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요.
0: 네.
1: 그래도 이입된 인물을 찾자면 30대 스미카 부분을
0: 아우.
1: 읽으면서 저도 저의 덕매들을
0: 네.
1: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0: 네.
1: 저는 이제 중국 드라마인 진정령으로 이어진 덕매들이 있는데,
0: 네.
1: 이제 진정령은 기억이 안 나도 이 덕매들이 어제 뭐 했는지는 다 아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매달 중국 문학 독서 모임도 꾸준히 하고 있고, 서로 집에서 놀고 먹고 자고, 뭐 여행도 매년 같이
0: 맞아요.
1: 다니고요. 그러니까 벌써 이 2년이 5년이 넘어가면서 이제는 덕매가 아니라 그냥 찐친이
0: 그쵸.
1: 되었습니다. 근데 덕매가 찐친이 되는 게 사실 어려운
0: 너무 어려워요.
1: 일이잖아요.
0: 그 판을 나가면 헤어지게 되기
1: 좋아하는 사람이
0: 마련이니까.
1: 같아서 우리가 친구가 됐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사실 배신자가 되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그 내가 좋아하던 그 배우나 아이돌이 안 좋은
0: 그쵸.
1: 일에 휘말릴

0: 있고요.
1: 계속
0: 그러면
1: 존재하지 않는다면.
0: 네,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탈덕을 하게 되는데, 다행히 우리가 친구가 된 거는 배우에 입덕한 게 아니라 진정령이라는 스토리에 빠져서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당연히 진정령 배우들에게도 빠진 거긴 하지만, 이 배우들이 어떻게 얼마나 변하든 우리의 초심인 진정령이라는
1: 어머,
0: 드라마는 변하지 않잖아요.
1: 이야기는 영원하니까,
0: 네,
1: 어머, 어머.
0: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진정령이 되게 아련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1: 네.
0: 스토리를 좋아하면 좀 오래 갈수 있다.
1: 좋다.
0: 이 구보타라는 인물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 네.
0: 구보타는 음반 회사의 재무팀 직원이에요. 최근 자신의 회사에서 데뷔를 앞둔 아이돌 그룹의 서사를 만들어내는 그 기획팀에 제안을 받게 되는데요. 방금
1: 맞습니다.
0: 제가 스토리에
1: 그니까요.
0: 감기면 이제 영원히 갈수 있다고 한 것처럼 이
1: 그걸
0: 서사를
1: 만드는
0: 만들어내는
1: 일을.
0: 기획팀에 제안을 받게 됩니다. 이제 아이돌의 퍼포먼스나 실력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서사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성장 서사면 더 좋고. 그래서 재무팀에서 이 젊은 직원들한테 막 무시당하면서 일의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있던 이 구보타는 동료가 생긴다는 기쁨에 제안을 받아들이게
1: 아, 그
0: 됩니다.
1: 연결감
0: 네,
1: 필요했으니까.
0: 집에서도 맨날 혼자 있고 딸이랑도 못 만나고 했던 그 고독을 아, 회사 사람들, 동료들이랑 일을
1: 어떡해.
0: 하면서 채워야겠다는 마음에 이제
1: 네.
0: 받아들이게 되죠. 그럼 이 데뷔를 앞둔 그룹이 누구냐? 이들은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국민 투표로 뽑힌 9명의 멤버들로 구성된 블루미라는
1: 네.
0: 보이그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워너원
1: 완전이죠.
0: 같은
1: 프로듀스
0: 거죠.
1: 101의 프로듀스 X.
0: 오디션 프로그램 출신 그룹의 이 팬들은 아이돌이 데뷔하기까지의 서사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몰입도가 굉장히 높다고 해요. 이게 시청자 투표로 멤버가 결정된 경우라면 자기가 멤버를 데뷔시켰다는
1: 그쵸.
0: 자부심도 생기게 되고.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데뷔가 곧 인기의 정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게 이 서사를 모르는 신규 팬들의 진입이 어려울 뿐더러 새로운 오디션 프로그램이 생기면,
1: 아, 막또 몰려가,
0: 네,
1: 그쪽으로, 맞아.
0: 그쪽으로 다 나가버리기 때문에 기존 팬을 계속 붙잡아 두는 것도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루미의 프로듀서와 구보타는 멤버들의 서사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이제 이 서사 덕후들을 안 빠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1: 그니까요.
0: 계속 제공하는 일을 하는데요.
1: 서사로 탄생한 그룹이니까 계속
0: 네.
1: 서사를 떠먹여줘야 되는
0: 맞아요.
1: 거예요. 네.
0: 일반 팬 100만 명이 아니라 서사에 중독된 팬 1만
1: 아, 너무
0: 명.
1: 지독하다.
0: 네, 만들어내자라는
1: 와.
0: 목표로 이게 서사에 푹 빠져서 자신을 잊어버릴 정도로 덕질에 몰입한 사람들이
1: 잔인해.
0: 돈도 쓰고
1: 그쵸.
0: 영원히
1: 사실 만 명이면 굴러간다는 거잖아, 그럼.
0: 그렇죠. 돈안 쓰는 100만 명보다 돈 쓰는
1: 100만 명보다 돈 쓰는
0: 만
1: 만 명.
0: 명이 이
1: 와.
0: 아이들을 영원히
1: 그쵸.
0: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1: 네.
0: 것인데요. 그래서 이 구보타와 이 프로듀서는 좀 열받지만
1: 네.
0: 충성도가 높은 팬들의 신도
1: 신도.
0: 또 그룹의 콘셉트를
1: 이게 진짜
0: 교리라고
1: 웃겼어요.
0: 불러요.
1: 네.
0: 그러니까 이 블루미라는 그룹의 컨셉은 블룸 마이셀프, 그러니까
1: 내
0: 개화해라.
1: 자아가 이제 펼쳐지는. 네.
0: 근데 여기에 가장 잘 들어맞는 멤버가
1: 네.
0: 오디션에서 9위로 뽑힌 미치야.
1: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문 닫고 들어온
0: 네,
1: 친구죠.
0: 라는
1: 네.
0: 결론이 납니다. 이
1: 네네.
0: 미치야는 9위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1위 멤버에 비해서 뭐 무대 장악력도 없고 과거의 사연도 그렇게 없고 되게 밋밋한 멤버인데 공감 능력이 높고 타인의 감정에 잘 휩쓸리는 INFP 성격이라 이게 너무 웃겨서
1: MBTI.
0: 인프피라서 팬들이 그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1: 아.
0: 동일시할 가능성이 높대요.
1: 어떡해.
0: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결론을 낸 거야.
1: 그쵸, 그쵸.
0: 그리고 놀랍게도 팬들이 이 전략에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게
1: 그니까요.
0: 됩니다. 심지어 구보타의 딸인
1: 그니까.
0: 스미카까지.
1: 그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그 딸이.
0: 그리고 스미카는 원래 독질에 관심이
1: 그 실제로
0: 없던데
1: 그렇기도 할
0: 얼마나
1: 거예요.
0: 서사를 잘 썼길래
1: 그니까요.
0: 이 스미카까지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서사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것 같은데요.
1: 이야기
0: 우리나라 아이돌
1: 덕후들.
0: 판에도 수많은 서사가
1: 너무 많죠.
0: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 아이돌 그룹 리센네 원이랑 개그맨 이선민 씨 사이에 이 관계성에 감동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혜은에게 좀 마음의 스위치가 켜진 서사가
1: 서사
0: 있나요?
1: 있죠. 다시 또 이제 최애 얘기를 안할수 없는데 저도 이 친구들을 저 그냥 오늘 스미카 할게요. 그냥 이 친구들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바로 서사인데 제가 이 오늘 오프를 발견한 것도 그들이 이제 스스로한테 계단돌이라고 이름을 이제

0: 키워드를 붙이기 시작한 때예요. 근데 오늘 오프는 데뷔 초에 단숨에 주목받은 팀이라기보다 이제 그냥 꾸준히 음악을 해나가면서 이제 어떻게든 좀 입지를 다지려고 하던 팀인데 그때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 나옵니다.
1: 어쩔 수 없나
0: 어쩔 수
1: 봐.
0: 없어. 예, 네,
1: 서바이벌만큼 서사를 만들어낼
0: 그니까요.
1: 수 있는 곳이 없어요.
0: 근데 너무 잘 갔지 뭐야. 그래서 거기를 이제 중간에 이제 서바이벌 프로그램 들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최종 2위까지 올라가고 중간에 한번 1위를 해요. 중간에 그냥 이제 대결 중에 거머쥔 1위인데 그게 오는 오프가 데뷔 후에 처음으로 얻은 1위인 거예요. 근데 그 소감으로 이 팀의 리더가 저희도 이런 무대에서 잘할 수 있는 팀이에요. 저희도 1위라는 걸 할 수 있는 팀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걸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고 하면서 울어요. 근데 그게 음악 방송 1위가 아니라 그냥 진짜 어떤 커버 무대 1위였는데 누구한테는 되게 작은 무대일 수도 있지만 이게 너무 벅차서 마침내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라는 그 성취 감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실제로 성과이기도 했고 이거를 이제 이 친구들이 울먹으면서 얘기할 때나 바로 입덕
1: 아, 바로
0: 이거 음방에서도 보여 이 얘가 우는 거를 음방에서도 봐야겠는 거예요.
1: 그렇군요.
0: 그래서 이제 계속 그때 입덕해서 덕질을 시작했고 이후에 정말 음악 방송의 첫 1위를 하면서 이제 한 계단씩 이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후에 또 이분들 이제는 또 전원 동반일 때도 합니다. 이게
1: 맞아요.
0: 쉽지 한국의 특유의 또 어떤 포인트죠. 외국 팬들은
1: 입대.
0: 이해 못해 입대요. 동반 입대한 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그리고 이제 군백기 이후에 돌아와서 다시 활동을 이어나가다가 지금은 또 이제 새로운 소속사와 함께 다른 출발점에 서 있는데요. 저는 이제 이 중소형 엔터테인먼트 출신의 또 3세대 아이돌, 연차가 좀 있다는 얘기죠. 3세대면. 자기 이런 중소형 출신의 연차가 있는 아이돌이 포기하지 않고 자기 음악 색깔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활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기 때문에 그냥 이들이 오는 오프로서 존재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그 무한한 응원을 사실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뭔가 그냥 천천히 성장했다는 거에 대한 응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냥 존재하는 것 자체까지도 좀 힘을 실어주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이 들고 이게 그냥 곧 제가 입덕한 포인트가 실제 오는 오프를 선명하는 온앤오프를 설명하는 가장 선명한 서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형 기획사가 아닌 그룹을 좋아해 본
0: 아, 그것도 차이가
1: 경험이 없는
0: 있어요.
1: 거예요. 그래서
0: 맞아요.
1: 성장 서사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아이돌 그룹의 성장을 볼 기회가 적었거든요.
0: 그렇구나. 그냥 완성형. 약간
1: 네네.
0: 시작부터 좀 인기, 바로
1: 네.
0: 막.
1: 그리고 데뷔를 하자마자 좋아하는 경우가 저는 별로 없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0: 그렇구나.
1: 지금 최애
0: 네네.
1: 그룹도 신인 때부터 좋아한 게 아니라서
0: 그러네요.
1: 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신인을 버텼는지 저 몰라요.
0: 아, 그렇다.
1: 그럼에도 이제 최근에 제가 눈물 흘린 서사가 있는데
0: 네네.
1: IUI라는 그 오디션
0: 출신의 걸그룹이
1: 네네
0: 있죠, 네.
1: 그들이 10주년 기념으로
0: 다시 뭉쳤어요.
1: 앨범 활동을 했잖아요.
0: 맞아요.
1: 저는 그 프로듀스 방영 당시에 독일에서 지내가지고 사실 이걸 실시간으로 보거나 투표를 하진 않았는데 이후에 이들이 개인 활동을 하는 모습은 꾸준히
0: 다
1: 봤거든요.
0: 너무 잘했으니까, 개별
1: 너무
0: 활동을.
1: 잘
0: 그쵸.
1: 성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10년 후에 다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0: 그쵸.
1: 그러니까 같은 꿈을 꾸면서 그 처절한 시기를 함께 보냈던 그 소녀들이 10년간 열심히 각자의 그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은 후에 행복하게 모이는 서사.
0: 너무.
1: 근데 이들도 맨날 울어.
0: 막 그때 추억하면서 우리가 그때 얼마나 좀 미숙했는지 근데
1: 네.
0: 지금의 우리가 더 친해진 그거에 대한 감격도
1: 네, 되게
0: 있고
1: 기적 같은 일인 걸
0: 사실
1: 본인이 알고 있고
0: 그쵸
1: 본인들이 우니까 나도 이제 눈물이 나는 거죠.
0: 맞아요
1: 이 책이 덕질에 대한 이야기임에도 제목이 처치가 들어가잖아요. 인더 메가 처치인
0: 네
1: 이유가 본문에 등장합니다. 메가 처치란 예배에 2,000명 이상이 모이는
0: 커
1: 그런 큰 규모의 교회를 가리키는데요. 이 메가처치에서는 예배가 라이브 공연 같은 느낌이라서 종교가 없는 젊은이들도 기도를 하러 간다기보다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친구를 만나는 장소로 찾는다고 해요.
0: 그냥 문화 페스티벌 같은
1: 근데 뭐
0: 느낌이네요.
1: 센터 같은? 그래서 이런 젊은이들까지 통째로 흡수하는 방식으로 커진 교회가 메가처치인 건데 이들의 목적은 결국 신자들에게서 돈을 벌어들이는 거라고
0: 어쨌든
1: 합니다. 네, 이게
0: 목적은
1: 이 책에서 나온
0: 네,
1: 내용인데,
0: 마케팅 용어죠.
1: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처치 마케팅이라는 용어도 등장한 거고, 이 헌금과 포교에 매진하는 신자를 늘리기 위한 처치 마케팅의 핵심이 바로 커뮤니티와 스토리래요. 그래서 이 스토리 설계를 위해서 전문 시나리오 작가를 고용하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은 일본에서 처치 마케팅이 가장 잘 작동하는 곳이 덕질 팬덤이며
0: 맞지.
1: 스토리를 설계하는 시나리오 작가가 구보타인 거고 또 헌금과 포교에 매진하는 사람이 바로 구보타의 딸인 스미카라는 아. 이야기를 소설 전반에 걸쳐서 하고 네. 있는 거예요. 스미카는 자신의 아빠인 구보타가 만들어낸 미치야라는 그 멤버의 서사에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그에게 빠져드는데요. 근데 책을 읽는 이제 우리들 독자는 스미카의 서사를 알잖아요. 그래서 스미카가 미치아한테 입덕하고 그를 사랑하면서 하는 활동들에 납득이 또 가요.
0: 맞아요. 오히려 스미카한테는 이 서사가 구원 같을 거예요.
1: 이게 이해가 가.
0: 그래.
1: 얼마나 필요했을까 이런 그러니까. 덕질이. 그리고 또 뭐 구보타가 서사를 만들어냈다고는 하지만 미치아가 실제로 되게 사려깊고 매력적인 아이인 것도 맞아.
0: 그러니까 맞기도 해요.
1: 그래서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매력을 부각시켜서 그러니까. 잘 제때 공개했다.
0: 전 책임감 있는 프로듀서가 네, 생각도
1: 일을
0: 들어요.
1: 너무 잘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심지어 이 일을 하는 본인도 결국에 미치아한테 빠져가지고
0: 분야가 다
1: 이제 나락으로 가잖아요.
0: 분야가 다 감겼어, 미치한테.
1: 그러고 보니 이 처치 마케팅 너무 잘한 거지.
0: 그니까요. 저는 이제 이 처치 마케팅 용어를 이제 중간에 본문에서 보면서 되게 흥미로웠고, 이걸 보다가, 아, 근데 이 처치 마케팅이 가능한 것 또한 이게 대형 소속사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형 소속사랑 중소 소속사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시스템이, 이 엔터 시스템이 팬 경험을 얼마나 대신 설계해 주느냐. 혹은 팬이 그걸 직접 만들어야 하느냐 구도의 대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소면 이 지금 구보타 씨가 한 일을 팬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팬들이 직접 시나리오 작가가 네, 되고 네, 무급으로 네. 무급으로 그 떠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팬튜브나 팬 계정을 만들면서 왜냐면 대형 아이돌은 컴백하면 자동적으로 유튜브 메인에 뜨고 뭐 예능 음악 방송 챌린지 풀거스 나오고 그리고 내가 그들을 전혀 몰라도 보게 되는 구조. 미아님이 아이오아이를 자연스럽게 네, 그 서사를 네. 알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서사까지 내가 알게 되는 그 입덕 루트가 굉장히 경제적인 거예요. 반면에 이제 그렇지 않은 좀 더 작은 규모의 소속사들은 내가 만약에 중소 아이돌을 발견했다면 그게 중소 기획사가 아닌 다 그 팬들의 노동 덕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뭔가 이 미치아의 소속사의 규모를 또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약간 구보타가 몸담고 있는 소속사의 팬덤과 그 림패밀리, 림패밀리는 중소 같거든요. 그 림패밀리의 네. 덕질의 양상을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가 쏠쏠하면서 씁쓸하기도 했던 그런 독서기도 했어요. 이 부분이.
2: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 때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1: 이 처치 마케팅에 대해서 스미카의 친구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사람을 속이기 위한 서사다. 이 말에 스미카가 이렇게 생각해요. 세계 평화든 자기 개발이든 음모론이든 결국 누구든 자기가 믿을 서사를 정해서 살아갈 뿐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덕질을 시작하기 전에는 뭐 세계 평화 같은 거를 이제 믿고 살았으니까. 그래서 20대 스미카가 미치아의 서사를 종교처럼 믿게 되었다면 이 30대의 스미카는 갑자기 음모론에 빠지게 되는데요.
0: 갑자기
1: 일본을 망하게 하려는 흑막이 존재한다. 이제 서사에 빠진 거죠.
0: 네.
1: 린타로를 좋아하던 덕후가 어떻게 음모론에 빠지게 되는지는 좀 책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0: 네.
1: 심지어 구보타도 거의 전적으로 믿고 있는 본인만의 서사가 있어요.
0: 네.
1: 그건 바로 자신의 딸 스미카는 아이돌에 관심이 없을 거라는 거.
0: 그리고 다른 20대들과 달리 똑똑하고 야무지고 자기 인생 착착 설계해 나가는 딸에 대한 그 자부가 있어요.
1: 내 딸은 해외로 유학 가는 애야.
0: 그러니까. 추금이지. 사실 본인의 추금이죠. 본인이 네. 딸에 대해 심어준.
1: 그 사실로 우월감마저 느끼는데요.
0: 맞아요.
1: 이렇게 종교처럼 믿고 있는 말이나 이야기 뭐 모두가 각자의 서사를 선택하고 산다면 혜은에겐 그런 게 있는지.
0: 아 순간 제가 아까 그 추금이란 말을 잠깐 했는데 그렇게 하면 좀
1: 있어요.
0: 근데 그게 결국 제가 이제 탈 말이기도 한데 일단 저는 없다는 말을 원래 하고 싶었어요. 나는 종교처럼 믿고 있는 말이나 그게 없다. 대신에 그걸 믿는 사람이 제 주변에 가까이 있는데 엄마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절을 낳고 이제 절에 갔을 때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가는데 어떤 지나가는 스님이 이제 절에 이제 애기네 하고 보다가 이제 저희 엄마한테 얘는 이제 평생 걱정이 없다. 냅두면 알아서 잘 클 거다. 근데 마침 저희 엄마가 제 태몽을 금부처를 굽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 이거 이제 엄마가 싹 편집을 해가지고 잘 될 거야 정도도 좋긴 하지만 크게 될 거다라고 이제 믿고 계신 거예요. 그게 저희 구보타처럼 저희 이제 어머니가 저한테 믿고 있는 저희 서사인데 저는 그런 그 얘기 들어도 그게 크게 와닿진 않지만 그냥 제가 믿는 게 있다면 아, 나의 어떤 그냥 의지 나이가 내가 성실 내가 좀 단단하게 굳세게 잘 살아가겠지 이게 내가 믿는 나의 서사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까 말했던 추금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이걸 막 추구해야지라기보다도 내가 오랜 시간 이런 내가 되길 바라왔구나 내가 잘 쌓아온 지금의 결과가 요거구나. 그렇다면 이걸 좀 더 잘 가져가야지. 요렇게 성실하고 단단하게 살아가는 나를 믿고 싶은 이걸 내가 쌓아왔구나. 라고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1: 이 소설 속에 되게 다양한 개념들이 등장을 하고
0: 네.
1: 이 덕질 문화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데
0: 네.
1: 이 시야라는 시야.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을
0: 맞아요.
1: 해요. 이 시야에 대한 입장이 인물들마다 되게 다른데요. 이 소설의 그 탁월한 점이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서로 다른 입장을 보여준다는 건데 아이돌 프로듀서의 입장에서는 덕질을 하면 시야가 좁아지고 시야가 좁아지면 최 말고는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0: 맞아. 이게 우아하게 말했지만 그냥 현생을 망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현생을 업스트리기 네. 위한 서예요 이분은.
1: 그래서 반대로 덕질을 네. 안 하는 사람들은 시야가 넓어서 어떤 현상을 조금 멀리서 조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프로듀서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렇게 시야가 좁아진 상태의 팬덤을 조종해야 한다고
0: 네.
1: 말해요. 20대 스미카는 어떻게 말하냐. 세계 정세나 환경 문제, 전쟁 등에 관심을 가지다가 스미카는 미치아 덕질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시야가 좁아진 사람이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 스미카는 오히려 시야는 넓지만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신보다 시야를 완전히 좁히고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행동에 나설 수 있는 현재 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오히려 높은
0: 그러니까요.
1: 상태예요.
0: 덕질이 조금 더 나를 능동적으로 살게 해준다는 그 확인을 한 거예요. 얘는 어떻게 보면.
1: 네. 그러니까 시야가 넓다는 건 세상을 어쨌든 넓게 바라본다는 건데 그럼 한 개인의
0: 역할이 되게 무력하게 느껴질 수
1: 있고 힘이 너무 없다고 그쵸. 느껴지잖아요.
0: 해도 뭔가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가
1: 네.
0: 않고.
1: 그런데 나의 팬을 위해서 내가 오늘 막
0: 학교 컴퓨터를 다 킨 다음에 스맹을 막 360개를 동시에 돌렸어. 근데
1: 조회수를 막
0: 올려. 내 행동이 바로바로 결과로 나타나는 거에 대해 얘는 만족도가 있었던 거야.
1: 이전이라면 진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했을 일을 하고 이제 뿌듯해하는 자신이 좋으면 이제 괜찮은 거죠.
0: 네.
1: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게 바로 30대 스미카입니다.
0: 네.
1: 스미카는 음모론을 믿고 있는 자신이 덕질을 하던 때보다 시야가 넓어졌다고 믿고 있어요.
0: 네. 깨달아 보였거든. 나는 이 세상에 뭔가를
1: 완전 개화했거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아이돌 산업도 흑막 세력이 국민들의 시야를 좁히기 위해서 하는 일이고
0: 일부였어.
1: 네.
0: 어.
1: 이 흑막 세력에 대해서 깨달은 자신이야말로 시야가 넓어졌다. 그래서 이 포교 활동을 하고 하는 게 미래를 위한 행동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0: 그러니까요.
1: 원래 스미카는 시야가 좁아져서 린타로를 위한 일만 해왔었어요. 트위터에서.
0: 그걸 인정하는 거야. 오히려 시야가 좁아졌다고.
1: 네. 그때 정말 해시태그 이벤트만 했었는데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그 시부야에 나와가지고 막 연설하거든요. 그래서 이 20대 스미카와 30대 스미카가 서로를 이제 바라보고 서서 과거의 자신을 발견하는 모습이 되게 묘했어요. 엄청 아이러니한
0: 맞습니다.
1: 거죠.
0: 저는 이 30대의 스미카를 보면서 음모론자들을 우리가 되게 우물한 개구리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정확히 반대로 생각하고
1: 네.
0: 있구나, 본인들이. 저 이 지점을 깨달은 게 되게 소설에서 얻은 어떤
1: 맞아요.
0: 그런 시야 같았어요. 진짜 이 작가야말로 시야가 넓은 건가? 되게 신기했고.
1: 그래서 이렇게 책에서는 덕후를 설계되고 조작되고 만들어낸 서사에 몰입하는 아주 시야가 좁은 사람들처럼 계속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럼 덕후로서 혜인이 생각하는 덕후란 사실 그렇지 않다라거나 뭐 덕질이란 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이 아니다. 어떡해. 이렇게 해명할 기회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근데 사실 어떤 덕후를 하나로 정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인더메가 처치에 나오는 덕후도 어떤 덕후들 중에 한 갈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0: 어쨌든 덕후, 일단 야이돌, 돌덕후라면 요런 부분들이 조금씩 있지만 이게 전부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저의 그 생각이고, 덕질이란 뭘까 생각을 해보면, 어쨌든 누군가를 오래 응원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일이 덕질 같아요. 이 세계에 계속 존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저는 덕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이제는 이게 어떤 장르 불문하고 일단 사람을 좋아하는 덕질이라고 했을 때 계속 누군가가 누군가의 팬으로 존재하기로 결심한 그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져요. 그게 저한테 익숙한 거랑 별개로, 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말이 안 된다. 근데 덕질은 그걸 하려고 계속 하는 거잖아요. 이게 계속 사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미친 세상에서 이 한정된 자본과 시간으로. 그렇다면 결국 이 덕질이라는 게 내가 저 사람을 계속 오래 응원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일이라면, 그럼 그 방법을 찾는 일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왜냐하면 이제 아무리 사랑해 멀어도 끝내 자기 자신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저는 여기 30대
1: 스미카.
0: 그 스미카도 그렇고 20대의 그 스미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알 건데, 어느 순간에는 알 건데, 그렇기 때문에 최애를 오래 사랑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결국 자기 마음에 드는 덕질을 해야 얘를 오래 덕질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젠 자기 마음에 드는 방법이 모두 제각각일 텐데, 그걸 좀잘 이렇게 선별해서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좀 저의 입장입니다. 사람들을 위한 공간 씀 라디오. 다시 듣기는 씀 라디오 팟캐스트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너무 재밌는 이야기여서 사실 로그아웃 하고 싶지
1: 아,
0: 않고요.
1: 덕질 얘기는 진짜 밤새울 수 있을 것
0: 네,
1: 같아요.
0: 저는 그래서 진짜 이 작가님이랑 대화를 할수 있는 어떤 시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가져와본 노래는요, 리샌드의 러브 에코라는 노래입니다. 이제 최근 이제 역주행의 주인공이자 이제 5세대 서사돌의 좀 대명사가 된 걸그룹이죠. 이 소설에서는 이 아이돌에게 실력과 음악이 좋은 것은 이젠 차별화가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현실에서는 이 리샌드의 역주행이 가능했던 건 바로 알고 보니 이 친구들이 노래를 너무 좋고, 이 친구들의 무대가 너무 좋아서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탄탄한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음악적 자산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들이야말로 되게 작은 기획사란 말이에요. 거의 초소형에 가까운 이 기획사에서 차근차근 쌓아 올린 결과라면 너무 놀랍고 감동적인 거예요. 이러한 결과를 사실 예상 못 하잖아요. 이 역주행이 너무
1: 못하죠.
0: 말도 안 되는 역주행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을 걸 몰랐지만, 어쨌든 이 작은 기획사에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 음악적 자산을 쌓아 올렸다는 게 너무너무 대단하게 느껴지고, 덕분에 저도 이제 이분들의 앨범과 무대를 즐기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한 곡이 오늘 저희가 이야기한 소설에 등장한 캐릭터들의 마음을 좀 대변하는 노래가 있는 것 같아서 러브 에코를 골랐습니다. 이 러브 에코의 후렴구 가사가 오늘 말한 세 덕후들이 각자의 최애에게 입덕하는 순간의 감정과 좀 닮아 있어요. 저희는 한 걸음 떨어져서 봤기 때문에 이들의 사랑이 결코 아름답기만 하진 않다는 걸 알지만, 이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이 사랑에 빠지는 순간이 딱 이런 노랫말이라는 걸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자기를 좀 사랑하는 순간을 많이 좀 만났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노래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0: 그 개화랑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 아닙니까?
1: 그렇네요. 그쵸? 그리고 에코라는 게 네. 이렇게 점점 퍼지는 거잖아요.
0: 맞아요.
1: 음이. 그러니까 포교 같은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내 사랑이 계속 점점 퍼져나가.
0: 지금 구부타 기획사의 그 BGM이에요. 거의 이건.
1: 너무 좋은 노래였고요.
0: 네.
1: 제가 가져온 건 일드 그래서 저는 피켓입니다. 입니다. 미치아에게 자신을 투영하면서 입덕한 이 스미카 같은 주인공이 등장하는 일드인데요. 그래서 저는 피켓입니다는 네. SNS 좋아요 수에 집착하면서 보여주기 삶을 살아가던 28살의 하나코가 우연히 지하 아이돌 그룹인 써니사이드업의 공연을 보면서 시작이 돼요.
0: 네.
1: 지하 아이돌은 아무래도 정식 데뷔를 한 아이돌보다는 좀 퍼포먼스적으로 많이
0: 그쵸.
1: 서툰 멤버들이 그게, 있잖아요.
0: 그게 이제 매력 포인트도 아니죠. 이분들은. 어? 지하 아이돌은 그게 셀링 포인트도 아닌
1: 그쵸,
0: 거예요.
1: 그쵸.
0: 실력이 셀링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아니,
1: 못하는 게 당연해.
0: 맞아요.
1: 근데 이 써니사이드업에도 하나라는 친구가 유독 그런 실력이 없는 멤버였던 거예요. 근데 실력은 부족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이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하나에게서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이 하나코가. 그래서 완전히 하나에게 빠지게 됩니다. 그렇게 그 지하 아이돌 하나의 팬이 되어서 덕질을 하게 되는데요. 지하 아이돌은 이 대기업 아이돌보다도 더 노골적으로 이제 돈과 연결이 그쵸.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티켓을 눈앞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티켓당 10분이다. 그럼 내가 오늘 내 최애를 독점하고 싶으면 그냥 한 시간만큼 다 사버리는 거예요.
0: 팬과의 거리를 그냥 확 좁혀버려서.
1: 네. 네. 그래서 너무 가깝고 내 돈이 바로 얘한테 돌아가는 게 눈으로
0: 그러네요.
1: 보이는 시스템이라서 이제 그렇게 건강하진 않거든요.
0: 네.
1: 그리고 너무 가깝기 때문에 또 스토커 범죄에 노출되기도 쉬운데요. 그런 하나를 위험에서 이제 구해내기도 하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는 쌍방 서사를 볼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걸 본다고 해서 이 지하 아이돌 세계를 긍정하게 되진 않아요. 왜 지하 아이돌이라는 문화가 생겼을까?
0: 그러니까.
1: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0: 네. 오늘 이제 인더메가 처치부터 이 지하 아이돌 세계를 다룬 콘텐츠까지 뭔가 이제 덕질의 세계에 대해서 좀 두루 돌아본 시간이었는데요. 이제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은 또 무언가를 열렬히 좋아하고 응원해본 경험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인더메가 처치 소설은 그 좋아하는 마음 안에서 우리가 무엇에 휘둘리고 있는지 지금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건 무엇인지 계속 물어보고 있는데요. 사실 위안인가 저는 좋아하는 마음은 좀 재능에 가깝다 이런 말만 좀 들어왔던 터라 이번 독서가 그 마음을 좀 다르게 낯설게 바라보게 만든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한다는 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아주 강한 힘이기도 하지만 그 힘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완전히 잊게 만들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 책은 나는 이걸 왜 좋아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건네게 하는 이야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좋아함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가만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책방을 닫겠습니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3: TBS 교통정보.
4: 4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변북로 일산방면 영동대교 부근 5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주변으로 불편하고요. 이후로 성수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길게 속도가 떨어집니다. 반포대교나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 북단에서 남단으로 속도를 못 내고 올림픽대로 김포방면으로는 청담대교에서 반포대교, 동작대교에서 여의상류까지 밀립니다. 고속도로에서는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방면 고령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 화물차의 추돌 사고로 정체고 영동고속도로 인천방면 반월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면 안성나들목 부근 2차로에서 승용차의 추돌 사고가 있어서 안성나들목에서 안성휴게소 쪽으로 밀리고 남사진입 부근 갓길에 고장차 있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가입니다. 진정한 서핑의 계절은 여름이 아니라 가을이라고 합니다. 바다의 시간은 육지보다 한 계절 느려서 1년 중 바닷물이 가장 따뜻한 때가 바로 지금 9월과 10월이라고 하는데요. 또 가을이면 높은 파도까지 자주 찾아와서 서퍼들에게는 훨씬 더 짜릿한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름은 워밍업이었던 거고 진짜 파도는 이제부터입니다. 여러분의 가을에도 기다려왔던 기분 좋은 파도가 하나 둘 밀려오길 바라며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여러분은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투표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짜 어제가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풀잎에 이슬이 맺힌다는 절기 백로였는데요. 백로가 지나자마자 정말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죠? 뭐 절기는 과학이다. 뭐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하늘도 한층 더 높고 파래진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경제에도 늘 맑은 날씨가 이어지길 바라면서 머니특별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특별시는 우리 집 재무상황 점검에서부터 일상에서 벌어지는 소비생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아두면 유용한 경제 꿀팁에 관한 정보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실 두 분 바로 모셔볼게요. 재무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문나영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구인선입니다.
1: 반갑습니다. 아, 요즘 진짜 가을이 오긴 왔구나. 네. 이거 실감하게 되죠. 하늘도 맞아요. 너무 예쁘고요. 두 분은 좀 어떠세요? 가을이 왔다는 걸 가장 먼저 느끼는 순간이 언제예요?
2: 저는 이제 출근을 할 때 그 네. 여름에는 덥고 습했잖아요. 네. 이제는 딱 나가면 시원한 바람이 제 코끝을 딱 스치고 네. 또 우리 음식 있잖아요. 여름에는 우리 시원한 것만 찾았는데 네. 제가 오늘 칼국수를 먹고 왔거든요.
1: 아, 이제 조금 아쉽습니다. 국물이 생각나요. 네. 그렇죠?
2: 따뜻한 국물이 네.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1: 저도 이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왠지 따뜻한 아메리카노가 생각날 때 아, 가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 오늘 따뜻한 아메리카노. 네.
1: 그나저나 이제 출근하실 때 좀 선선한 바람이 네. 느껴져서 좋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좋죠. 이제 여름보다는 출근하는 게 더 좋으시겠네요?
2: 너무 좋죠.
1: 그래요?
3: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항상 워킹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선한 바람이 그 부는 계절을 네. 상당히 좀 좋아는 합니다. 네. 근데 저도 이제 가을이 왔다라고 딱 느껴지는 게 네. 직장 동료분들이 감기 걸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름 감기가 아닌 것 같거든요.
1: 기온차가
3: 맞아요.
1: 하죠.
3: 기온차 때문에 감기에 걸리기 시작하시고 네. 그다음에 요것들이 더울 때는 안 나타나더니 모기들이 한 마리씩 보이기 시작하던데요, 저는.
1: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2: 맞아요. 진짜요?
1: 모기가 안 보였어요, 오히려.
2: 전 모기 몇 번 물렸는데.
3: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아, 이제 시작인가?
1: 그러네요. 참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계절이 변화하고 있구나라는 걸 체감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방송은 유튜브 TBS 시민회 방송에서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제상식이나 저축, 보험, 재무설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소비생활에 대한 모든 고민.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보내주세요. 상담 원하시는 경우 상담이라고 문자 주시면 전문가의 또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 문자는 생방송 중에 물론이고 재방 시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번호 샵 0951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들, 건강한 소비를 위한 꿀팁과 꼭 필요한 정보를 콕 집어 정리해드리는 시간, 머니 트렌드.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국가와 기업, 개인이 보유한 토지를 사들입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8.1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오늘부터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 매입 공모에 나섭니다. 매입 규모는 5천억 원으로 확보한 토지는 주택공급 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수급조절용 공공비축토지를 매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매각 희망자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LH 수도권 4개 본부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된 토지는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매입 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확보한 토지를 도심 주택 공급에 신속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이 2026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 나섭니다. 삼성은 오늘부터 오는 15일까지 채용 홈페이지 삼성 커리어스를 통해 지원서를 받습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9개 관계사가 참여합니다. 채용은 이달 직무 적합성 평가를 시작으로 10월 삼성 직무 적성검사, 11월 몇

면접과 건강검진 순으로 진행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지난 2월 기업인 간담회에서 실적 개선으로 올해 채용을 늘릴 여력이 생겼다라고 말했는데요. 4대 그룹 가운데 정기 공채를 유지하는 곳은 삼성뿐입니다. 삼성은 대학 졸업생뿐 아니라 마이스터고 졸업생까지 교육 대상을 넓히는 등 청년 인재 육성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유명 떡집을 찾아다니는 이른바 떡지순례가 인기를 끄는 가운데 외국인들 사이에서도 한국 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SNS에서는 한국 떡을 직접 맛보고 리뷰하는 외국인들의 콘텐츠가 화제인데요. K-콘텐츠 확산과 함께 떡 특유의 그 쫄깃한 식감과 쌀을 주재료로 한다는 점에서 건강한 간식이라는 인식도 관심을 끄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레스토랑은 가래떡을 이탈리아 음식인 요끼처럼 활용한 메뉴를 선보여서 정식 메뉴로 자리 잡았습니다. 미국 음식 전문 매체는 떡의 쫄깃한 식감이 요끼를 대신할 수 있어 셰프들에게 인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화제의 경제 뉴스와 금융 이슈를 콕 집어 정리하는 시간 머니 트렌드였습니다. 지금 바로 머니 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시작할게요.

0: 머니특별시 재난구조센터 긴급출동 머니 119 위기의 가정경제 호흡과 맥박을 점검하고 심폐소생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경제재난 현장에서 SOS가 울리면 머니특별시 재무전문 구조단이 출동합니다. 오늘은 재무전문가 문나영 팀장님, 구인선 팀장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궁금한 내용 문자로 받고 있습니다. 두 분과 따로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상담 두 글자만 적어서 이쪽으로 연락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로 문자 주시면 순차적으로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출동지는 경기도 화성이네요.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는 무엇인가요?
1: 네, 오늘의 주제는 자식들 잘 살폈으면 이제는 내 보험도 잘 살피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은 자녀 독립 후에 종신보험을 해제하지 않고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50대에 꼭 챙겨야 될 이제 건강보장과 간병준비, 그리고 줄어든 보험료로는 노후연금까지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은퇴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취자님 사연 먼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성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제 청춘은 그야말로 3남매 밥해 먹이고 학원비 대고 대학 보내는데 모조리 갈아 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드디어 올해 영원히 안 끝날 것 같던 그 숙제가 끝났습니다. 막내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떡하니 취업에 성공했거든요. 정말 날아갈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1: 엄마, 나 드디어 합격이야. 최종 합격. 엄마가 매일 새벽기도 이제 다닌 덕분에 붙은 거야. 진짜 고마워.
2: 너가 밤새워 공부하며 고생해서 붙은 거지. 엄마가 덕분에 무슨 장하다 우리 아들.
1: 아, 근데 엄마 어떡하지?
2: 왜? 무슨 문제 있어?
1: 아, 나 발령받은 곳이 평택 본사라서 당분간 회사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 같아. 엄마 괜찮겠어?
2: 아유, 괜찮다. 맞아.
1: 에이, 엄마, 나 집 나간다고 하면 서운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이거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2: 어머, 티나? 아유, 나도 모르게 그냥 웃음이 계속 나네.
0: 엄마가 너무 신나 보인다. 솔직히 넓지도 않은 집에서 다섯 식구 복닥복닥 살다 보니 이제 좀 조용하게 여유를 즐기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자식들 키우느라 신경도 못 쓴 저희 부부 노후 준비도 챙겨야겠고요. 현재 남편과 제 보험료를 합치면 매달 약 90만 원인데 그중 상당 부분이 종신보험이거든요. 이제 사망보장보다 건강보장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강병보험이나 연금도 준비해두고 싶은데 무작정 해지하자니 또 겁이 나네요. 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 건강과 노후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머니특별시 팀장님들 도와주세요. 네, 3남매 모두 동

0: 그렇네요.
1: 그런데 지금 사연자님은 자녀분들 모두 이제 독립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생계를 이제 꾸릴 정도가 좀 되셨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이제 독립한 지금은 굳이 사망보장이 2억 원이나 필요하지는 않다. 저희가 그렇게도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0: 네, 필요성이 좀 줄어들었다고 해도 그래도 오랫동안 유재원 종신보험을 그냥 해지하는 것도 또 손해잖아요. 해지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2: 네,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자, 네. 두구두구. 첫 번째는 감액 완납입니다.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에 사망보장을 낮춰서 계약을 유지하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2억 원의 사망보장을 1억 원이나 5천만 원 등으로 낮추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험료 납입 유예가 가능한 상품이라면 일시적으로 납입을 멈추는 방법도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기존 보험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보험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 그렇다면 무조건 해지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럼 사연 주신 청취자님께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방법이 좀 좋다라고 주셨나요?
1: 네, 사연자분께는 가장 효과적이라고 저희가 판단했던 거는 첫 번째 방법, 감액 완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70만 원씩 납입 중이었던 총 4건의 종신보험을 감액 완납으로 이제 전환을 시켜드렸는데
0: 네.
1: 기존의 2억 원의 이제 보장에 이제 종신보험을 1억 원으로 이제 보장을 좀 축소를 시킨 거죠. 그렇게 감액을 하고요. 앞으로는 이제 보험료를 더 이상 내지 않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좀 효과를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존 계약을 활용하면서도 매월 나가던 70만 원의 보험료는 다른 필요한 보장이라든지 아니면 노후 준비에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생긴 겁니다.
0: 그러니까 이렇게 확보한 70만 원을 생활비로 쓰는 게 아니라 뭐 부족한 보장이나 노후 준비로 돌려서 쓰는 거군요. 그러면 50대에 필요한 보장은 구체적으로 좀 어떤 걸 챙겨주셨어요?
2: 네. 자, 메모 한번 하시고요.
0: 네. 기록할게요.
2: 첫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암, 뇌, 심장 질환에 대한 치료비를 보강했습니다. 진단비는 진단을 받았을 때 필요한 생활비나 간병비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0: 그렇죠.
2: 치료비 보장은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비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암처럼 수술이나 항암 치료를 반복될 수 있는 질환은 진단을 받은 뒤에도 계속해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비와 치료비를 함께 챙기셔야 되겠죠.
0: 그러니까 진단비랑 치료비가 다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먼저 치료비 보장을 어떻게 개선해 주셨는지 그것부터 볼까요?
1: 네, 우선은 매월 5만 원 정도를 이제 추가를 해서 신규로 치료가 발생했을 때마다 연간 1회씩 1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치료비 중심의 보험을 제안을 좀 드렸고요.
0: 네.
1: 거기에는 이제 암뿐만 아니라 저희가 성인 질환이라고 하는 뇌혈관 질환이라든지 심장 관련 질환에도 치료 방법에 따라 뭐 수술이든 아니면 입원 치료든 아니면 혈전용의 치료 방법이든 치료 방법에 따라서도 매년 천만 원씩 보장을 해주는 이런 특약을 통해서 보장을 좀 더 강화를 해드렸습니다.
2: 그리고 또 특히나 많은 분들이 나 실손보험 있으니까 치료비 충분한 거 아니야?
0: 맞아요.
2: 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손보험은 실제 발생한 치료비, 의료비를 보상하는 거이기 때문에 모든 치료비를 무조건 전액으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0: 그러니까 내가 청구한다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군요.
2: 맞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항암 치료나 또 표적 치료, 면역 항암 치료 등은 급여, 비급여 여부와 가입한 실손보험의 세대 및 약관에 따라서 보장 범위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실손보험만 있다고 만족해 하시면 안 되고요.
0: 네.
2: 그거는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별도의 치료비 보장으로 보완하면 훨씬 더 좋습니다.
0: 아까 사연을 보면은 뭐 이제 사망보장보다 건강보장이 더 필요할 것 같고 간병보험을 또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해결을 해주셨나요?
1: 네, 맞습니다. 우선은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가 최근 2년 동안 가장 뜨거운 감자로 이제 떠오르기는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 분야로 좀 많이 두고 있었는데
0: 네.
1: 매월 5만 원 정도를 이제 추가를 좀 해서 종합병원에 입원을 하고 그다음 치료의 목적으로 이제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하루에 15만 원씩 한 달 기준이면 이제 45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좀 드렸고요.
0: 네.
1: 그뿐만 아니라 입원이 아닌 간호간병, 그다음 간병인 지원이 아닙니다. 이거는 간호간병 서비스 병동을 이용했을 경우에서는 간병인을 따로 쓰지는 못하거든요.
0: 맞아요.
1: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입원하게 된다라면 7만 원씩 반복 보장을 받아서 한 달이면 210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0: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요양병원에 입원 시에는 하루에 5만 원씩 한 달 기준 150만 원 수준으로 1년 내내 보장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1: 아무래도 좀 간병비 보장이 필요하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가족들이 간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단 뭐 부족한 보장을 이렇게 채웠고 아낀 보험료를 노후 준비로 활용하고 싶다 또 말씀을 하셨잖아요. 어떤 방법을 추천드리셨어요?
0: 딱 한 군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긴 했습니다. 네. 우선 연단위 7% 확정금리에 평생 비과세로 연금을 좀 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 상품인 건데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은행금리가 예금금리가 2에서 3%대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 7%를 확정 보증을 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장 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가입할 때 약속한 이 이자만큼은 무조건 지켜주겠다라는 거거든요.
1: 좋은데요?
0: 그래서 이제 연금 수령 시에도 세금을 한 푼도 이제 떼지 않는 평생 비과세 계좌로 연결을 좀 도와드렸습니다.
1: 저 궁금한 게 그럼 비과세 한도가 정해진 건 아니에요?
0: 그렇죠. 오. 왜냐하면 1인당 월 적립액에 150만 원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희가 이 상품을 좀 추천을 해드렸고요. 네. 그 안에 범주에 있었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앞으로 앞에서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감액 완납 종신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도록 만들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남은 50만 원의 보험료를 연단 7% 확정금리 평생 비과세 개인연금에 넣은 거죠. 지금 50대이시니까 10년만 납입하면 70세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살아있는 동안 매월 62만 원을 평생 비과세로 연금 수령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또 마르지 않는 샘물이 마련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1: 좋네요.
2: 이렇게 되면 보험료 부담은 없애고 건강보험은 가득 채우고 또 노후연금까지도 든든하게 챙기게 된 겁니다.
1: 사실 그 마르지 않는 샘물은 모두가 바라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사은자님도 너무 만족하셨을 것 같아요. 그 보험을 줄여서 좀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고 하셨던 우리 50대 부부 솔루션 내용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0: 네, 우선은 70만 원씩 납입 중이셨던 이제 보장성 보험료 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총 4건의 종신보험은 감액 완납으로 이제 저희가 더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만들어드린 건데 거기에서는 이제 기존 이제 2억 원의 이제 보장 내용을 당연히 1억 원으로 줄여드린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마련해드렸고 두 번째는 매월 5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를 해서 암, 뇌, 심장에 관련된 3대 성인 질환의 치료비 이거를 반복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추가 설계를 좀 도와드렸고요.
1: 네.
0: 그다음에 매월 5만 원대로 이제 간병인 보험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가족분들에 대한 이제 간병에 대한 부담을 좀 많이 줄여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병인 사용 시 하루에 15만 원, 한 달이면 4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습니다.
1: 네,
2: 이렇게 이제 우리 보장에 대한 부분 요거는 잘 준비를 해드렸고 또 남은 우리 50만 원은 연단위 7% 확정금리 평생 비과세 로 개인연금으로 돌려드렸고요. 10년만 납입하면 70세부터는 매월 62만 원을 평생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를 추가로 저희가 더 내질 않았잖아요.
1: 그렇죠.
2: 그게 아니라 기존에 나가던 돈을 정리해서 노후현금 흐름까지 함께 든든하게 만들어드렸습니다.
1: 이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더 내는 게 아니라 줄인 걸로 또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종신보험에 묶여있던 70만 원을 부부의 치료비, 간병비 그리고 평생 마르지 않는 연금통장으로 완벽하게 바꿔주셨습니다. 아이들 다 키워내고 이제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시는 우리 50대 청취자님들 부부에게 큰 힘이 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도 지금 내는 보험료가 과거의 나를 위한 것인지 앞으로의 나를 위한 것인지 꼭 한번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8988님이 또 질문을 주셨는데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지난주부터 입원하신 상황이고 제가 간병을 하고 있는데 간병인 보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업체 간병인 등록은 따로 하지 않았고 병원에 제가 보호자로 등록된 상황입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일단 우리 어머님이 큰 병이 아니셔야 될 텐데.
2: 그러면은 네. 전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그 보험을 지금 가입하신 거죠? 간병보험을?
1: 그렇지 않을까요?
2: 그렇죠. 네. 간병보험을 가입했다 하면 보험사마다 살짝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족 간병을 쓸 수 있는 특약이 들어있는 보험 상품이 있고 아니고 그냥 업체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까지 약관을 좀 한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만약에 가족 간병까지 되어 있다고 하면 사이트에서 그 가족 간병을 증병할 수 있는 걸 또 확인해야 또 보험사에서 지급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같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 좀 궁금한 게 가족이 이제 간병하고 간병비 보장을 받으려면은 어떤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게 좋아요?
2: 가족 간병까지 되는 보험 상품을 준비하셔야
1: 따로
2: 되죠.
1: 있어요.
2: 그렇죠. 보통은 다.
0: 회사마다 이제 약관의 기준점이 좀 다른 거고 보장에 대한 기준이 좀 다른 것뿐인 거거든요.
1: 늘 내게 나오는 게 약관이에요.
0: 그쵸? 이게 되게 치사한 거예요. 네, 어떤 보험에서는 가족까지도 보장을 네. 해주겠다. 어떤 회사는 8시간을 무조건 간병인을 써야 보장을 해주겠다.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이거를 소비자분들은 다 이거를 일일이 보험회사마다 다 찾아보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제 전문가에게 도움을 좀 많이 의뢰를 해주시는 편이기는 한데요. 우선은 가족 그 간병에 대한 이제 등록 업체에 등록 안 되셨다고 말씀해 주셨 잖아요. 네. 우선 등록을 하시는 게 우선순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아, 지금에 와서 신청을 하셔도 또 혜택을 받으실
0: 그렇죠.
1: 수 있는 거예요?
0: 지금부터라도.
2: 그렇죠. 아, 지금이라도 네. 하셔야 합니다.
1: 네. 네. 우리 8988님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샵 0951로 문자 남겨주시면 또 상담 이어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빨리 쾌차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혼자서 점검해보기 어렵다. 나도 전문가 무료 상담을 통해서 우리 집 보험 제대로 분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0951 우물정 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악뮤의 소문의 낙원 듣고요. 소비자 민원실에서 뵐게요.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0: 머니특별시 2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어려운 경제용어부터 저축, 보험, 연금 등 일상에서 만나는 돈에 대한 궁금증을 샅샅이 파헤쳐보는 곳, 머니특별시 소비자 민원실. 재무전문가 구인선 팀장님, 문나영 팀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질문이나 상담 신청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받고 있어요.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소비자 민원실 첫 번째 민원은 8978님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보험을 새로 가입하려고 하는데 물어보는 설계사마다 의견이 달라서 고민입니다. 뭐 한 분은 암, 뇌혈관, 심장질환 진단비를 준비하라고 하고 다른 분은 뭐 요즘은 진단비보다 치료비 보장이 중요하다면서 치료할 때마다 받는 상품을 추천합니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상황에서 진단비와 치료비 중 무엇을 우선해야 할지 아니면 둘 다 준비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어요. 달기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아, 이거 항상 좀 어려운 맞아요. 문제인 것 같아요. 먼저 일단은 치료비와 진단비가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지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아요.
1: 이게 우선순위 정하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은 이제 진단비는 저희가 이제 암이나 이제 뇌혈관 뭐 심장 질환으로 이제 저희가 확진이 좀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즉시 이제 정해진 금액을 한 번에 이제 지급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암 진단비가 내가 5천만 원이 좀 가입이 되어 있었다. 네. 확진되는 순간 5천만 원이 통장에 입금이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사실 큰 병이 진단이 됐을 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돈이에요, 돈.
0: 그렇죠. 네. 또 직장을 쉬어야 될 수도 있고.
1: 맞아요. 그래서 이 돈이 입금이 된다라면 당연히 용도 제한이 없어서 치료비로 쓰시든 아니면 생활비로 쓰시든 이건 자유가 되는 겁니다.
2: 진짜 이게 참 뭐가 좋다고 말하기가 딱 잘라 말해야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치료비 보장은 실제로 치료를 받을 때마다 1년에 1회씩 치료 종류별로 1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고요. 암 치료비는 뭐 암이 걸리게 되면 뭐 수술을 해야 되고 또 항암 약물 치료, 항암 방사선 치료, 또 중환자실 입원 치료를 받을 때마다 각 치료당 연간 1회 1천만 원씩 받고 또 뇌나 심장 주요 치료비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술이나 또 뇌나 심장은 뭐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혈전용의 치료도 하고 또 중환자실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때마다 각각 1천만 원씩 보상을 네. 받게 되는 거예요. 치료받는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0: 아니 둘 다 들어보면 필요한 거가 중요하죠. 합쳐갔지 왜 이렇게 나눠. 왜 그러는 거예요. 보험회사들. 일단은 치료비와 진단비 좀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을 더 해주시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1: 네, 먼저 이제 진단비의 좀 장점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네. 첫 번째 목돈을 할까도 말씀드렸듯이 즉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을 이제 진단받게 되면 당장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빈번하게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이제 직장인들이시다라면 소득 공백이 바로 생활에 이제 직격타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0: 맞아요.
1: 이때 5천만 원이라는 금액 가입한 금액이 한꺼번에 들어오게 된다라면 걱정이 좀 많이 줄어들게 되고 숨통이 좀 트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2: 그렇죠. 그리고 또 둘째 또 사용처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뭐 이 5천만 원 이 돈으로 비급여 치료를 할 수도 있고 또 더 나은 의료진을 찾아서 옮겨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또 간병인을 또 고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약 치료가 1회에 수백만이라고 해도 진단비가 있으면 망설임 없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0: 그러니까 사용처가 딱 어디에 써야 된다 그렇죠. 이렇게 정해진 게 없는 거군요.
2: 진단비를 딱 받게 되면 그 5천만 원을 내가 사용하고 싶은 대로 쓰면 되는 거고.
0: 좋은데요? 네.
2: 그렇죠. 셋째 우리 청구 절차가 우리 진단비는 굉장히 단순해요. 진단서나 조직검사 결과지만 준비가 된다고 하면 그거 청구만 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바로 지급이 뭐 3일에서 뭐 일주일 안에 바로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0: 다른 것보다도 진단비는 병을 진단받았을 때 한 번에 큰 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네요. 자, 자세한 내용 살펴보기 전에 퀴즈 풀고 갈게요. 이쯤에서 등장한 그 시간, 그것도 모르냐? 퀴즈 시간입니다.
1: 네, 오늘의 문제는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그것도 모르냐? 퀴즈 나갑니다. 자, 암 진단비 5천만 원에 가입하게 된다라면 네. 암이 재발할 때마다 5천만 원씩 반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0: 굉장히 쉽지 않나요? 너무 쉽죠. 제가 그래도 머니 특별실 진행한 공격이 그쵸. 있는데 일단은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진단비는 병을 진단받았을 때만 준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정답은 X.
2: 오.
0: 이 정도는 알죠. 이 정도는 알죠.
1: 네, 우선은 정답은 X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단비의 가장 큰 단점은 딱 한 번만 지급이 되고 보장은 사라진다라는 건데 암 진단이 돼서 5천만 원을 한 번 받으면 당연히 끝이 된 거죠. 그런데
0: 네.
1: 재발하거나 이제 장기 치료가 필요해져도 추가로 이제 보험금이 또 따로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뭐 재발했을 때 또는 전이 됐을 때에 대한 진단비를 따로 구성을 또 반대로 하실 수가 있기는 한데 암에 대한 진단금 자체는 최초 일회성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0: 일단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지급을 받을 수 있지만 또 장점도 있었죠. 한 번에 목돈을 받을 수 있고 사용처가 자유롭다. 또 청구 절차가 비교적 단순하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알려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럼 치료비 보장의 장점도 살펴볼까요?
1: 네, 이래서 저희가 이제 그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0: 맞습니다.
1: 치료비도 장점이 너무 많아요.
0: 그리고?
1: 사실은 치료비의 이제 보장의 장점은 장기 치료에 이제 유리하게 좀 적용이 좀 가능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치료가 1년 안에 끝나실 수도 있겠지만 2년 또는 3년 길게는 5년 동안 치료가 계속 이어지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좀 많거든요.
0: 네.
1: 그렇게 되면 반복적인 수술을 받으시거나 반복적인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를 반복적으로 받으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게 되는데 그런 경우 매년 연간 보장이 계속 리셋돼서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보장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준다라는 게 이제 또 장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0: 네.
1: 그다음에 이제 아까 암진단비는 재발이나 전이를 보상해주진 않는다. 일회성이다 말씀해드렸잖아요.
0: 네.
1: 하지만 치료비는 재발 전이까지도 보장이 됩니다.
0: 똑같은 병에 걸렸더라도.
1: 맞아요. 그래서 암이 재발해서 다시 치료를 받게 되기 시작하셨다. 그때마다 또 치료비가 반복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진단비는 한 번뿐이지만 치료비는 반복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여기서 이제 결정적인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0: 그렇네요.
2: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상대적으로 우리 보험료가 굉장히 또 저렴합니다. 진단비에 비해서 같은 보험료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진단비 1천만 원 가입하는 금액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치료비를 연간 3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가 있고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받을 수가
0: 반복해서.
2: 있다는 거죠.
0: 그러니까 반복해서 받을 수 있고 뭐 장점이 굉장히 많은데 뭐 물론 장점만 있지는 않겠죠. 치료비 보장의 단점은 무엇일까요?
1: 네, 진단비와 반대로 당연히 목돈이 바로 즉시 확보는 되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이제 지급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증빙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처음 진단받은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없다. 그래서 당장 생활비나 아니면 큰돈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 치료비만 있으셨다라면 내가 보장받을 수 있는 내용은 없으셨던 겁니다.
0: 네, 설명을 들을수록 좀 선택이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8978님처럼 뭔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 가장 중요한 거는 연령대와 본인의 경제 상황을 함께 봐야겠죠. 30대 초중반이고 또 목돈에 여유가 없다면 저 같으면 진단비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0: 초년생은 또 돈을 모으기가 그렇죠. 쉽지 않았을 테니까.
2: 그리고 또 젊을수록 보험료가 건강할수록 또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진단비를 조금 충분히 확보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치료비를 추가하는 방식의 좋을 거라고 전 조언해드리고 싶고
0: 네.
2: 또 반면에 또 40대나 50대이고 또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치료비 중심으로 가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뭐 예금이나 적금 등으로 뭐 급할 때 쓸 자금이 있다면 장기 치료에 대비해서 치료비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0: 좀 여유가 된다면 진단비와 치료비를 함께 준비하는 게 가장 좋긴 하겠네요.
1: 베스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저렇게 저렇게
0: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1: 필요한 만큼 네. 이게 가능하면 둘 다 가입을 하되 저는 그러면 비중을 좀 조절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이게 결론이 좀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예를 들어서 내가 암진단비를 5천만 원을 가입할 목적이었다라면 5천만 원이 아닌 3천만 원 정도로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해 두시고 암에 대한 치료비, 회당 지급되는 치료비를 2천만 원을 만약에 설계를 하게 된다면 그렇죠. 네. 복합 설계가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총 수령받는 금액이 5천만 원 돈이 되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단비로는 당연히 초기에 이제 병원비라든지 아니면 목돈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네. 치료비 보장으로 장기 전에 저희 항상 좀 대비를 해놓자. 이게 결과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험료가 이제 부담이 된다라면 당연히 조금 더 비싼 진단비를 줄이고 네. 치료비 보증을 좀 높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아예 준비를 하셔도 무관을 할 것 같습니다.
0: 네. 저 그러면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 질환은 어떻게 해야 되죠?
2: 뇌와 심장은 암보다도 또 치료비 중심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뇌출혈이나 뭐 심근경색 등은 응급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거든요.
0: 맞아요.
2: 또 수술을 한 번에 수술하게 되면 한 번에 1천만 원, 2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뇌 심장 주요 치료비로 수술할 때마다 뭐 1천만 원씩 받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잖아요.
0: 그쵸.
2: 그리고 또 뇌와 심장은 재발이 좀 흔한 질병이에요.
0: 맞아요.
2: 뭐 뇌경색이 한번 왔다가 또 몇 년 뒤에 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단비는 최초 1회만 주지만 치료비는 재발해서 수술을 할 때마다 또 받으니까 사실적으로 실속이 있다고 보겠죠.
1: 네, 거기에 이제 32세 미혼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선은 암 진단비의 기준점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좀 확보를 해두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아요. 이유는 젊을 때 보험료가 상당히 좀 많이 저렴하게 좀 적용이 되기 때문인 건데 그렇죠. 진단비로 당연히 기본을 좀 다져 놓으시고 그리고 여유가 된다라면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치료비 보장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뇌나 심장 같은 경우에서도 뭐 반복적인 치료비나 아니면 진단비도 좀 중요하기는 한데요. 젊으셨을 때는 사실은 요게 된 발병률이 통계적으로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0: 그렇죠.
1: 맞아요. 네. 그래서 진단비에 대한 기준점은 암은 뭐 3천만 원, 5천만 원을 생각해 두셨겠지만 거기에 대한 부분은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로 기준점을 좀 잡아 두시고 반복적으로 치료비를 보장을 해 주는 치료비를 1천만 원 이상 또는 2천만 원 이런 이제 조합이 가장 좀 적당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0: 네. 우리 문자 주신 8978님 같은 30대 청취자님은 비교적 이제 발병률이 좀 낮은 나이대라서 진단비보다는 치료비 중심으로 예, 가입을 하셔도 된다라고 조언을 해 주셨어요. 역시 각자의 상황에 맞게 좀 잘 선택을 하시는 게 좋겠네요.
2: 네. 8978님도 뭐 5년이나 10년 뒤에는 지금은 30대지만 그때가 되면 40대가 되면 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걸 저희가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때는 가족 상황도 바뀌었을 거고 또 소득도 뭐 늘어났을 테고 또 부족한 부분은 그때 보완하시는 것도 사실 방법이거든요. 보험은 한 번에 완성하는 게 아니라 생애 주기에 맞춰서 계속 조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0: 맞아요. 일단 진단비는 진단 직후 필요한 목돈을 준비하는 역할이고 치료비는 실제 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좀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에서 어떤 보장이 부족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혹시 나도 지금 가입한 보험이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있으시겠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우리 집 보험 진단비가 부족한지 치료비가 부족한지 개인적인 분석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문자 주세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 우물정 0951번으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민원으로 넘어가 볼 텐데 7687님이 보내주셨네요. 안녕하세요. 최근 허리 통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실손보험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좀 고민이 생겼어요.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면 나중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새로운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몇만 원 정도는 그냥 청구하지 않은 게 나은 걸까요? 뭐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하면 정말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실손보험은 청구를 많이 하면은 정말 좀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1: 이 고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0: 네.
1: 특히 이제 실손보험은 병원비를 돌려주는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을 이제 자주 다니게 된다라면 괜히 보험금을
0: 맞아요.
1: 청구했다가 나중에 불이익을 받으시는 거는 아니실까 하는 이제 걱정을 하시고는 하십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라면 보험금을 여러 번 이제 청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불이익을 받으시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만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확인되는 이제 뭐 진료나 치료 이력들이 향후에 이제 새로운 보험을 가입했을 때 이때 이제 영향을 좀 받으실 수가 있다 이렇게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보험금을 여러 번 받으면은 지금 내고 있는 보험료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어때요?
2: 일반적인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내가 보험금을 몇 번 청구했다고 해서 개인의 보험료가 올라가는 구조는 절대 아닙니다. 보험료는 가입한 상품의 조건이나 갱신 여부, 보험회사의 위험률 등 여러 요소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실손 의료보험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내가 보험금을 많이 받았으니까 다음 달부터 내 보험이 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0: 그러니까 보험금을 많이 청구했다고 해서 기존 보험료가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1: 네,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와 함께 확인되는 이제 치료 이력인 건데 그러니까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 진료 내용이나 아니면 치료 내용 등을 이제 확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여러 차례 이제 방문을 했다거나 특정 질환으로 이제 장기간 치료를 받았다라면 이런 내용들이 향후 이제 보험 가입 심사에 해서 이제 확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0: 그렇게 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겠네요. 네.
1: 가입 조건이 나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2: 그로 인해서 새로운 보험 가입할 때 보험회사는 과거의 병력이나 최근 치료 이력 등을 바탕으로 가입 여부와 보장 조건을 판단할 수가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 뭐 특정 부위나 질환을 보장해서 제외하는 뭐 부담보, 뭐 3년 동안, 5년 동안 이 질병에 대해서는 치료 뭐 보상되지 않는다라는 부담보가 적용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료가 할증이 되거나 또 제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치료 이력이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질환의 종류나 치료 기간 그리고 치료 최근 치료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죠.
0: 그러니까 보험금을 몇 번 청구했느냐 이거보다는 어떤 치료를 받았고 그 이력이 어떻게 남아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1: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반대로예요. 이건 또 나중에 보험 가입할 때 불리하게 적용이 될까 봐 보험금을 청구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0: 숨기는 그쵸. 것도 맞아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2: 네. 맞아요.
1: 그런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0: 그래요?
1: 숨겨지는 게 아니에요. 네, 숨겨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서요. 실제로 내가 이제 병원 갔던 이제 진료 내용이라든지 치료 이력이 없어지는 거는 절대 아니잖아요.
0: 조사하면 다 나오는군요.
1: 네,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숨기고 가입했다가 나중에 고지 위반으로 네, 해지가 되는 경우도
0: 그게 더 위험하다고 들었던
1: 훨씬 불리하게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만약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았다라면 그에 따른 의료 이용 기록은 무조건 남게 됩니다.
0: 네. 네.
2: 그래서 결국 우리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향후 보험 가입 심사에서 그 치료 이력이 사라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보험료를 내면서 가입한 보험에서 약관상 보장되는 치료를 받았다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청구하는 게 맞습니다.
0: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치료 이력이 숨겨지는 건 아니에요. 보험금 청구할 때 그럼 꼭 알아둬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1: 네, 우선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이제 구분이 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네. 우선은 많은 소비자분들이 청구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보장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가입도 하신 거잖아요. 무조건 청구하

0: 하셔야죠, 병원에 가셨으면.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몸에 이상이 있다라면 필요한 진료와 치료는 꼭 받으셔야 되고요. 둘째, 약관상 보험금이 이제 지급 대상이다라면 당연히 또 정당하게 청구하시고 보장을 또 받으시면 됩니다. 네. 근데 다만 저희가 강조하는 부분이 이 세 번째인 건데,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의학적으로 이제 필요하지도 않는 치료를 반복적으로 과하게 이제 치료를 계속 받으시거나 아니면 이거를 악용하시는 분들이 분명 많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 이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지나치게 이제 뭐 많아서 걱정하기보다는 이게 나에게 필요한 치료인 건지 그리고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하는 치료인 건지를 기준을 좀 판단하시는 게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1: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모았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때그때 청구하는 게 나아요?
2: 사람 개인별마다 틀리겠는데 좀 돈이 바로바로 필요하다 그러면 바로바로 청구하시는 거고요. 내가 조금 놔둬서 한꺼번에 너무 바로바로 청구하다 보면 귀찮잖아요. 뭐 한 1년에 한 번에 확 청구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뭐 내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또 정해서 하시는 것도 사실 나쁘지가 않습니다.
1: 아니 저는 또 생각했던 게 이게 한꺼번에 모아서 청구를 하다 보면은 이게 갑자기 또 이 사람 자주 가네? 많이 가네? 라는 생각 때문에 보험료가 또 오르거나 그러지 않을까.
2: 아니요. 실손 같은 경우는 내가 쓰지 않아도 나의 연령대 그 보험사에 가입한 분들이 얼마나 많이 썼느냐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는 구조라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그럼 내가 안 썼다고 해서 뭐 내려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2: 이거는 게 세대마다 조금 틀린데 뭐 1세대, 2세대는 내가 쓰지 않아도 그 연령에 그 뭐 나이에 그 또 여성이나 남성에 따라서 보험료가 그냥 자동으로 나는 한 번도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그때그때 청구를 해야겠네요.
2: 그렇죠. 네, 잊어버리지 않도록.
1: 권리를 좀 찾아야겠네요. 보험금을 청구하면 나중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걱정하셨던 분들 좀 궁금증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아요. 보험금을 청구했다고 해서 기존 보험료가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보험금 청구 횟수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보험 가입이 무조건 거절되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치료를 받으면서 남은 진료, 뭐 치료 이력이 향후 새로운 보험 가입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두 팀장님께서 돈이 되는 정보 가득 나눠주셨는데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만은 꼭 기억해라 하는 원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2: 뭐 지금 뭐 말씀드렸듯이 실손보험은 내가 청구를 하든 안 하든 보험료는 그 세대에 맞는 그 연령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나의 권리를 찾아서 바로바로 청구하거나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청구하든 꼭 청구해서 받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때그때 받자고요.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험은 사실 많이 가입하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고요. 네. 지금 내 상황에 필요한 보장이 무엇인지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옛날에 가입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와서 이제 점검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옛날 보험이 또 무조건 좋다라고 저희가 맞아요. 말씀드릴 수도 없습니다. 네. 뭐 필요한 의료 기술이 계속 발전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나에게 맞는 보장이 어떤 보장인지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모델링 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뭐 전문가 상담 필요하시면 방송 끝난 후에도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니까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상담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무료 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내용 중 놓치신 부분 있으신 분들 오후 5시에 재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끝곡 조정석의 아로하 남기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가희였습니다.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TBS 교통정보
6: 5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무교로 시청 앞 광장에서 시청 후문 방면 서울시청 동편 앞 두 개 차로가 5시부터 집회로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밤 10시까지 두 개 차로가 통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성수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의 5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있어서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같은 방면 한강대교에서 여의상류 구간의 5차로에는 고장차가 있습니다. 성수대교에서 여의상류까지 쭉 밀리고 여의하류에 가양대교까지도 정체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방면 상일 부근 6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주변 불편하고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면으로는 고령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 화물차 추돌 사고로 뒤로 2km 구간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안녕하세요. 배우 박소연이에요.

0: TBS 캠페인
1: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2: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5: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6: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5: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7: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 봅시다.
8: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9: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8: 둘째,
9: 추락 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8: 셋째,
9: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8: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9: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0: TBS 교통정보.
10: 6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강남 순환로 성산방면 봉천터널 안 2, 3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처리작업 진행 중이라 터널 안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복정에서부터 밀려서 탄천 1교까지 정체고 청담대교 다리 건너기는 내내 북단에서 남단으로 밀립니다. 한강대교도 북단에서 남단으로, 성수대교는 남단에서 북단으로 속도가 달라집니다. 북부간선도로는 종암분기점 방면 차량이 많아서 인창 나들목에서부터 하월고까지 길게 속도를 못 내고 내부순환로 성산방면으로는 홍지문 터널 안 3차로에서 추돌 사고 처리 작업으로 터널 입구에서부터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매송휴게소에서 팔곡분기점과 광명역에서 일직분기점까지 밀립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0: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신월 여의지하도로 인천 방면 여의분기점에서 신월기점 4km 구간 내 1차로에 고장차가 있습니다. 처리 작업으로 주의 운행하셔야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김포 방면 아직까지 반포대교에서 한강대교,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밀리고요. 강변북로 일산 방면으로는 마포대교에서 월드컵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는 의정부 방면 중랑교에서 월릉분기점까지 녹천교 지나 상계교까지 막힙니다. 북부간선도로도 종암분기점 방면으로만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도심 안쪽에서 무교로 시청 앞 광장에서 시청 후문 방면 서울시청 동편 앞 두 개 차로가 오후 5시부터 집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밤 10시까지 두 개 차로가 통제된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소공로에서는 차로를 축소하고 보도를 확장하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공로 서울광장에서 한국은행 앞까지 양방면 하위 1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는데요. 이 통제는 오는 11월 초까지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셔서 부근 지날 때 차로 변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상담원 소연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 잠실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구간이 국제교류복합지구 도로개선 사업 관련해서 양방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약 1.6km 정도 구간인데요. 이 통제는 2027년 9월까지 계속될 예정이라는 점 부근 지나는 분들은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4: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5: 대리 부르셨죠?
2: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 지역과 배수구, 배수 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C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서울시내 탄천나들목과 봉은교 구조개선 공사로 인해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봉은사로 봉은교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탄천동로 탄천나들목과 탄천동로 본선은 2030년 5월경까지 모두 양방면 전면 통제될 예정이라는 점 운행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현.
3: 네, 박소현 대리운전입니다. 명동에서 일산 두 명 필요하시다고요? 소연이와 이룡이 보내달라고요? 좌우로 찾아서 연락드릴게요.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4: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3: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4: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5: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6: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7: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1: 배우 박서연 2588 4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2: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1: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2588 2588.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0: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2588, 2588. 왜 좌우가 같냐고요? 배우 박소연의 하늘 같은 고객님. 단언컨대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응답하라 대리운전. 2588, 2588.

0: TBS 캠페인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2: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2: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자, 오늘도 안전하게 열심히 일해봅시다.
1: 늘 사고의 위험이 있는 공사장. 작업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첫째,
2: 안전모, 안전벨트 등 기본적인 개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시고요.
1: 둘째,
2: 추락사고 대비를 위해 안전망 등 안전장치가 잘 돼 있는지 확인합니다.
1: 셋째,
2: 작업을 시작하기 전 공사 장비에 결함이 없는지 체크합니다.
1: 매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공사장 사고.
2: 안전수칙을 꼭 지켜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죠?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좋아하는 노래를 20번 이상 반복해서 들으면 뇌에서는 그 노래를 마치 나의 자서전으로 착각을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좋아진 노래가 질리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간입니다.

오아시스. Don't look back in anger. 8848번님 신청곡으로 오늘 첫 곡 열었습니다. 맞아요. 노래를, 한번 꽂힌 노래를 20번 이상 들으면, 그 노래가 나의 인생 자서전의 하나로 되겠지요. 그런 노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도어스로 시작을 해서 들국화 이런 여러 밴드들이 마치 내 인생의 자서전처럼 쫙 연도별로 나열이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음악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신청곡 많이 보내주세요.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도 드립니다.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번조비, Living on a Prayer. 이어서 신드로퍼, Time After Time 들으셨습니다. 번조비 노래는 2484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고, 오늘 여론말에서 제가 노래를 반복해서 들으면이라고 했었는데, 저한테 이 신드로퍼의 Time After Time, 이 노래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요. 진짜 하루에 한 10번씩 들은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왜 이렇게 꽂혀서 머릿속에 들어왔는지. 9391번님. 오프닝부터 꿀 얘기. 첫 곡 후 꿀 팔려는 거 아니죠? 원 플러스 원 무료 배송 뭐 이런 거. 그래도 좋으니 새벽 공감에 협찬 많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아, 꿀이 안 상합니다. 뭐 이런 연말이 있었죠. 네. 협찬 많이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래요. 0511번님. 권순우의 새벽 공감, 스누디 목소리 반갑습니다. 꿀 먹고 싶어요. 그날 오프닝 들으면서 쓰신 글들이네요. DBS의 정상화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이런 사연들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응원이 됩니다. 모두 고마워요.

주다스 프리스트, Before the Dawn. 이어서 존 덴버, Sunshine on My Shoulders. 두 곡 들으셨습니다. 주다스 프리스트 노래는 6682번님께서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9845번님께서 안녕하세요. 요즘 새벽 공감에서 나오는 음악을 들으면 4차원의 세계에 빠져드는 느낌입니다. 현실을 잠깐 잊을 수 있는 이 소중한 한 시간이 저에겐 너무 행복한 시간이네요.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방송 부탁드립니다. TBS의 정상화를 기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4차원의 세계에 빠져드는 느낌이 들으셨대요. 여러분들도 그러세요? 주로 신청곡 위주로 이제 선곡을 하려고 애는 쓰는데 가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시간대의 음악과 안 맞는 노래가 있을 때는 저도 살짝 좀 고민하거든요. 최대한 선곡에 멘트보다는 선곡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렇게 9845님 이런 내용 보니까 너무 좋으네요. 네, 노래 듣겠습니다. 페퍼톤스 청춘.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좌우로 정렬, 2588, 2588.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6655번님. 법원에서 일하는 40대입니다. 법원에서 1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업무도 익숙하고 직장도 안정적이지만 요즘은 하루하루가 너무 반복적으로 느껴집니다. 월급날에는 그래도 이 직장이 최고지라고 생각을 하다가도 출근하면 다시 답답해집니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직장을 다녀도 괜찮은 걸까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네. 이 마음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업무도 익숙하고 안정적이라 월급날엔 그래도 이 직장이 최고지 싶다가 출근하면 또 답답하다라고 쓰셨는데요. 그게 딱 12년차 마음이에요. 처음에 2, 3년간은 배우느라고 바쁘고 또 한 5, 6년 동안은 버티느라고 바쁘고 그러면서 이제 10년이 넘어가면 익숙해지죠. 그때부터는 뭔가 계속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느낌이 느껴지는 거겠죠. 그만둬야 하나, 계속 다녀도 되나.

확인된다 이렇게 쓰셨는데 6655번님 이미 답을 알고 계세요. 월급날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짜잖아요. 안정적인 게 얼마나 큰 건지 6655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답답한 건 직장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6655번님 인생에 다른 재미가 없어서 그래요. 직장이라고 하는 곳이 원래 반복되는 곳이잖아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법원은 더 그럴 것 같은데요. 매일 새로운 일이 생기면 아유 그거는 버티기 더 힘들겠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재미를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직장은 그냥 직장대로 두고 퇴근 후 6655번님을 위한 거 하나를 만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뭐 운동, 뭐 공부, 취미, 뭐가 됐든 직장이 문제가 아니라 퇴근 후가 똑같아서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계속 다녀도 되냐라고 쓰셨는데 아이 당연히 됐죠. 그리고 다녀야죠. 12년을 버틴 거 이건 그냥 버틴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 큰 능력이고 대단한 성실함이에요. 답답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내가 지금 권태기가 왔구나. 사람도 오래 만나면 권태기 오듯이 직장도 그런 거구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시죠. 권태기는 그만두라고 오는 게 아니라 좀 다른 바람을 좀 쐬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655님을 부러워하는 수많은 구직자분들 계신다는 것도 가끔 좀 생각해 주세요. 질문 하나 드리면서 6655번님 혹시 판사님은 아니시죠? 지금까지 원순우의 소소한 생각이었습니다.

록셋 더 룩 들으셨습니다. 아, 6655번님 법원에서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사연 제가 쭉 고민 나눔 이렇게 쭉 말씀드리다가 판사님은 아니시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판사면 어떡하지? 네, 지금 방금 들으신 록셋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밴드인데 여성 보컬 마리에 프레드릭슨 이분께서 2019년 12월에 돌아가셨어요. 아, 뇌종양 진단받고 오랫동안 투병을 하셨죠. 2002년에 뇌종양을 받았으니까 거의 17년 이상을 투병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뇌종양 진단받은 이후에도 계속 앨범 내고 투어도 하고 아, 참 대단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록셋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랜만에 더 룩 들어봤습니다. 7007번님, 순우디님, 우리 고민만 듣지 마시고 순우디님의 고민도 듣고 싶어요. 우리가 공감해 드릴게요. 요즘 고민이 뭐예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고맙습니다. 아이 참. 저는 좀 고민이, 제가 이 DJ를 맡아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 노래 좀 많이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노래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 좋은 노래들이. 고민입니다, 진짜. 이거 언제 다 듣죠? 그리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DJ하고 한 두 달, 석 달 지날 때부터 이제 완전 반성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어디 가서 나 음악, 노래 많이 한다. 이런 말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고민 상담을 얼마나 더 와닿게 직설적으로 잘 해드릴 수 있을까 가로 열고 재미까지 뭐 요 정도가 고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공감도 해주신다고 하고 응원해주시니까 너무 즐거운 시간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 러브 아메리카 벤츄라 하이웨이 두곡 들으셨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는 7074번님께서 신청을 하셨는데요. 락 전문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테일러 스위프트 신청해도 될까요? 라고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네. 락 전문이기도 하지만 또 포크송도 좀 나오고 그리고 또 유명했던 그리고 신청곡이 겹치는 노래들이 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니까 얼마든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됐네. 벌써 이제 마지막 곡 전해드릴 시간이 됐네요. 오늘 마지막 곡은 스테레오포닉스 다코다 들으실 텐데요. 이 노래도 4468번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권순우의 새벽 공감 마지막 곡입니다. 스테레오포닉스 다코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0: TBS 캠페인
1: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당신이 내 이름을 부르지 못한 그 순간 가슴이 끝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를 향해 머뭇거리던 시선이 마지막 남은 사랑처럼 가슴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TBS 캠페인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콤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0: 아우, 나 감기 걸렸나 봐.
1: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2: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 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2: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1: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2: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3: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4: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5: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

0: 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KBS.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노란 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1: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2: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배우 박소연, 2588 사행시 장전. 2, 2588 대리운전은 5, 오늘도 고객님의 안전을 위해 8, 팔도강산 어디든지 8, 팔 걷어붙이고 달려간다니까요.
3: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화재, 특히 지하철에서라면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요. 열차에서 불이 나면 노약자, 장애인석 옆 벽면에 비상 버튼을 눌러 승무원에게 알립니다. 안내에 따라 출입문 쪽 의자 아래에 비상콕을 조작해 열차에서 탈출하고 옷이나 수건, 방독면으로 코와 입을 막은 채 벽과 바닥에 통로 유도 등 시각장애인용 보도블럭을 따라 신속하게 대피합니다. 재난, 알고 대처하면 안전이 보입니다.

0: 9월에 찾아오는 가을 태풍. 여름 태풍보다 더 무섭습니다. 사망과 실종 246명. 이재민 약 6만 3천 명. 5조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낸 태풍 루사를 비롯해 태풍 매미 그리고 곰파스까지. 가을 태풍은 우리에게 역대 최악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태풍으로부터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태풍이 예보되면 산간과 계곡, 하천, 방파제 등 위험지역에서 최대한 멀리 안전한 곳으로 미리 이동하고 상습 침수지역과 배수구, 배수펌프장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가을 태풍, 빈틈없이 대비하고 철저히 대응하면 잘 이겨낼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구름이 많다가 오후에 차차 맑아지겠는데요. 오전까지 강원 동해안 산지를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서울과 경기 서부를 중심으로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전국 대부분 지역에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는데요. 산불 등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불씨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시내 무교로 시청앞광장에서 후문 쪽으로 가는 1차로가 집회 관련 차단돼 있습니다. 현재 부근 2, 3차로만 통행이 가능하고요.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신내 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 갓길 쪽에서 사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1도, 습도는 54%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대리운전입니다. 기사님 빨리 보내달라고요? 고객님, 그럼 제가 갈까요? 제가 누구냐고요? 배우 겸2588 상담원 박소연이에요. 어머,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어요? 좌우로 정렬.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요즘 안전하고 괜찮은 대리운전 찾기 힘드시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2588을 불러보세요. 소연이가 2588 추천드린답니다.
2: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1: 응답하라 2588 2588.

0: 88.
1: TBS 캠페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 나 감기 걸렸나 봐.
3: 에이구, 조심해야지. 요즘 낮에는 덥고 밤에는 쌀쌀해서 내 주변에도 감기 걸린 사람들 많더라.
4: 일교차가 커지는 환절기. 감기 예방에 신경 써야 할 때입니다. 먼저 실내 습도는 50에서 60%로 유지하고 충분한 수분도 섭취해주세요. 그리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손을 자주 씻고요. 상하기 쉬운 음식은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해 주세요. 방심하면 찾아오는 환절기 감기. 기본 건강수칙을 잘 지킨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겠죠?

0: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아파트나 고층 빌딩. 상상만 해도 진땀나시죠? 일상생활 필수 이동수단이 되어버린 승강기. 무엇보다 안전한 이용이 중요합니다.
1: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장난치거나 뛰지 않습니다. 문에 기대거나 두드리지도 마세요. 만약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강제로 문을 열지 말고 인터폰을 눌러 구조를 요청해주세요.
0: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실 땐 걷거나 뛰지 마세요. 운동화끈이나 옷자락이 끼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손잡이를 꼭 잡고 노란 안전선 안에 탑승하세요.
1: 내가 안전하게 이용하는 만큼 사고의 위험은 줄어듭니다.
2: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데 비인터널 부근에서는 소형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있습니다. 현재 1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 2차로만 통행이 가능하고요. 그 밖에 도로에는 본격적인 출근길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칠곡 분기점과 북천안 또 기흥부터 신갈 분기점까지 정체되고 금토 분기점부터는 반포까지 10km 정도 구간 에서 더듬이를 이어집니다. 서울 시내 분당 수서로 도심 청담대교 쪽으로 가는 데는 복정교차로부터 탄천일교까지 시속 20km 내외로 지나고 있고요. 이후 청담대교 남단까지도 밀렸다 풀렸다를 반복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2도, 습도는 56%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배우 박소연, 밤마다 걱정입니다. 제발 대리운전 불러서 귀가해 주세요. 사고라도 나면 여우와 토끼는 누가 먹여 살려요. 2588, 2588이 있잖아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2588.
2: TBS 캠페인.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벌써임 사고주의 예보제 들어보셨나요? 벌써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소방청이 발령하는 제도인데요. 벌초와 성묘, 산행이 많은 계절 특성상 이 예보제에 귀를 꼭 기울이며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야외 활동 시에는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벌이 공격할 경우 머리 부위를 감싼 채 신속히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대피해주세요. 벌에 쏘였다면 즉시 벌침을 제거한 뒤 쏘인 부위를 소독하거나 깨끗한 물로 씻고 얼음 주머니로 찜질하면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상 반응이 느껴진다면 119에 신속하게 신고해주세요. 올바른 대처로 안전한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1: 비가 옵니다. 비 오는 날은 대리기사님들이 적게 출동하니까

0: 상담원 소윤이도 바쁜 날이에요. 하지만 저에게는 아직 12분의 기사님이 남아있지요. 대리운전은 지금부터다.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눌러줘요, 눌러줘요, 2588, 2588.

0: 여보세요? 대리운전이죠? 저 배우 박소연인데 소문 듣고 전화했어요. 2588 기사님 빨리 보내주세요.
1: 좌우로 정렬, 좌우로 정렬, 2588, 2588.
0: 좌우가 같네, 좌우가 같아, 2588, 2588.
2: 대리 부르셨죠?
0: 어머, 기사님! 세상에, 이런 일이. 2588, 2588. TBS 캠페인.
3: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가 신임 대표이사와 비상근 이사, 비상근 감사 등 임원 3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지원서 접수는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TBS 홈페이지 팝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4: 언제 진입해야 할지 타이밍 잡기가 힘들어요.
5: 빠져나갈 타이밍을 놓쳐서 몇 바퀴 돈 적도 있어요.
6: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 교차로. 사방에서 진입하는 차들로 운전자가 긴장하기 쉬운 곳이기도 하죠. 회전 교차로에서는 이것만 지켜주세요. 첫째, 교차로 내부에 먼저 진입한 차에 우선권이 있습니다. 둘째, 회전 교차로 내에서는 절대 주정차 금지입니다. 셋째, 진입 시에는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진출 시에는 출구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주세요. 회전 교차로. 이제 빙글빙글 돌지 말고 안전하게 진출입하세요.

0: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3: TBS 교통정보 8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로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 지역에 일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이렇게 수도권 일부 구간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는 점 출근길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서울시내 내부 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데 홍자림프를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일대로 차량도 많아서 정릉터널 이후로 고장차 지점 까지 내내 더딘으로 이어지고요. 동부간선도로 외곽 의정부 쪽으로 가는 길 성동분기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1도, 습도는 58%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